0: 수백 년의 시간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고택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남아있어 품격을 더해줍니다. 전통 가옥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을 닮은 외관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집주인의 사상과 철학,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흔히 집은 건축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미완성의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새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한마을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시행단입니다.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집인데요. 조선 초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친 명지상이 살았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담합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단출한 외관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품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재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맹시행단은 정면 네 칸, 측면 세 칸, D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맹시행단이라는 이름도 이 은행나무 아래서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맹사성은 이곳에서 단소를 즐겨 불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 묻혀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최초의 연시조 강호 사시가도 호젓하게 만년을 보낸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1: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0: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악을 정비하고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악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이곳에서 당대의 재상이었던 황희, 권진과 함께 교류하면서 각각 세 그루씩 모두 9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읊고 나란 일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구계정 삼상당이란 두 개의 현판이 돈독했던 세 사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아쉽게도 600년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요. 쓰러질 듯 휘어진 허리가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살았던 고택. 맹시행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고관대작이 만년에 살았던 집이 세 칸, 네 칸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니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라남도 땅끝 마을 해남에는 맹시 행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고택이 있는데요. 대를 이어 명가의 맥을 잇고 있는 해남 윤씨 종택, 노구당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비자나무가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노구당은 전라남도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인데요. 윤선도의 4대 조부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녹은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인데요. 여름날 집 앞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라고 하고요. 또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채인 노구당은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인데요. 원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해체해 그대로 이곳에 옮겨 다시 지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고산 윤선도. 그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많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숱한 명문 종가 중에서 노구당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유교적 이상향을 갈망해 노구당과 원림을 조성했지만 유학의 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를 짚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력이 바로 예술명가의 비결이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인 해남 연동마을에 있는 노구당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고향인데요. 고산 윤선도가 사랑채를 짓고 시구를 떠올렸던 풍류 공간이자 공제 윤두서가 한국 회화사의 최고로 손꼽히는 자화상을 그린 화실이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과 남도 화단의 시조인 소치허련,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도 윤씨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서 노구당에서 활약했는데요. 노구당이라는 이름처럼 싱싱한 빗방울을 조선 문화판에 흩뿌렸고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아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바람 소리가 시가 되어 머무는 곳. 조선 후기 학자였던 주재성의 고택에 있는 연못, 무기연당입니다. 보통 별당에 있는 정원은 종가보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무기연당은 규모나 건축물의 미감이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주재성은 연못의 이름을 국담이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누각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 하완정인데요. 자연의 삶을 어찌 벼슬과 바꿀 수 있겠는가는 주인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만 무기 연당은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고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입니다. 주재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의병장이기도 하죠.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닮은 글자라고 합니다. 무기연당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고 괴석을 쌓아 산의 모양을 본떠 놓았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연못입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하완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하완정에는 그의 삶에 공손히 화답한 영의정 김재로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주재성.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연당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의 기품을 더합니다.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련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고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높은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이 활짝 열린 고택 장독대에 항아리가 즐비하게 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 고택입니다. 고택과 역사를 같이 하는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자연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로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명제 윤중은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모두 사양해서 백이정승으로 불렸는데요.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해서 명제 고택도 제자들이 지어준 집입니다. 대쪽 같은 성품과는 달리 비우고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풍이 후손까지 이어져 동학농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고택이 소실되지 않고 3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0: 현재 윤중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온 내림 음식의 깊은 맛을 장 담그기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제 고택에서 선비의 정신과 지혜 그리고 배려를 배웁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가 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이 따랐다는 점인데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낡은 석가래와 빛바랜 현판을 달고 있어도 여전히 빛나는 명가 고택,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0: 4개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산 좋고 물 좋은 각산 봉수대 조선 최고의 제주꾼 얼른세가 찾아왔는디 하이 내가 못하러 여기 왔는고 허니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신통 방통한 요술을 한번 부리려고 하는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연팀 일정이 많다 보니까 팀 멤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혼자 움직이고 있잖아요.

0: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출할 수가 없어요.
1: 거의 바로 대회를 할 겁니다.
0: 네, 오늘 경북 청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됐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주 신나는 매직쇼 준비를 했습니다.

변검은 변할 변자에 얼굴 검자를 써서 얼굴을 변화시킨다. 중국 전통의 공연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이 변검 배우는 1인 다역의 삶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조르고 졸라서 결국 배우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변검을 배우고자 그 지금의 사부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저의 그런 끈질긴 구애의 감동을 또 받으셨는지 결국은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단 몸을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면을 통해서 이 배우의 심리나 역할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표현력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변검을 배웠을 때는 단순히 비밀이 궁금하기보다는 이것을 배워서 무대에서 공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변검 공연을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 자산들을 컨텐츠화 만들어 가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해서 야행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조사를 했었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이 순위를 매겼는데 그 안에 구본진 시에 이제 이 말뚝이 변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각산 산성에 올려서 각산 봉수대에 올려서 이제 공연을 펼치게끔 했고요.

제가 처음 중국 병검을 한국화 시키고자 많은 탈춤 단체 문을 두드렸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준 곳이 고성 오광대였고요. 또 고성 오광대 탈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표현하기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저는 말뚝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또 양반을 굴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네 이런 모습들을 또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우리의 탈과 탈춤을 접목시켜서 먼 훗날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진몰이 나오면은 등장하고 고개로 사인 주면은 맺고 국거리에서 내가 있잖아. 우와, 경치는 좋네.
1: 안 한다 그래가지고.

0: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연주할 때마다 그냥 뭐 아무 말 아닌 말에도 다 대답해주고 일상적인 것도 대화 많이 하고
1: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한국적인 걸 추구하니까

0: 말도 안 나오고 신기했습니다.
1: 네,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냥 네, 막 이렇게 쑥 하면 바뀌니까 네, 잘 맞습니다.
2: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무대에 서면 관객들이 보내주시는 박수와 함성에 재충전 되기도 하고요.

저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지치지 않고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오디션 결과 발표 곧 시작할 거다. 들어가자.
1: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진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션에 참가해서 재주를 뽐내주신 응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동 공연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와 공주, 아역을 맡아 무대에 오를 배우는 온달역의 메란 국극단 허영서, 평강궁지 역의 메란 국극단 홍주란,
1: 허영서 인사드려야지.
2: 영상 찾아보고 손을 들어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

0: 윤정연이 망가진 게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슬퍼? 걔가 너한테 뭔데?
1: 너 때문에 슬프다. 결국 네가 다 망쳐버렸어.
0: 도대체 내가 뭘 망쳤다는 거야 진짜! 옥경아,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 돼. 앞으로도 메란의 간판스타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소리하고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돼, 어?
1: 어울뿐인 국고강자. 그게 다 무슨 의미라고?
0: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너랑 같이 오는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
1: 아까 정연이 소리, 처음에 그 소리, 날 뛰어넘는 누군가 마침내 나왔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0: 오디션은 네가 붙었는데 축하 전화는 내가 받는구나.
1: 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 사모님, 손님 오셨습니다.
0: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2: 예.
0: 마침 잘 왔다. 이 기회에 너도 인사드려.
1: 누구신데요?
0: 어서 오세요. 자리가 늦었습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인사드려라. 명창 김노식 선생님이시다.
3: 아, 이번에 오디션 붙었다는 따님이 이 친구군요. 어때요, 영세양? 국립국극단이 만들어지면 영세양도 그곳에서 활약할 준비가 됐나요?
1: 국립국극단이요?
0: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국내 최고의 국극단이 만들어질 거야. 그곳에 들어가면 너도 평생이 보장되는 거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넌 이번에 오디션에 합격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특별히 힘써주시기로 하셨어.
1: 아니요. 전 그 합동 공연에 서지 않을 거예요. 원래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어머니 뵈러 온 거예요.
0: 예, 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1: 국립국극단 제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한텐 너무 과분한 자리라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0: 영서야? 영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와서 사과 못 드려?
1: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셨어요? 메란국극단에서 절 끄집어내고 다른 곳에 집어넣으려고?
0: 그럼 넌 언제까지 메란에서 국극을 할 생각이었니? 지금 다른 국극단들 다 위태위태해. 메란이라고 뭐 다를 줄 아니?
1: 이번 오디션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배기 소리, 그날 그걸 한 건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0: 아니, 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합동 공연 끝나면 그날로 메란에서 나와.
1: 아니요, 전 앞으로도 계속 메란에서 국극을 할 거예요.
0: 타이밍 놓치면 넌 갈 데도 없어. 내가 널 이 오디션에 합격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
1: 설마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쓰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0: 물론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거 없잖니? 영서야,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된 마음으로.
1: 아니요!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디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소프라노 한기주 위신을 깎아먹지 않을 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0: 그게 나쁜 거니? 어디든 내놓을 수 있는 자식을 갖고 싶은 게 그렇게 과한 욕심인 거야?
1: 그동안 전 한 번도 허영서를 산 적이 없어요. 아세요? 한기주 딸로만 살아왔다고요. 영인 언니만큼, 아니 언니 반만큼만이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고요. 우리 영서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최고다. 그 한마디를 듣겠다고 나는 나예요. 앞으로는 한기주 딸로 안 살 거예요.
4: 공연을 못 하겠다니?
1: 저희 어머니가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썼어요. 그날 오디션에서 합격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4: 그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널 뽑았다.
1: 만장일치로요?
4: 그래, 나도 널 뽑았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널 뽑을 거야.
1: 하지만 윤정년 목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4: 그런 가정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물론 정년이가 그날 폭발력 있는 무대를 보여줬지. 하지만 너도 그날 소리, 춤, 연기 모두 다 훌륭했어. 정년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상대역하고 호흡도 완벽하게 좋았어. 너희 엄마한테 가장 어이없는 게 뭔지 아니? 남의 딸 견제하려다가 자기 딸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너희 엄마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네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

0: 목소리가 많이 회복됐으니 말할 땐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를 다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연습이나 더 해라.
2: 오셨으라.
3: 아따, 단장님 합동공연 준비한다고 바쁘실 것인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4: 당연히 와야지.
3: 언능 태어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 땅게요. 저 태어나면 진로 먼저 한약포부터 가고 약부터 지어먹을라요. 목소리 다시 튀우게 하는 약을 지가 다 알아놨으라.
4: 목소리 다시 나오게 하는 약?
3: 예. 아이 당분간 소리가 안 나올게. 소리 나오는 데만 전념을 해야지라.
4: 정년이 너 목 상태 의사 선생님께 들었지?
3: 두 번 다시 소리 못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아이 그것은 저 의사 선생님이 소리꾼에 대해서 잘 모른 게 하신 소리고. 아 저도 고향에서 종종 봤단게요. 소리꾼이 소리하다가 일시적으로 떡먹대는 것은 어떤 뭐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어라. 잘 쉬고 약도 잘 챙겨 먹으면 금세 좋아지고 그러던디요.
5: 어? 찐빵 냄새. 찐빵이지? 우리 두려고 사온 거야? 손대지 마. 정년이 거야.
6: 정년이 주려고 찐빵까지 사온 거야?
5: 정년이 찐빵 좋아하잖아. 병원에서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
6: 박초로, 너 어떻게 우리 둘한테 이럴 수가 있어?
5: 너가 정년이랑 얼마나 친했다고? 어? 맞아! 시끄러! 너네들도 태어나는 친구를 위해서 뭘 좀 이렇게 사와봐라 좀.
6: 치사하게 찐빵 가지고.
5: 아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찐빵 찐빵 찐빵 찐빵.
3: 예제 나보만.
5: 아유 은정이야.
3: 에휴 부잡아라 부잡해. 그냥 너희들 떠드는 소리가 아주 대문밖까지 들려야.
5: 너 이제 목은 괜찮은 거야? 내가 너 보러 병원 갔었는데 자고 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어.
3: 너 왔던 거 내가 다 알지. 아이고 우리 초롱이 그냥 속정은 은근히 깊어갖거인.
6: 근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거야?
3: 그럼 암시랑도 안 해.
6: 아 진짜? 너 그날 피까지도 해가지고 우린 너 다시 소리 못하는 줄 알고.
3: 아따 내 모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곡간일로 다시 소리를 못하기는. 잘 붙고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건게 걱정할 거 없이야. 잠깐 어디서 찐빵 냄새가 폴폴 난디?
5: 너 주려고 사왔지.
3: 어메, 내 거요?
4: 어메, 잘한다 우리 초록이.
3: 하나. 야, 너들 또 먹어. 아, 맛있는 것은 너나 먹어야 더 맛있어.
5: 맛있어, 맛있어.
3: 어메. 아야, 네가 내 방 청소까지 다 한 거야?
7: 아, 그거 주란이가 한 거야. 너 태어난다고 아침부터 쓸고 닦고 정신없던데?

0: 낭군을 찾으리다 논물 젖은 소맷볼이 끊어내고 일편단심 혼인맹야.
1: 미안, 다시 해볼게.
2: 오늘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내일 다시 하자.
1: 먼저 가. 난 혼자서 연습 좀 더 하다 들어갈게.
2: 그렇게 무서워?
1: 어?
2: 지금 들어갔다가 윤정년이랑 마주칠까봐. 너도 무서운 거잖아.
1: 아니야, 그런 거.

0: 나 오늘 퇴원했다.
1: 어, 들었어. 몸은?
0: 이제 괜찮해. 봐, 목소리도 멀쩡 안 하냐.
1: 그래, 다행이다.
0: 너 붙었단 얘기 들었어. 축하한다. 나도 이겨불고 댕근께 너 내 몸만큼 잘해왔어.
1: 그날 붙었어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사실
0: 난 그날 최선을 다했고 그러고 떨어진 거여. 그게 다여. 그러니까 너도 다른 생각 하지 마라. 좀 좋아해라 가시나야. 아, 그러고 원하던 자리를 가져가 놓고 웃지도 않으냐.

0: 어, 왔어.
1: 뭐야, 이 분위기? 어제 우리 국극단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데?
2: 주연 둘도 메란에서, 주연 아역 둘도 메란에서 나왔잖아. 자기네들은 들러리 서는 것 같다고 아주 불만이 잔뜩이야.
1: 오디션 보고 온 건데 뭐가 불만이야?
2: 그 트집을 잡으려니까 그러는 거지.
3: 뭐야.

0: 오나 보고지고 보고지고 내랑군님 보고지고 백년가야 혼양 맺은 해낭군님 보고지고
1: 다음 조연 장면부터.
2: 공주궁의 사내 아이가 드나든다더니, 하! 과연 사실이구나. 왕을 궁지에 몰 절호의 기회였다.
1: 다시 감정이 과하다. 가닥이라고 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야비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 다시 해봐.
3: 싫은데요. 가닥기는 누가 봐도 가닥기 같아야 돼요. 강렬해야죠. 게다가 가닥기의 첫 등장인데 관객들의 뇌리에 남으려면 과할 정도로 세게 가야 하는 게 맞아요.
1: 해석을 제대로 안 했구나. 조현은 계산적이고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3: 그건 단장님 해석일 뿐이죠.
1: 너 여기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4: 금주 얘기가 아주 틀린 것 같진 않은데요. 메라는 단장님 한 사람의 해석을 따랐는지 몰라도 우리 국극단에선 배우들의 해석도 존중해줬어요. 그게 제 방침이고요.
1: 극 전체 조화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가닥기가 저렇게 맥락에도 안 맞게 튀는 연기를 하는데 그걸 존중해주자고?
4: 그럼 안 되나요? 이미 이 합동공연 주요 배역들 상당수가 메란 배우들이에요. 우리 금주가 거기 묻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고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1: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4: 지금 상황이 언니로선 최고 남는 장사죠. 옥경이랑 해랑이 내세워 홍보하면서 허영서, 홍주랑 같은 다음 후계자들 밀어주고.
1: 그럼 넌 옥경이랑 해랑일 공연에서 빼잔 말이냐?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옥경이랑 해랑일 보러 오는 거야. 특히 옥경이. 옥경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티켓 판매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 알기나 해?
4: 맞아요. 옥경이 못 빼죠. 대신 나 같으면 아역 오디션에 아예 메란 연구생들은 내보내지 않고 기회를 양보했을 거예요. 이 합동공인이 그렇게 언니한테 소중하다면서 언니는 정작 이 합동공인에 참여하는 국극단들 불만이 뭐가 있는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 알 생각도 없겠지만.
5: 다음엔 우리끼리 연습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6: 나 먼저 들어갈게.
5: 어디 가는 거야?
7: 윤정년!
8: 너 또 용화단 의원 찾아가는 거야? 이번엔 어딘데?
9: 저 청주에 용화단 의원이 있대.
8: 너 청주까지 어떻게 가려고?
9: 정씨 아저씨가 청주 갈 일 있다고 차 태워주신다가네. 지금 가면은 뭐 밤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야. 갔다 온다잉.
8: 기대 않고 갔다 실망해서 돌아오고. 이게 몇 번째야. 이번엔 좀 달라야 할 텐데. 근데 정년이 목은 낫긴 하는 거야? 궁금하니까 그러지.

0: 잠깐 기다릴 때 들어가세요.
1: 성함이
2: 윤정년이구만요.
1: 목이 부러졌다고?
2: 아이, 부러진 것은 아니고 그
1: 예. 손 좀 줘봐요.
2: 그 그러지 말고 그 이짝도 좀 짚어보시면.
1: 100번 1000번 짚어보면 뭐여? 척 보면 척이지. 한번 부러진 목을 뭔지 주로 고쳐내. 그냥 받아들이고 사슈.
2: 나 속이 다 죽겠는데. 아, 용하지다고 해서 멀리서 이라고 찾아오지 않았겠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디 뭐라도 일러주실 말씀 없다요?
1: 아, 그러고 양귀비라도 타려 먹어보든가.
2: 양귀비요? 아니, 그거 아편 아니대요?
1: 그래, 아편. 아편을 하면 목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봐슈. 혹시 모르지, 아가씨처럼 부러진 목도 아편을 하면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될지.

0: 하다 그 아픈쟁이라도 되면.
1: 아유, 참. 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면서? 아이고 참. 아, 됐어 됐어. 다음. 만선아, 뭐 한다냐?
2: 아, 네네. 네, 다음 분이요. 들어오세요.

0: 뭐야 이게?
1: 앞에 늘하면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다 하나요?
0: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왔어? 아편에 기댔다가 인생 망친 소리꾼이 여럿이다. 너도 그 꼴라고 싶어?
1: 그러면 속먹고 있을까라. 뭐라도 해야지라.
0: 언제까지 이렇게 제자리만 돌 참이니. 퇴원해서 지금까지 목이 부러졌단 사실을 죽자 사자 부정하고만 있잖아.
1: 인정하면요?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뭔디요? 소리꾼들아, 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누구보다 잘 아심서 저한테 어떻게... 한적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지. 지 목은 낯설 수 있으라.
0: 정연아,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다는구나. 이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소리를 듣는 분이야.
1: 그러면 그분이 지 목도 고칠 수 있단가요?
0: 선생님이 보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은 못해. 그분한테 진찰받아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나도 몇 년이라도 널 기다려줄 거다. 하지만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땐 너도 네 현실을 받아.

0: 얼른 나가려고 했는데. 아야, 앞으로는 일할 거 없어. 그런 각심 아니야. 나 사지 욕심 멀쩡해. 난 너한테 미안해서.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뭐가 미안한디? 다 내 탓이잖아.
1: 아니, 그 일은 너랑 함 상관도 없어. 내가 결정한 내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그게 일하지 마. 부담스러운 게. 알았어.

0: 뭐가 자기 탓이라는 거야?
1: 야, 이 상태에서 소리를 아 하고 내볼까요?
0: 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지가 낫을 수 있겠소?
1: 보통 정력량처럼 무리하게 목을 혹사해서 생기는 이런 음성질환은 몇 달간 목을 쓰지 않고 푹 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0: 아이고, 그러면 저도...
1: 그런데 정력량은 너무 무리하게 목을 써서 예전처럼

0: 사람처럼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앞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화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1: 아니, 그 말은 그렇다 치고 그 소리는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지금 뭔 뜻이다요? 아니지라. 그 언젠가는 소리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라.
0: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1: 아이고, 이게 무슨... 선생님은 명의시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지가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 다 할랑게. 그 제발, 제발 지 목장 고쳐주세요. 예, 그 외국에서는 칼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가던디. 저도, 아, 저도 수술시켜주세요. 예?
0: 불가능해요. 유감입니다.
2: 정연아.
1: 저 선생님 흉한 거 맞나요? 아니,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2: 그때 목이 너무 상한 거야.
1: 놈들은 목 상해도 다 다시 돌아오던디 왜 나만 그러고 안 되는디요? 어째, 어째 나만!
2: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기? 저...

올 하루

싫어.

감사합니다.

0: 이런다고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만 네 현실을 받아들여. 목이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야.
1: 엇을 받아들이란 소리요. 지가 떡목이 됐다는 거요. 소리를 잃은 소리꾼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디요?
0: 이밤중에 또 어딜 가려고?
2: 산에 갈라요. 산에서 소리를 잃어버렸은 게 다시 산에 가갖고 내 소리 찾아올라요.
0: 제정신이야? 이밤중에 산에 올라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산짐승밥이 되고 싶어?
2: 겨라고 사는 이 산짐승밥이 되는 게 낫지!
0: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런다고 예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
2: 그러면 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디요? 5만 가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디 어쩌란 말이오? 지가 어떻게 해야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디요? 난 알려주죠.
0: 어서들 돌아가. 연습 안 끝났어.
3: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0: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1: 반장님,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사 못 드리고 떠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윤정년.
2: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합동공연 준비 철저히 해.

Oh,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딸이요.
1: 내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챙겨 묵어. 이 얼굴이 아주 가만 갈수록 못 쓰겄어.
0: 언니는 목 부러지고 얼마 만에 괜찮아졌는가? 속에서 자꾸 천불이 올라와서 딱 죽었는데

성년아, 어떤 날은냐 가슴이 묵직하고 눈이 답답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가 또 어떤 날은 화병이 나갔고 기운이 쭉 빠지도록 울고 그러고 몸살을 치면서 살다 보면 그러곤 또 사라진다. 그렇게 두고 온 자리 자꾸 돌아보지 말고 한만 보면서 살아. 그래야 네가 견디지. 아따 매한 거. 아유.

0: 앉아, 앉아. 자, 오늘은 사철가로 목을 한번 풀어보자. 정년이가 선창해봐라. 아니, 영서. 영서가 선창해봐라.
1: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0: 반장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이제 정연이도 떠난 마당에 단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1: 혜랑이가 그랬던 걸 네가 직접 다 보고 들었단 말이지?
0: 네.
2: 합동 공연 끝나고 나가라뇨?
1: 말 그대로야. 이번 합동 공연까지만 하고 메란 국극단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2: 제가 나가면 누굴 제자리에 세우실 건데요?
1: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2: 이런 식으로 절 내쫓을 순 없으세요. 제가 그동안 메란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메란 국극단 초창기부터 밤낮으로 제 발로 직접 뛰고 홍보하면서 여길 키워왔어요.
1: 그래 맞아. 메란은 너랑 옥경이랑 같이 성장했어. 그럼 메란의 얼굴답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생들을 돌봤어야지. 그 애들 하나씩 잡아먹을 게 아니라
2: 후배들이 하나씩 치고 올라오는데 태어날 사람이 어딨나요? 내 자리 뺏기고 그대로 밀려날 정신이 어디냐고요!
1: 그래서 악착같이 그 애들 하나씩 해코지해서 너한테 남은 게 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옥경이 껍데기만 붙잡고 살 거야? 네가 이 지경으로 망가질 때까지 손을 못 쓴 내가 제일 죄인이다.
2: 좋아요. 이번 공연 끝나고 얼마든지 나가드릴게요. 근데 알아두세요. 제가 나가면 옥경이도 나간다고 할 거예요.
1: 아직도 옥경이를 모르니? 옥경이는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0: 처음부터 좀 더 천진난만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 사랑스러운 울보공주,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햇살 같은 공주님 느낌이라.
1: 영서야.
0: 미안. 평강 얘기하다가 말았지? 내 생각에도 그 평강의 해맑은 모습이 좀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 미안. 어디부터 한다고 했지?

0: 야, 내가 할 게 그만 가서 쉬어.
1: 아이고, 언니나 가서 쉬어.
0: 얼마나 안 쉬어.
2: 엄마, 오늘도 어떻게 지금 좋아해. 엄마, 이게 누구데?
3: 그 따박따박 들리던 가시나 아니여? 서울 갔다든만 돌아왔는갑네.
0: 예, 예. 아슈, 아슈.
3: 에따 마침 잘 만났다잉. 어쩌? 오늘도 소리 한 자락 해보자. 오늘은 이 오라버니 주머니가 아주 그냥 빠방한디.
0: 예, 알겠고요. 예. 이거나 갖고 싸게 갖추시오. 어? 야가 많이 아프요.
3: 하라면 하는 거지. 아프단 핑계는 확실. 접대는 시키지

0: 말하도 잘 말하던디 인자 못 하겠다.
1: 소리 같은 거 할 줄 모르요. 장사 방해된 게 비키쇼.
2: 왔다 씨.
3: 아가, 너 지드세도 모르게 죽고 잡냐?
1: 죽여 부시오 그러면.
3: 뭐야?
1: 죽여 부란 말이오.
3: 서울 댕기 왔다더만 제대로 미쳐갖고 돌아왔네.
2: 어쩌냐? 그럴 땐 몽둥이가 명약이라던디.
0: 아야! 오늘 덮어버려!
4: 나 생선들을 팔지도 못해 어째서? 이거 찢어먹고 발라먹을 놈들.
5: 가다가 벼락에다 팽 맞아라.
6: 이란다 정말 사파는 년 학원도 금강산 아라다짜짜 1만 2천동 8만 구왕자 달려를 백일삼재 화초가리 더덕가리 홍삼가리가 다 들어간 엿 열아홉 살 먹은 큰내 귓가 홍삼물로 제조를 했다.
5: 야야야야 다 타겠다.
7: 언니, 정년이 괜찮겠지라? 아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한 게 불안해 죽겠어라. 그러다 가끔 동 나간 사람만이야 멈춰 저 먼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5: 냅둬버려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야.

사찰하는 년 학원도 금당산 짜라짜짜짜 12,000봉 8만구왕자 다이어를 배려하네 아이고 다리

0: 마기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편쟁이라니 감히 누구한테? 해명? 잘못한 게 없는데 옥경이 보고 무슨 해명을 하라는 거야? 당장 정정부대!
1: 해명을 옥경!
2: 지금도 앞을 안 나는데 사실입니까? 매란 북극대할 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3: 홍경씨 한 말씀 하는데 진짜로!
0: 지금 투자자들 돈 빼겠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편이라니!
4: 그동안 공연 연습한다고 정남이 단장님께서 가까이 보셨으니 아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가 아편쟁이처럼 보인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다른 국극단들 매란에 불만 많은데 연습 때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였으면 진작 문제 삼으셨겠죠. 아닌가요?

0: 안에는 우리가 뭐라고 믿건 밖에선 안 믿어줘.
1: 아니요. 안에서 믿지 않으면 밖에선 당연히 안 믿어줍니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밖에선 늘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으니까요.
2: 옥경이 말이 맞아. 이런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옥경이를 믿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0: 언니!
2: 투자를 빼겠다고 했지 아직 뺀 건 아니야. 투자자들은 내가 만나서 설득하마. 그리고 옥경이는 지금 당장 기자들을 만나서 반박 보도를 내라.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 나온 기사들 모조리 조목조목 다 반박해.
1: 네.
0: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합동 공연을 기어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 사태가 점점 더 커지면요. 난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극단들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2: 이번 합동 공연 적자나면 우리 메란에서 다 책임지마.
0: 진심이에요?
2: 이번 합동 공연은 우리 메란뿐만 아니라 여성 국극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어. 과거에도 지금도 여성 국극의 얼굴은 늘 문옥경이었어. 왕자를 지키지 못하면 이번 공연뿐 아니라 여성 국극 자체가 위태로워질 거다.
3: 다른 애들은?
4: 몰라. 다들 지금 옥경 선배 기사 때문에 어수선해서 난리도 아니야. 근데 진짜 안 좋긴 한 것 같아. 어딜 가나 그 기사 얘기뿐이야.
5: 주라나! 밖에 누가 너 찾아왔어.
6: 주라나! 엄마, 어쩐 일이세요? 언니 어디 아파요? 혹시 다시 입원한 거예요?
7: 다행히 어제 퇴원했어.
5: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 주말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7: 주라나, 너 국극단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5: 설마 또 그만두란 얘기예요? 엄마,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이제 제대로 된 역할 맡기 시작했어요. 그 출연료 오르면 집에 돈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7: 너한테 좋은 선자리 들어왔어. 공무원인데 아주 건실한 사람이야.
5: 엄마.
7: 너랑 결혼하면 그 남자가 네 언니 병원비랑 약값 남은 평생 책임져준다고 했어. 이게 하늘이 준 게가 아니면 뭐니? 네 언니 상태 뻔히 알면서 너 계속 거기서 국국 노름이나 하고 살래?

0: 언젠가 너는 남자 주인공으로 나는 여자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마주보고 서서 같이 연기해보자.
1: 그럼 나야 좋지.

0: 과거에 손을 댔던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극을 시작하고는 한 번도 아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1: 하지만 이 기사에 보면 문옥경 씨가 최근에 친구들과 어울려 아편굴에 드나드는 걸 봤다는 목격자 얘기가 있는데요.
0: 국극 공연을 한 번 올리려면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씩 꼬박 두 달을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아편굴에 드나들 정도의 아편쟁이라면 그 강행군을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 기사에 나온 목격자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정말 최근에 저 아편굴에서 본 적이 있다면 떳떳하게 제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2: 항상 늦게까지 연습하네.
3: 네.
2: 이번 공연 긴장돼? 아,
3: 온달은 거물 다루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요.
2: 합동 공연이라고 긴장할 거 없어. 원래 네 실력대로 하면 돼.
3: 그게 아니라 선배님 아역이잖아요. 저한테는 의미가 큰 공연이에요.
2: 그래.
3: 문옥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곧 여성 국극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선배의 아역을 맡았으니까 완벽한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2: 그런 각오로 임해준다니 내가 더 고마운데? 치열한 경쟁 뚫고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어.
3: 정말요?
2: 그럼.
3: 윤정년은요?
2: 정년이 한때는 정년이가 날 많이 설레게 했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그 애가 원석 그 자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그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그럼 뭐 하겠니? 정년이는 결국 자기 발로 떠났잖아. 버티고 버텨서 계속 무대에 오르는 자만이 관객들 박수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왕자에게는 가장 큰 박수가 쏟아지지.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3: 관객들 박수도 좋지만 전 선배님의 박수를 받고 싶어요.
2: 영서야,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0: 첫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1: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5: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흥타령에는 남도 음악의 깊은 멋이 담겨있죠.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꺾고 떠는 남도가락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을 알아야 남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도 음악에는요, 판소리와 산조, 시나위, 그리고 시김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2024년 18회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축원 말씀 올리오니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0: 네, 여러분도 마음속 바람을 함께 빌어보셨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간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비손 만나봤습니다. 바라지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우리 아지트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아니, 의상도 정말 푸릇푸릇하면서 환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약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 뭔가 이 바라지의 무대는 항상 아 마음이
2: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0: 네,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또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셔서 사실 또 오늘 좀 마음이 편한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바라지 전체가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시청자분들께 우리 아지트의 온 소감을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이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리 바라지에서 소리를 맡고 있는 김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의 강민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 대표 조성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의 바라지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바라지에서 피리를 맡고 있는 오영빈입니다.
6: 네, 바라지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바라지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정광윤입니다.
0: 네, 아 정말 먼저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절을 올려요.
2: 아이고,
0: 오냐. 아, 역시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라는 팀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바라지가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지 순 우리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굿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무녀가 앞에서 소리를 할 때 네. 뒤에서 연주자들이 노래로 하면서 그걸 돋구는 거를 바로 네. 그거를 음악적 양식을 바라지라고 해요. 네. 근데 바라지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주로 소리를 하지만 뒤에서 우리 팀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바라지만의 내세울 만한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 바로 바라지입니다.
0: 네. 아, 그래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지만 또 바라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제가 하겠습니다.
0: 네네네.
7: 아,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한승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저희한테 음악을 이제 뼈대를 던져주시고 저희는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0: 우리 한승석 선생님은 사실 또 국악계에서는 작신이라고 또 불립니다.
1: 맞아요. 작창의 신.
0: 네, 작창의 신. 정말로 창극단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 바라지의 예술 감독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이 바라지 음악 안에서의 한승석 선생님께서 그 음악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이 바라지가 돋보일 수 있게 그 음악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자문을 또 주시기도 하잖아요. 2009년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2집 음반까지 발매를 하셨는데 바라지의 대표곡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1집 음반에서 이제 비손 네. 그리고 이제 바라지 축원 네. 그리고 우치타 등등 이렇게 여러 곡

0: 곡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1: 네.
0: 2015년도에 그 세계 월드 뮤직 축제인
1: 네.
0: 그 워맥스라는 네. 그 축제에서
1: 네.
0: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가지고 네.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또 무대를 또 장식을 하고
1: 네.
0: 그리고 2집 때는 또 저희가 바라지가 잘 하는 것이 이제 네. 전통 음악을 가지고
1: 네.
0: 굉장히 바라지스럽게 그런 색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1: 네.
0: 저희가 전통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바라지의 곡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음악의 조금 재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네,
0: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음악 등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바라지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바라지는
1: 네.
2: 그 팀 이름 그대로 그 누군가를 바라지해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 일곱 명이
1: 네.
2: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 때 그 온전한 힘이 관객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이 선생님들, 그 선배님들, 그 동생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1: 네.
2: 하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울뻔했어요. 살짝 진짜 울뻔했어요. 진짜로.
3: 우리 형님이 말 잘하네.
0: 그럼 울었어야지.
2: 울려고 했는데 울면은 그게 또 프로가 아니잖아요.
4: 그 이거의 비하인드가 진짜 오늘 오영빈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 잘 들었어요.
1: 네.
4: 밖에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당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들 밖에서
1: 네.
4: 덜덜덜덜 떨면서
1: 네.
4: 얼마나 열심히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거를 외웠어요. 본인이 써놓고도 네.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못할까봐 밖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잘했어. 이어서 해봐.
3: 그래갖고
2: 그래서 좋았다.
1: 아니, 그 보니까 또 김유리 씨에 이어서 우리 최은혜 씨 사실 또 이제 팀에서는 가장 막내를
5: 네.
1: 지금 막내로 있는데.
5: 네 막내예요.
1: 어떠셔요 지금 하시면서 좀 이게 같이 함께 하니까.
5: 일단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는
1: 네.
5: 너무 20대 중반이고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선생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1: 네.
5: 이래가지고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제 뭐 너가 같이 한 팀에 있을 때 그래도 어울려 보인다
1: 네.
5: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1: 네.
5: 또 음악적으로도 지금 같이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1: 네.
5: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눈치를 보시네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대기실 가서 보니까 아주 은혜 씨도 동화를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어디서든 항상 그 강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지 팀 내 안에서 같이 함께
6: 험난해요.
1: 육아를 하고 네. 계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6: 험난하죠. 열심히 그렇게 커야 어디 가서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음악을 할 수 있고
1: 네.
6: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5: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1: 네.
5: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1: 네.
5: 어떻게 이렇게 센 사람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냐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고
1: 그만큼 그 은혜 씨는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유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되게 강함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0: 제가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창극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극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4: 일단 그 강민수 씨가
1: 네.
4: 강민수 씨의 이제 작곡하셨지만 부친께서
1: 네.
4: 진도 다시래기 그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1: 네.
4: 문화재셨어요.
1: 네.
4: 그리고 지금 강민수 씨는 전승 교육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희극, 창극을 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바라지에 이렇게 계시는데
1: 네.
4: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
1: 네.
4: 그리고 다들 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1: 네.
4: 연주도 하지만 또 이런 연희극으로, 그러니까 전통 창극이 아니라
1: 네.
4: 조금 이렇게 웃음 포인트들이 많은 연희극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1: 네. 그렇다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돈의 신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그 돈의 신이
1: 네.
7: 그 그리스 희극에 보면
1: 네.
7: 부의 신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7: 그래서 그 연극을 저희가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께서 어떤 연출과 작사 이렇게 다 맡겨서 각본을 맡기고 했던 게 요즘 그 가난과 구애 네. 그런 좀 다소 무겁지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난함에 쩔어서 사는 사람 반면에 네. 또 부자여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바라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창극으로 만들어서 재창작에서 좀 세상을 좀 더 공평하고 부자 가난과 부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지스럽게 약간의 해악과 웃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바라지의 활동 정말 더욱더 응원하겠고요. 오늘 나와서 이제 다음 곡으로 돈의 신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7: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부를 추척을 하고 그거를 탕진하면서 네. 인생의 그 돈에 대한 흐름을 그냥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그런 걸 웃음 삼아 마지막 장면으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은 마지막 돈의 신의 한 장면을 끝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우리 소리 바라지의 창극 돈의 신 함께 만나보시죠.
10: 아이고, 아이고 대출아,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아이고 대출아 죽으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11: 우와 살아났어?
10: 오메 박대출이 또 살아났네.
12: 못 가지. 아 이대로는 못 가지. 응? 아 억울해서 못 가지. 어떻게든 응? 부자로 한번 살다 죽을 판이요.
10: 아야 그런데 너 아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12: 아이 그런 것도 같고.
10: 응?
12: 아 긴 꿈을 꾼 것만 같아.
10: 아이 긴 꿈은 긴 꿈인데. 뭔가 왕창 받았다가 몽창 뺏긴 느낌 아니여?
11: 그러니까.
12: 아니 그란디. 응. 강만수 씨는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딜 간겨?
10: 아, 이게 저 여기서
12: 계산 가게

0: 지금은 아침부터 다시내기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술 퍼먹고 댕겨?
1: 판대한 세레브로석이야. 아야, 이장님 댁에서 갱아지 새끼 난다께 아니 경문하러 갔다 왔지.
2: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갱아지 새끼 난다고 경문을 해? 돈 몇 푼에?
1: 내가 돈 땜시 갔겠냐?
2: 그럼
1: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갔지.
2: 아,
1: 호호. 아야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라도 아니 저렇게 아픈께 정성껏 추건하고 난께 아니 마음속에 내가 천지간에 제일 부자더라고. 아야 야들아.
3: 예. 예.
1: 부자를 멀리서 찾지 말어.
4: 그러군요.
1: 아이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세상 만사 무탈하게 잘 사시라고 아이 빌어주는 우리 바라지가 아이 천지간에 제일 부자 아니더냐.
4: 아싸 바라지. 아니 우리 바라지가 우리가 돈이 없지 어디 뜻이 마음이 없겠어?
3: 돈이 없어, 돈이 없어.
2: 그럼 마음 한번 다시 잡숴봐.
0: 그래 봐.
1: 아야 그러면 성재야. 네. 너랑 광리 너랑. 네. 네. 너는 대금 불고 너는 아쟁 김씨로 차분하게 마음을 한번 잡사.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옳지.
4: 인자봉께는 우리 만수씨가 바로 돈의 신! 돈신이었네!
3: 아이, 그래! 아이.

아들아. 예. 아이 우리 국악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가득하시고 행복 가득하시라고 우리 축원이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자. 대추나 나온다.

하자고 양병신명을 하자고 소리소리 해가를 하자고 서리서리 놈비를 불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다양한 남도 음악의 멋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판소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오롯이 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음악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젊은 소리꾼을 바라지해주는 든든한 분이기도 하죠.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 소리의 길을 넓혀주고 계시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 홀로 앉어 신세장탄으로 울음을 운한 뒤 춘향 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빛이소 사가서가 비치고져 파광망대 막혔은지 앵무소를 내가 허히 보며 천전 반측

볼까? 이화일지 준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군불륜 단장 성의 빛만 많이 와도 구인부 생각

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현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혹주고 혹은 이 되고

무덤 앞에 흰드른 도른

0: 네, 언제 들어도 애절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박예리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예리 명창 잠시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1: 네, 영광이에요. 제가 방송으로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요, 선생님. 네,
1: 근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네. 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애정하고 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여기 와 있는 듯 했어요.
0: 제가 이렇게 아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게스트를 모시면서 진행자의 역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과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역할이 사실 내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공부하고 느끼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1: 정말요?
0: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오늘 네.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어요.
1: 아유, 감사드려요. 그런데 네. 너무나 왜 그 찰떡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0: 정말.
1: 이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준수 씨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냥 평생 하면 좋겠어요.
0: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죠.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가장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대중과의 어떤 그 국악의 접점을 잇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지만 네. 그 앞전에도 뭐 안숙 선생님도 계셨고
1: 그렇죠.
0: 네. 그러한 선생님들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과 후학들이 또 그 길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한때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 깊어져야지 자꾸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하는 건 뭔가 외도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0: 네.
1: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열어가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조금 그런 혹시라도 아, 소리꾼으로 명창으로 잘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0: 네.
1: 사람이 자꾸 한눈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보다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아 국악인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0: 네.
1: 이런 춤을 추면 좀 안 되지 않나? 그 겁도 나고
0: 네.
1: 뭔가 이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0: 네.
1: 저도 주변에 뭐 파핀현주 씨 같은
0: 네.
1: 그리고 또 돌아가신 성창순 선생님께서도
0: 네.
1: 에리야 너무 보기 좋아 그래 소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
0: 네.
1: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큰 스승님들의 격려 말씀이 아 그래 아직 괜찮다.
0: 네.
1: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용기가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또 언제나 그런 뿌리를 잃지 말라는 어떤 또 동시에 그런 조언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김준수 씨 그때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0: 네.
1: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나 라고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러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준수 씨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우리 김준수 씨가 판소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이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셨잖아요.
0: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거에 사실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중심, 내 뿌리는 잃지 말자라는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선생님을 아마 찾아가서 그런 많은 조언을 또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언가의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는 박예리 선생님께 꼭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네. 싶습니다.
1: 박예리 고민 상담소
0: 맞아요.
1: 하나 네, 열어보겠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국악방송에 그거 꼭 있어야 돼요.
1: 아 그런가요? 그러면
0: 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0: 상담소.
1: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진짜로 많은 대중들과 같이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외에도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완창인데 이 완창을 매년 선생님께서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제가 처음 완창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꼭 완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 힘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굳이 완창을 왜 하느냐고 네.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것도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네. 그 소리의 중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도 함께 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꼴로 춘향가 6시간 또 심청가 5시간 그 다음 다음에 또 춘향가 6시간 심청가 5시간 해오고 있는데 완창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공부가 돼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안숙선 선생님께서도 네. 완창 공연을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창을 하세요? 그랬더니 날 잡아놓고 나면 그게 내 공부되는 거지 하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꾼이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분 좋은 숙제?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가 내 그 소리살을 꽉꽉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1: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나를 받아놓고서 연습을 하다가도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어떡하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관객 여러분들은 와서 소리꾼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꾼은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하면서 내 소리를 갈고 닦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사실 바쁜 와중에도 이 공부를 놓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덩달아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사실
0: 맞습니다. 나를 받아놓고 봐야 돼요.
1: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아가야 할 곳은 판소리라는 나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0: 제가 올해로 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41년이 됐더라고요. 스승님들께서는 늘 소리는 평생 공부다라는 네.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만큼 계속 배워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승님들의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뜻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저 목청껏 네. 열심히 질러내고 또 식임새를 아주 잘 구사해내고 이런 시기들을 거쳤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경험치들을 소리에 하나씩 턱턱 얹어가면서 그 소리에 그 들어있는 삶의 희노애락을 네. 알아가면서 네. 소리에 요만큼씩 좀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또 평생 공부해가는 과정이겠구나 네. 싶더라고요.
1: 내의 뿌리를 잃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나의 소리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활동들도 이어가야 되겠고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우리 판소리의 소리판에 오기 전까지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걱정을 먼저 앞서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리판에 오시면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재밌었어? 사실 그 작은 관심에서의 그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는 문턱이 그분들에게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0: 네,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 덕분에 그 문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0: 게 사실 우리 국악이고 늘 가까이 있는 음악이 우리 바로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님께서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작곡가 이지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0: 네.
1: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려소교 가시리
0: 네.
1: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 중에 갈까보다라는 네. 대목을 이렇게 음악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신윤복 선생님의
0: 네.
1: 월하정인이라는 네. 그림을 보시고 그림과 우리 소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0: 네.
1: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함께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해요.
0: 네.
1: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갈까 보다, 나도 따라 갈까 보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실 분들이 이 곡 들으시면서 그리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 작곡하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직접
0: 네.
1: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MR이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이라는
1: 네.
0: 거죠?
1: 아 그리고 제가 옷도
0: 네.
1: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0: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오지총 작곡가님의
1: 네.
0: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곡이 그 대를 잇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1: 네.
0: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근데 무엇보다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또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늘 봐왔지만 이 공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0: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박예리 명창의 월하정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남도 음악의 멋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라지의 무대와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또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지고 예술적인 남도 음악의 진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남도 음악을 비롯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봄 향기를 가득 담은 모형으로 국악한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상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악한 마당의 음악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실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 자리하셨습니다.
0: 먼 땅을 녹이는 봄비며 기지개 켜듯 얼굴을 쏙 내밀 새싹이 기다려지는 이 계절은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때죠.
1: 네, 추운 겨울 고단하고 팍팍했던 우리네 삶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나고 풍성한 무대 준비해봤죠?
0: 네, 금강산 타령에 이어서 신민요 봄노래까지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최수정, 하지아 씨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금강산으로 유람 함께 떠나보실까요? 큰 박수로 금강산 타령 청해주시죠.

0: 금강산 타령에 이어 신민요 봄노래까지 봄 느낌이 물씬 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좋은 글귀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본 무대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글을 노래조로 읊는 송서와 한시를 노래조로 읊조리는 율창 준비해봤죠.
0: 네. 네,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기던 품격 있는 소리지만 자주 접하기가 어려워서 더욱 귀한 무대일 것 같은데요. 송서 율창에 맥을 잇고 있는 유창명창의 무대로 만나볼까 합니다. 큰 박수로 그 무대 열어주시죠.

0: 박상웅 명창과 여러분들의 무대로 서도서리 산타령, 놀량까지 함께 오셨는데요. 정말 경쾌하고 씩씩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선소리 산타령은 아름다운 산천의 경계를 시원시원하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기자기한 꽃밭으로 한번 떠나가 볼까요?
0: 네, 이번에는요,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임금이 너른 뜰에 화초를 가득 심어두고 온갖 화초를 보며 노래하는 화초타령을 국립창극단 김준수 씨 그리고 국립무용단 박지은 씨의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열어주시죠.
2: 세상의 기아 요초들을 황극전 넓은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는디.

만남 촌소의 홍연화 남향부도 옹헐왕원 도식 천천한매와 진휴장거 재난 불거거인 따고복성본

영 배꽃이요. 천대산 트라가니 양평은 게 작약이요.

0: 한 마리 나비가 논이는 듯한 꽃밭에 뻐꾸기가 날아와 지저귀는 듯한 느낌. 이생각류 대금산조가 아주 멋스럽게 어우러졌죠. 이생각 명인께서 특별히 출연을 해주셔서 네. 더욱 빛났던 무대였습니다.
1: 자, 이번에 만나볼 무대야말로 이 봄과 딱 맞는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악한마당을 통해서 신동으로 소개됐던 친구들이 세상을 노래하는 아이들, 새노아 라는 이름을 달고 첫 선을 보이는 그런 무대 준비되어 있죠?
0: 네, 경기 소리를 공부하는 친구들 3명과 판소리를 공부하는 친구들 3명이 하나가 돼서 우리 소리를 여러분 곁에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전하려고 합니다.
1: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남도 잡가 세타령 그리고 경기 잡가 장기타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무대일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어머, 어쩜 어쩜 이렇게 고운 자태하며 시원시원한 성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1: 네, 그동안 박일희 씨와 저가 국악계 아이돌로 불렸잖아요.
0: 그랬었나요?
1: 오늘부로 싹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국악계의 소녀시대가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국악계의 아이돌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0: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세상을 노래하는 아이들, 저희는 세나입니다.
1: 와. 네. 그동안 우리 국악한마당 신동 코너를 통해서 소개됐던 친구들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 연두색 치마를 입고. 또 그러면 경기 소리를 전공하는 친구들 어디 있을까요? 네, 또 저렇게 있네요. 네.
0: 그런데 이렇게 장르가 다른 소리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3: 경기민요와 전혀 다른 창법을 가진 남도민요를 배워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움도 많았지만 경기민요를 제외한 다른 남도민요를 배워서 되게 기뻐요.
1: 네. 아, 그래요. 아,
0: 다른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죠.
1: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소리는 이런 매력이 있다. 아, 경기 소리 하는 친구 중에 한번 소개해 볼까요?
4: 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치마자 좋네. 아니나 누지는 못하리라. 이렇듯 경기민요는 낭낭한 목소리와 섬세한 식임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밝고 경쾌한 리듬이 경기민요를 듣는 대중들에게 흥겹게 만들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절씨구 절씨구 절씨구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판소리 남도소리 질 수 없죠. 어떤 친구가 얘기해 볼까요? 네.

0: 이렇게 남도미녀의 매력은 구성진의 매력이에요.
1: 아, 구성지다. 네. 경기 소리보다 조금 얼씨구가 더 길었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2: 같은 얼씨구라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느낌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만든 무대, 첫 번째 무대 주제를 교과서 민요라고 정했다고요.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0: 또래 친구들에게 민요를 친숙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교과서 민요로 하게 됐어요.
2: 네.
1: 아, 대단합니다. 딱 봐도 우리 송은 양이 막내 같은데요. 그렇죠?
0: 네.
1: 막내로서 각오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3: 저희 그 세누아 팀 언니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팀이 막내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1: 네, 이뻐요.
2: 네.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세누아 친구들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4: 네, 저희 세노아는 또래 친구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세노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말도 그냥 잘하네요.
2: 네, 세상을 노래하는 아이들. 앞으로도 우리 세노아 친구들의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의 의미로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세노아 친구들 만나봤는데요. 이젠 다 함께 민요를 즐겨봐야죠.
1: 네, 온 국민이 민요 명창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 함께
2: 민요를! 네, 오늘은 봄향기 가득한 경기민요를 준비해봤습니다. 덩기덕 덩더러러러 궁덕 궁덕 흥겨운 굿거리 장단의 매화타령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요.
1: 네, 매화타령 많이들 알고 계십니까?

0: 텐데요. 이 매화 타령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후렴이 좋구나 매화로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매화 타령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마 경기 소리의 꽃 타령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후렴 우리 박예리 씨의 낭낭한 목소리로 먼저 들어볼까요?
1: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0: 보다. 이게 매화타령의 후렴이거든요.
1: 좋습니다. 오늘 네. 매화타령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꽃도 네. 한복에다 달고 오셨네요.
0: 오늘 매화타령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네, 옷입니다.
1: 야, 그러면 특별히 맛내는 양념 비법 좀 가르쳐 주시죠. 네,
0: 제가 경기 소리를 잘 부르지 못해도 맛있게 부르는 비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바로 이 매화타령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좋구나 매화로다 이럴 때 봄이 온 듯한 느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구나 매화로다
1: 아우 슬퍼 아우 슬퍼
0: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네. 정말 반가운 성음으로 좋구나 매화로다 아. 이렇게 반가운 성음을 가득 담고 부르는 것이 하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봄이 되면 꽃이 그 꽃망울을 툭툭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꽃망울이 툭툭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것처럼 어이야 더이야 어이야 이렇게 꽃망울이 톡톡 터지는 것처럼 디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네, 꽃망울이 터지듯이.
1: 아니 박예리 씨 노래 부르는 것만 봐도 봄이 네. 온 것 같고요.
0: 꽃이 피었죠.
1: 네. 그리고 또 이제 노래를 부를 때 표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0: 네.
1: 웃으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더 감칠맛 나게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0: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구나 매화로다 시작.
1: 좋구나 매화로다
0: 꽃망울이 터집니다.

0: 이번엔 저기 멀리 있는 꽃망울이에요. 해티어라 시작. 해티어라. 이제 정말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사랑도 매화로다 시작.
1: 사랑도 매화로다.
0: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매화타령 부르다 보니까요, 봄 정말 사랑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오늘 국악 한마당 즐거우셨나요?
3: 네.
2: 네, 끝으로 전 출연자와 함께 매화타령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있다 문화엔 공감.
1: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러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정자 밑에 낮잠자리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리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깨끗하면 이 끝하고 빛을 하면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께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빠지는 속바지 빠지는 바지 가을 빠지는 겉바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탁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1: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저희는 소리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1: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4: 좀 무리해봤어요.
1: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3: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1: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3: 아, 그래요?
4: 소울이 넘치는, 네. 파워풀한.
3: 아,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1: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3: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3: 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킷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1: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1: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4: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1: 그러면 다 같이 손을.
3: 저희도 소리맵시도 같이 할
4: 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1: 자, 손을 그렇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4: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자, 다 같이 시작.
4: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다음.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4: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1: Let's go.

내 바지는 나 발바지. 오이 지우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1: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2: 일해야 돼요.
1: 네? 일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3: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1: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3: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1: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3: 너무 재밌어요.
1: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3: 아, 저 중국.
1: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3: 네, 놀러.
1: 아, 진짜요?
3: 남편하고 둘이.
1: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3: 석.
1: 아직 안 끝났어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1: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3: 아,
1: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3: 추남이 아닌
1: 석.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3: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1: 석!
3: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1: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분은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4: 이렇게
5: 아, 이렇게 두 분이 사투 하세요.
4: 이렇게.
1: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5: 무슨 밥?
1: 그쵸,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

0: 이쁜다.
1: 이렇게 생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이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볼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밥이요 에헤라 생일밤이로구나 박수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꾸며주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1: 어머님
0: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1: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2: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2: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와우. 미모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운동 모습이 너무 닮았네요.
2: 닮았.

0: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1: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0: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2: 멜로디 해주시면 네, 제 생각에
3: 네 멜로디
0: 와,
3: 네.
0: 와 박수 여러분
4: 감사드립니다.
0: 갑자기 습관적으로 네. 갑자기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우와, 한다는 자체가
1: 너무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아,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3: 어디 갔어요? 너무 부끄러우셨어.
0: 네, 소은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1: 아,
0: 다가가면
1: 그럼, 아, 그래요? 더
0: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어. 거기도 계세요?
1: 어?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오,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3: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4: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로맨틱 가셨어.
3: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1: 네, 잠시만요.
3: 네. 그러면 어머니도 한다. 네.
2: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3: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1: 세레나데가 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소중한 박수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 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아름다운 청인 선배님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3: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0: 자 렛츠고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신명나게 돌아보낼게.

0: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1: I love.
2: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2: 업고 놀자.
3: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4: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에너지 전략도 전략대로 하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2: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3: 한 번에 빠져갑니다.
1: 26도로 걸어준 거
4: 전략을 전략적으로

네, 김포 명인 명무전 7인 7색에 함께해 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통 예술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움 말씀 드릴 한덕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는 삼국시대부터 요충지였죠.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고 또 34년 전에는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다도 가깝고 너른 뜰도 있고 강도 있고 얼마나 쾌적한 곳인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김포에 보니까 정말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셔서 이제 지역의 예술 수준을 엄청 높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일곱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명인, 명창, 명무 일곱 분 모시고 멋진 전통 예술의 향기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판은 판소리 원진주 명창입니다. 판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우리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죠. 다섯 바탕이 있는데 우리 원진주 명창은 이화에 대해서 이제 박사까지 받았고요. 또 대통령상도 젊은 시절에 탄 아주 소녀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자리 잡은 중견 명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흥보가 그중에서도 보면 저 멀리 강남에 갔다 온 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물고 옵니다. 그 박씨를 심어서 드디어 박을 타는데 그 안에서 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옷감도 나오고 집도 져주는 목수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 담아서 원진주 명창께서 또 소리 해주실 텐데요. 오늘 고수에는 전주 고수대회 대명고부에서 대통령상을 또 수상한 우리 한수산 명곡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원래 이 판소리는 객석에서 좀 추임새도 해주시고 어울려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0: 함성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소리 끝나면 큰 박수 쳐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이 원진주 명창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얼씨구!
2: 그때요 흥보내외 8월 추석은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타령으로 울었다. 가난이

야, 토끼라 하는 것은 어찌하면 잘 타는고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거시는가 삼신제왕님이 집 차리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 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어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이 아니오.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시리렁 실건 탕거주소

0: 당고여라 톱디디야
1: 당을치
0: 여보게 마누라 톱스

0: 맞고서
1: 다을 치
0: 폐가 참 고프바들 허리띠

0: 당하고 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1: 아, 옳지.

바라세 당거주선 항상 웃던 난 배가 수천석을 지가 싫고 간들 저희마 좋았지 내 마음 한 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시르르르르르르르르 시르고

시리릉 시리릉 시리릉 시리릉 시리릉 시리릉 식사토크. 떡 쪽에 논이. 박속은 횡.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싹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웬 조상계를 갖다 놨네요. 흥보가 보더니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내 버리시오. 여보 영감 한번 열어놔 봅시다. 그렇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지만은 아이 굳은 것 나오면 어떡하나. 하여튼 한번 열어놔 봅시다. 흥보가 자기 마누라 말이 옳다 하고 한 괴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놓고 한번 비어토로 보는 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도 짝을 토로 붓고 나면 도로 소복! 톡톡 털고 돌아서 나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돌아서 나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가 돌아서 나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돌아서 나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일을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저 꾸역꾸역 나오느라 어찌 토로 부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 1만 9만 양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아이,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어이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개를 들고 노는 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술래 팥구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아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아저씨구나 아저씨구 유부하라 큰 자식아 건넌 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포하고 두고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세요 여러분들. 아, 네. 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에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께까지 박흥모가 운전 걸식을 쌈터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지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시구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날부터 기미를 줄을 난다. 그러시구나 절시고.

누구라 설리시내는 정산으로 돌아오고 이 골물이 쪼르르르 저 골물이 괄과 여은의 혈도 골물이 한대로 합수 저 천방저 침방저 골통저 구저 방문이 펑금 저 건너 평풍 속에다 마주 꽉 마주 산이 훌렁거려 떠나간다 끄듬해 가자니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러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우리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우리 저 판소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고수가 잘 끌어가야 소리꾼이 소리를 잘한다 이런 건데 요새는 이제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 고수하고 명창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청중이 없으면 그건 연습이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대가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하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아마 자주 접하기 쉽진 않을 겁니다. 서서 부른다 해서 선소리라고 하고요. 주로 그 노래의 내용이 산천의 경지를 노래한다 해갖고 산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소리 산타령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명창께서 함께 하십니다. 차석환 명창께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이시고요. 뭐 국악협회 김포시 지부장도 지내셨고 김포 상여놀이 보존회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며 대통령상까지 받으신 명창이십니다. 또 함께하실 최진록 명창께서도 또 선소리 산타령 보존회 김포시 지부장, 또 국악협회 김포시 지부의 부지부장, 또 예총 김포지회 이사로 김포지역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위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셨습니다. 불러주실 곡은 이제 두 지역의 선소리 산타령인데요. 하나는 경기 작가 선소리 산타령입니다. 이 경기 작가 선소리 산타령은 이 앞세대까지만 해도 조선 말기 20세기 초반까지 전문 예술인들에 의해서 전승이 되어온 노래이고요. 서도 선타리, 서도는 이제 황해도 평안도 해서 이제 사회 바다와 함께하는 연안된 곳인데요. 이 지역의 산타령은 이쪽 경기 서울의 그 산타령보다 음이 높고 장단이 좀 빠르고 경쾌해서 그 동적인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럼 차석환, 최진록 두 명창님 모셔서 선소리 산타령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연 남았습니다. 한민족의 생명의 젖줄인 한강, 그리고 한강의 물길이 만든 풍요의 땅 김포. 김포는 일찍이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신 우리 김포 통진 두레놀이는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를 시작한 김포에서 행해지던 농요, 농악 장단, 농사 동작을 다 아우른 민속놀이입니다. 봄을 앞두고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먹고 김을 메고 수확해서 타작까지 하는 이런 생업의 현장을 그대로 담은 전통 농경사의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인데요. 우리 풍요의 땅 김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쌀밑자 기억하시죠? 한문으로. 그게 사람의 손이 88번 가야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된다 해서 쌀밑자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귀한 거죠. 정말 농부들이 뜨거운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얼굴이 까맣게 타면서 고생해서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소중한 농사의 과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원래 이게 1년에 한 7, 8개월 동안 이루어지던 일들을 12개의 주제별로 해서 사실 몇 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 오늘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공연에는 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 통진 두레놀이 보유자이신 조문현 명인, 그리고 김포 통진 두레놀이 보존회가 함께합니다. 조문현 명인께서는 2015년 김포시 문화상 문화예술 부문 수상을 하셨고요. 우리 보존회는 2022년 경기민속예술제, 2020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전, 그리고 2019년 경기도 인간문화재 대축제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귀한 무형유산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이 종목이 대통령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재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경기도에서 그리고 김포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요의 땅 김포, 넉넉한 인심과 쾌적한 환경의 김포, 그 오랜 김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김포통진 두레놀이,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고 어지고 어조자 땅생이니 상강우륜이 어뜸이라 국태민한 법륜전시와 연풍연연이 돌아든다 이시하냐 금극시에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황이 조쯤 생겼구나 학을 눌러라 대벌 짓고 대벌 앞에 육조로 다후 양문아각산 팔뚝아금을 마련할 때 경기도를 마련하고 김포시를 마련하고 동진도래를 마련할 때 이대동중 대동중 저대동중 대동중 가진각대 까버리고 건국원명의 동진도래로 찾아들어 고사덕담 정성기성 여쯤 뒤에 남해대 가정 남해대 동정은 이러니 이러니 액설기설 떠들지라도 건유건명에 동진두레로 찾아들면 밤이 되면은 불이 밝구나지 되면 물이 맑아 물과 물은 수화상극이요 수화상극인데 갖춰놓고 오르다 색경에 구명 갖고 혹쟁반에 진주 굴린 듯 허름의 백로가 소동나무 상상가지 동한같이만 잘살적에 겨라도 심어보세 무슨 별을 심어볼까 여주 이천의 자차벼 김포 통진의 밀달벼 꼬리가 불거라다 마금 잘벼라도 심어보세 차를 심어볼까 꺽꺽꾸두둑 쟁기차를 굽불구 돼지차를 여기저기다 심어놓으니 만사가 되길 하고 소원성취가 파론이라

구멍입네. 예. 아,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잘 쓰고 모짜리가 고사도 잘 지려갔으니 우리 못 지나가 보십시다. 예. 예.

0: 여기도 안에 저 절로 옆으로 좀. 아 여기도 여기도
1: 니들 드십시오. 오
0: 아이고 아이고 이쪽에도 한 잔만 주셔.
2: 일구야 어덜 여덜은 아홉에 아홉은 열린데 물러먹간다.
1: 아버님 막걸리 한잔 드세요.
2: 막걸리인지 술인지 힘들어 죽겠네.
1: 얼마나 부셨게요?
2: 삼천 두레째 물러먹간다.
1: 그렇게나 많이요?
2: 엊그저께 풍물까지 또 물러먹간다. 아이고 힘들어.
1: 막걸리 한 잔 더 드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2: 아 좋지. 어디 한 잔 따라 보시게.
3: 어쩌자는겨.
2: 기왕이면 꿍꿍 눌러 따라.
3: 하는 거요.
1: 힘드시죠? 네. 쭉 드세요.

0: 반찬도
1: 있어. 왜 나를 물고 더 가는 거야? 어?
2: 어디 니 거라고 이름 써고 쳤냐, 이놈아? 니 거라고 이름 써고 쳤냐, 이놈아? 같이 좀 먹고 살자, 이놈아.
1: 밤새도 좀 내가 물푼 거야, 이거?
2: 어디 한번 해볼 테냐, 이놈아?
1: 밤새고 이렇게 남은 건 아니고, 여전에. 이런 도둑.
2: 어디 한번 해볼 테냐, 이놈아?
1: 이런 도둑년이.
3: 아, 저기 물고 아, 나왔다!
0: 싸우지들 마시오.
1: 싸우지 말래.

0: 군망님네!
1: 예!
0: 자, 새참만 먹고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 김도 매봐 바위 같죠? 자, 김매라 가보십시다!
1: 예!

0: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
1: 예.
0: 자 오늘 나도 아주 선선하고 김도매만 하고 서말 석대 소우뱃살로 빚은 막걸리를 동일제 마셨으니 옛날 옛적 옛날 옛적 떡꼬머리 총각 쪽에 노인네 하던 둘의 소리 우럭우럭 한번 해보십시다.
1: 예.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번을 불러오지 화려미 종처 음이라 꼼짝 달싹 못하고 숨 막히고 기 막히고 살도 막고 장에도 찔려 앉아주고 서서주고 울다 웃다주고 밟아주고 맞아주고 이다주고 성내주고 들랭거리다주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울다 웃다주고 밟아주고 맞아주고 이다주고 성내주고 들랭거리다주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울다 웃다주고 밟아주고 맞아주고 이다주고 성내주고 들랭거리다주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울다 웃다주고 밟아주고 맞아주고 이다주고

0: 까붕 방금이 버구루루루루루루 방금이 버구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홀다 홀다 죽고 발려 죽고 맞아 죽고 이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홀다 홀다 죽고 발려 죽고 맞아 죽고 이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1: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펴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0: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펴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가자 으서 가자 갔다 가다가 똥 싸겠다 여보라 증거.

0: 이거 웬일이냐?
1: 아이고 승상님, 말을 거꾸로 잡아 타버렸어.
0: 언제 올게 다 걷느냐? 말 뽑아지마 쑥 빼다가 얼른 돌려라 뒤다 보자라 얼른 뒤다 뒤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외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이곳에 매일같이 산을 오르는 농부 부부가 있습니다.
1: 여기 쬐끔한 거 하나 딱 있네. 여기 곁까지.
0: 고산지에서 자란 산나물이 제철인데요.
1: 얼렁얼렁 오삼. 왜 이렇게 늦습니까? 조금 있으면 해 나와요. 빛의 속도로 해야지.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 있어요. 직원이 한 명인데 악덕업주. 제발 해고시켜달라는 해고를 못 시켜줘요. 약 먹어야지. 일어나.
0: 사실 부부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 자.
0: 3년 전 갑작스럽게 큰 병을 진단받은 막내 아들.
1: 백혈병이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0: 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애교 담당이라 불릴 만큼 살가웠던 막내 아들. 아들에게 찾아온 병은 윤자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 왜 나한테? 그리고 왜 내 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먼저 힘을 키워야 이제 얘를 살려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게 더 강한 엄마이자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윤자 씨.
2: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1: 지 좋아서 하는 걸 누굴 보러 가겠어요.
3: 남을 보고 가세요.
4: 여기가 땄어요.
1: 제가 너무
5: 고생했네.
1: 예, 감사합니다.
6: 거칠어요. 항상.
1: 내려올 때는 참 예쁘장했는데.
0: 남편은 아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1: 나 아는 거예요. 코 뻗고 닦는 거예요.
0: 여리지만 짙은 향을 풍기는 산나물의 여왕. 윤자 씨의 특별한 사연 만나볼까요? 산과 강을 고루 끼고 있어 살기 참 좋은 곳. 강원도 영월. 청정 자연의 영월에서는 계절마다 싱싱한 특산물도 넘쳐난다는데요. 이 첩첩산 중에서 요즘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집의 터줏대감은 슬기. 부부를 배웅하는 중인데요.
6: 이제 간다. 슬기.
1: 근데 고무밴드 챙겼어요? 고무밴드 얼마나? 많이 챙겼어요?
6: 이만큼.
1: 많이 좀 챙기진 않는데 나는 내 거 내가 챙겼어요.
6: 내 것만 챙기면 되지.
1: 비닐 챙겼고?
6: 응. 비닐 가방에 다 넣었어.
1: 가져가죠.
6: 우리가 뭐가 많다. 갑시다.
1: 갑시다. 네. 에휴, 날씨 좋다.
0: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철저한 준비를 마친 부부.
1: 아이고, 얘들아, 내가 왔다.
0: 왕복 약 1시간의 거리. 부부의 일터는 해발 600m 이상의 고지. 이곳에서 부부는 9년째 10여 가지가 넘는 산나물을 농사짓는 중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라는 윤자 씨의 산나물은 향이 더 짙고 맛도 좋아 인기가 많답니다.
1: 얼렁얼렁 오삼. 왜 이렇게 늦습니까? 조금 있으면 해 나와요. 빨리빨리 올라와요. 빨리빨리. 급해요. 급해. 잘 따세요.
6: 예.
1: 불량땀은
6: 잘 따고 있습니다요.
1: 불량땀은 비품 나옵니다. 아, 두 번째라. 두물이라 엄청 부드럽고 좋네, 얇고.
6: 향이 좋아.
1: 훨씬 두물이 좋죠. 내 할 만큼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 이렇게 크는 게 너무 이쁘고. 초기에 해갖고 팔 때는 있잖아요. 너무 팔기가 싫은 거예요.

0: 그 자식 같은 느낌?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들 이제 이게 해가 거듭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 그런 마음이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가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1: 매년 수확철이면 1년 동안 힘들었던 농사일도 싹 잊는다죠.
0: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크나 몰라. 잘못 따서 그 삐뿜 나온다니까. 그 내가 잘 따라가잖아요.
2: 갑자기 큰 거지.
0: 갑자기 이제 오늘 며칠 만에 왔는데. 딱 맞춰서 왔는데. 아, 딱 맞춰서 왔는데. 그럼 그 시기에 약간 작아도 땄어야지.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 있어요. 직원이 한 명인데 악덕업주. 제발 해고시켜달라는 해고를 못 시켜줘요. 세상에 공짜 일꾼이 어딨어요. 만년지기 공짜 일꾼인데.
1: 사람들에게 치였던 도시 생활을 생각하면 모든 게 행복입니다.
2: 관리소장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
0: 지금이 좋지. 그치. 내가 월 3,400에 그 수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3: 관리소장 출신이신 거예요?
0: 네. 제가 선배예요.
3: 어떻게 선배?
2: 제가 후배예요.
0: 저 6회고 저 8회예요. 그때는 2년 만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4년이나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제 시설도 제가 가르쳤어요.
3: 아, 그럼 부부 관리소장이 있었던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퇴근해갖고 오면은 서로 자기 아파트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 보면 이제 밥상에 앉아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주택방 몇 종 뭐 하니까 사람한테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냥 일이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고.
1: 산이 좋아 산에서 살기로 한 부부. 41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부부는 귀농 전 9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는데요.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산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오늘 배송 보내야 할 양의 수확을 모두 마친 후 본격적으로 선별에 들어가는데요. 산나물을 종류대로 분리해야 하는데, 와, 남편분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0: 무지하게 빨라요. 저 못 따라가요. 저. 뭐 엄청 손이 빠른데 이게 그 빠른 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
1: 윤자 씨 정말 엄격한 사장님입니다.
2: 믿고 안 믿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1: 남편의 활약으로 순식간에 선별 작업 끝. 그런데 윤자 씨 또 할 일이 있답니다.
4: SNS 사진 있어야 되는데 뭘 찍지? PD님, 저랑 같이 찍어도 돼요?
3: 아, 네.
4: 그러면은 나오셔요. 같이.
1: 엉겁결에 셀카 타임.
4: 이쪽으로 나오는 데서. 진짜 웃어야지. 가짜로 웃으니까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
3: 잘렸는데? 안 잘렸나?
4: 제대로 나가지 않을까요? 아, 잘리나? 아, 맞아. 잘려, 잘려, 잘려. 잘릴 수 있어. 그럼 어떡하지? 나오셔요.
1: 이렇게 신날 수 있을까요?
4: 재밌는 아줌마.
1: 틈날 때마다 SNS 홍보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 윤자 씨.
3: 거의 MZ세대신데요? 요즘 세대신데요?
4: 왜요?
3: 이렇게 SNS도 하시고.
4: 영월 쿤창 덕입니다.

0: 계속 그 주문해 갖고 드신 분들도 진짜 산에서 재배하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드시면서도 안 돼 안 돼 어디로 사라진겨. 네가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너무 좀 이게 안 예쁘게 웃었네.
1: 저도요.
0: 좀 예쁘게 웃을 것이지 시상에. 이건 제 거거든요. 이제 게시물을 205개 올렸다는 거고 팔로워가 1564명이고 주문을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네, 본인이 계산까지 다 해주십니다 이분이. 아, 저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잊지 못합니다.
2: 고객 한 분 한 분이 윤자 씨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후 알람 소리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윤자 씨.
0: 청호야, 약 먹어야지. 일어나. 물 갖고 왔어요. 약 먹으러. 응?
3: 일어나.
0: 오빠 잠 못 자게 이라고 동그라. 네가 바바바바박 해봐. 응? 그러면 네 귀찮아서 밖에 나올 거 아니야, 동그라. 이거? 아따, 약함까지 갖다 놨어.
2: 약함에 빼곡이 채워져 있는 약들. 어디가 아픈 걸까요?
1: 이 약은 무슨 약이에요?
0: 이게 저기요, 백혈병 치료약.
1: 백혈병 치료약이요?
4: 표적 치료제.
0: 예, 이게 아마 표적 치료제일 거예요, 이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농장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고, 예, 그렇죠.
2: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은 막내 아들.
0: 물 먹고, 약 먹을 때 꼭 물 먹어. 난 물을 안 먹고 약을 먹으려고 하더라.
2: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아들의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삼형제 중 집안의 애교 담당이었던 막내 아들. 외식 조리학과를 전공한 후 한때 요리사를 꿈꾸던 열정 많은 아들이었는데요. 백혈병 진단 후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보내야만 했던 가족. 아들의 힘든 투병 생활을 꿋꿋이 돌봐왔던 윤자 씨였는데요. 동원 치료가 가능해진 지금 공기 좋은 영월에서 함께 생활 중이랍니다.
0: 왜 나한테? 그리고 왜 내 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리고 이제 아들 없을 때 눈물 막 줄줄 흘리다가 울지도 소리내지도 못하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진정도 되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2: 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0: 같이 살았으면 먼저 알았을 텐데. 그런 것도 그게 제일 후회스럽죠. 방향이 내가 힘을 키우자.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먼저 힘을 키워야 이제 얘를 살려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렇게 윤자 씨는 눈물 대신 더 강한 농부가 되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0: 비가 온다. 비 오기 전에 빨리 하자. 나 네 이불 좀 갖다 드려놔. 비 온다.
2: 택배 작업을 앞두고 아들이 나섰습니다.
0: 네가 할 수 있어?
1: 내가 할 수 있나?
0: 너 어디까지 할 수 있어?
2: 택배 작업은 아들이 전문인데요. 불편한 다리로도 꿋꿋하게 택배 작업을 해나갑니다.
1: 다리는 왜?
5: 아, 저기 포장하다. 이제 택배 배송하려면 포장해야 되는데 그 포장하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1: 부모님 도와주셔야 돼요.
5: 그럼요.

0: 더 줄까나. 650. 520.
1: 농가 사장님이지만 장사엔 영 소질이 없는 윤자 씨. 정이 넘쳐납니다.
2: 여기저기 퍼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많이
3: 준다. 200이야?
0: 응. 퍼준다고 하잖아요. 저 퍼주나요?
4: 하나에다
0: 내가 퍼주는 거예요 지금?
1: 퍼주는 사장님 덕분인지 똑똑한 아들 덕분인지 얼마 전부터 시내 마트에도 납품하게 됐다네요.
3: 뭘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0: 나는 내가 청원 너라면은 안 주려고 그래도 달라고 그러지. 이 상값이 얼만데. 네 평생 벌어야 될 돈인데 이 상값이.
5: 아 그게 저기야 틱.
2: 네 청원 저거 이어 받고 싶다는 거. 도시를 좋아하죠.
6: 우리 도시 남자인가요?
2: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6: 차도남인가요? 따도남인가요?
2: 하지만 내 여자에게 따뜻하겠지.
0: 되게 쌩하고 들어와요?
1: 온 가족의 합심으로 포장 작업을 마쳤습니다.
2: 많이 팔려야 되는데.
0: 그러니까. 동아빠, 얘한테로 골프도 하고 가공 넘기는 거 어때요? 판매 뭐 이거 정권을 다?
3: 나의 편하고 좋지. 난 안 해도 되잖아.
0: 찬성? 찬성.
2: 아들은 불편하고 안 좋지. 좋아.
0: 엄마도 찬성.
2: 아들은 반대.
0: 왜? 한번 해보는 거지. 응? 해봐봐 한번.
2: 근데 내가 무거워서 짓눌릴 것 같네.
0: 저 바지 사장.
2: 내가 바지 사장이지. 사업자 등록이
0: 되나? 아니야.
2: 아니 난 사장이 아니지. 난 그냥 노예.
0: 왜 노예로 전락하냐? 네가 알아서 네가 하라는데.
1: 차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로컬 푸드 마켓인데요.
7: 아무래 눈기 등급.
2: 등급이
7: 저기다 미분류잖아.
3: 미분류.
2: 아 저희 부모님 아직 이런 걸 못 하셔가지고 정면에다가.
3: 정면을.
2: 아 뒷면.
1: 모든 게 낯선 윤자 씨.
3: 요 뒷면 하면 되겠네.
2: 쪽에다가
0: 네, 밑에다 놔줘.
3: 밑에다가?
2: 칸 있잖아요. 칸에 맞춰가지고 차라리.
1: 그냥 열심히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유통과 판매는 영 어려웠던 윤자 씨였습니다.
2: 엄마 이름하고 주소하고 여기 그람수하고
0: 그래 다 있다.
2: 나와
0: 있어. 아무튼 고마워. 너 때문에 이렇게 골프도 나오게 되고 우리 아들 화이팅!
1: 분주했던 하루가 가고 윤자 씨는 가족들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쁜데요. 오늘 저녁 메뉴는 갓 재배한 산나물.
7: 항암 딱 그 진단 받으니까 그 병원에서 유기농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완치는 안 돼도 관리해가면서 자기 수명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들의 건강을 위해 매끼 정성스런 나물 반찬을 잊지 않는 윤자 씨. 정성까지 듬뿍 담아봅니다. 산나물 건강밥상 완성!
2: 저녁 먹읍시다.
0: 응, 물 좀 먹고, 나물부터 좀 먹고. 아들 맛있게 먹어?
2: 맛있을지 모르겠어.
0: 맛있게 먹어.
2: 아이고, 산나물 먹으니까 건강해지네.
0: 에이, 그건 아니지. 맛있네.
2: 못 먹었다고 아니야.
0: 맛있네. 얘가 뭐냐면 참치를 닮은 애인데 얘가 서덜치라고도 하고 참도솔치라고도 하는 애야.
3: 뭐 원래 고라니가 다 뜯어먹었고

0: 내년에도 고라니 따다 먹고 뭐 어떻게
1: 경쟁상 되네.
0: 응?
1: 경쟁상 되네. 우리하고.
2: 어, 먹어봐.
1: 나 이거 먹어.
2: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동아빠도 먹어. 괜찮아. 쓴맛도 없고 뭐 아무튼 약간 전혀 취나 이런 향이 아니야. 먹어봐봐.
3: 도시에선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나물. 아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1: 향이 세.
0: 안 세.
2: 안 세잖아.
0: 그치, 향이 나는데 참치보다는 향이 약하잖아.
1: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0: 내 취향은 아니야.
2: 난 맛있던데? 서울에 있는 애들도 제가 해놓은 건 안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맛있대는데. 딴 사람들 우리 집은 음식 맛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먹어요. 난 많이 먹고.
0: 산에서 여기 따갖고 이렇게 먹는 건 거의 없잖아.
2: 많이 먹고 건강해서.
0: 자연에서 하는 게 나서 질 거야.
2: 아들.
0: 응? 아들을 믿는다.
2: 믿는다.
1: 그럼. 너무 좋지.
3: 산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지는 아침. 윤자 씨 부부의 아침도 일찌감치 시작됩니다.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사실 남편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는데요. 아들이 아프면서 다시 관리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남편.
0: 갔다 올게.
2: 예. 잘 다녀와요.
0: 예.
3: 매일 차로 1시간이나 운전해야 하는 험난한 출근길이랍니다.
4: 아버님 진짜 좀 변신하셨네요.
0: 변신이요? 일할 때하고 좀 틀리죠. 힘은 들죠. 힘은 드는데 뭐 어떡합니까? 애도 아프고 집사람도 혼자 하면 더 힘들잖아요.
3: 가정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남편은 다시 관리소장으로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5: 네, CCTV입니다.
3: 출근하자마자 바쁜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0: 7월 말까지는 공사 된대요. 할 수 있대. 8월 달에는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 때문에.
3: 서울에서의 경력을 발판 삼아 늘 최선을 다해 일하는 남편.
1: 우리 소장님은 어떤 소장님이세요?
0: 예?
1: 소장님 어떤 소장님?
6: 우리 소장님이요? 이제 나쁜 사람이세요.
0: 일만 맨날 시키고.
6: 네, 우리 소장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나 진짜 소장님 중에 최고 진짜 최고입니다. 소장님 많이 바뀌었는데 진짜 저, 일도 잘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5: 산채 쪽 일도 하시면서 이쪽 일도 해주시고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십니다.
3: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남편 역시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죠. 한편 그 시간 윤자 씨도 바쁜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평일엔 혼자 산을 오르는 윤자 씨.
2: 와, 이 민들레는 왜 이렇게 꽃이 핀다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시 좀 열지 마. 내일부터는 치러 다녀야 되는데.
3: 바쁜 윤자 씨 마음을 알 리 없는 잡초들.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농사일입니다. 오늘은 산나물밭에 비료를 줘야 하는데요.
7: 비료?
2: 네.
7: 여기 써 있네요.
2: 네.
7: 어, 안 무거우세요?
2: 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괜찮아요. 이제 경사 올라가면 고개 힘들지. 얘가.

0: 한참을 산을 오르던 윤자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걸음을 멈추고 마는데요.
1: 아휴, 꽉 조여야 되는데 안 조여졌어.
2: 아, 힘들다.
1: 가방이 꽉 조여져야 되는데 안 조여졌어요. 느슨해 갖고 밑으로 쳐져 버려.
2: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때 조심.
1: 지도 와서 하는 걸 누굴 보러 가겠어요. 해야지.
0: 20분이 넘게 심한 경사길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곰취밭. 와, 윤자 씨 정말 슈퍼우먼입니다.
1: 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엄청 무겁지. 집에 딱 보니까 이게 목각 인조 상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갖다가 그냥 대충 그래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딱 받쳐주거든요, 끝을. 힘은 없는데 이제 깡으로 하니까. 그래서 좀 힘센 사람이 부럽긴 하죠.
0: 드디어 목적지인 곰취밭에 도착. 비료 주는 일도 오롯이 윤자 씨의 일.
1: 아유, 며칠 새 많이 컸네.
0: 힘들어도 예쁘게 자라나는 곰취들을 보면 금방 피로가 가시는데요.
1: 아유, 많이 먹고 잘 자라라. 으쌰.
0: 윤자 씨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2: 땀나시는 것 같은데?
1: 네, 땀나요. 그래서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제발 미모 관리를 좀 하래요, 절대로.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뭘 좀 바르러 가랬는데 바를 수가 없어요. 땀이 흐르니까. 그래서 저는 내려올 때요,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미모고 뭐고 다 포기했어요. 서울을 딱 뜨는 순간 그런 거죠. 아, 김윤자는 여기서 죽었어. 이제 영월에서 다시 새로운 김윤자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내려왔죠. 그래서 완전히 6개월 만에 현지 적응 딱 끝냈어요. 우리 노인 회장님이 현지 적응이 엄청 빠르대요. 그냥 6개월 만에 산골 아줌마 딱 됐어요.
0: 그렇게 영월에서 새롭게 태어난 윤자 씨는 누구보다도 강한 산나물 농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1: 아휴, 벌써 10시네. 어? 아, 저기서 안 터졌구나. 10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안 되네. 약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시에. 아가 저 아래 있으니까 안 터져가지고 10시 4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이거든요. 10시에서. 선생님이 꼭 그때 꼭 지켜서 늦어도 5분 안팎으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0: 깊은 산속이다 보니 핸드폰이 안 되는 일이 다반사. 아들이 제 시간에 일어나 약을 챙겼을지 윤자 씨의 근심이 산처럼 커져갑니다. 강원도 영월하고도 첩첩산중에 자리 잡은 윤자 씨의 농장.
1: 전화가 안 통해, 안 터져.
0: 아들 약 챙길 시간을 놓치고 만 것인데요.
1: 늦어도 5분 안팎으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0: 그때 아들에게 온 문자.
1: 당연히 먹었죠. 먹었다네요.
0: 아들의 문자를 보고서야 웃음을 되찾는 윤자 씨. 아,
1: 똑똑 소리가 막 나네.
0: 윤자 씨에게 제철 맞은 산나물보다 더 중요한 건 막내 아들의 건강. 오직 그것뿐. 하지만 가끔 힘든 마음이 쏟아져 내립니다.
1: 처음에 제일 울었던 게 또 눈물 나러 가네. 그 보험금 청구하러 갔을 때 우체국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린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눈물이 막

0: 나오더라. 그래갖고 지하철 내에서 막 울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아들 앞에서 못 오니까. 그 지하철에서 한참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울었어요. 한 몇십 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울지 않기로 했어요. 울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우는 힘으로 힘을 갖자. 그래서 열심히 더 내가 더 건강해지자. 그리고서 그냥 그래서 아들 병원 입원했을 때도 아들 밥을 제가 뺏어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1: 그 간절한 바람 덕에 아들의 건강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겠죠. 잠시 후.
0: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또 부러뜨렸구나.
1: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윤자 씨가 서두릅니다. 종종 걸음으로 달려온 곳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홍천 시내. 오늘 이곳에선 전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선보이는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영월 대표로 참여한 지인이 윤자 씨에게 SOS를 청했답니다. 갓 수확한 나물까지 준비 완료.
0: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2: 네,
0: 아유,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 네. 나 완판했어.
0: 그러니까, 이야.
1: 지인의 완판 덕분에 윤자 씨도 처음으로 오프라인 산나물 판매를 시도해 보게 된 건데요.
2: 자, 거시나.
0: 나는 뭐 들고? 한 묶음이에요. 이거 그냥 세 묶음 해가지고 한 1kg 정도 되거든요. 세 묶음이. 그래서 한 만 원에 드릴게요.
2: 와, 그거 너무
0: 싸요? 너무 싸?
2: 너무 싸요.
0: 욕 먹어요? 저 원래 15,000원에 판매하거든요. 제가 집에서는 1kg에 15,000원이에요. 너무 싸요? 산에 깊은 산에서 나는 곰치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꺾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괜찮아요. 이거는 산에서 한 거라서.
2: 우리 영월 TV에.
3: 와, 영월 TV.
2: 영월 농업인 TV에.
0: 맛있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작업하다 와서 손이 이래.
2: 맛있다고 해야죠, 언니. 어우, 맛있어요.
0: 엄청 달죠?
2: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해주세요. 영월입니다. 영월
0: 동네. 이게 유일한
1: 산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경험 삼아 온 곳인데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는 산나물. 그간 열심히 농사 지은 윤자 씨가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와, 윤자 씨 오늘 부자 됐네요.
0: 반대까지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병마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죠. 아들을 지켜야죠.
1: 산처럼 꿋꿋한 윤자 씨가 장사로 한창 바쁜 그 시간. 혼자 집에 남은 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긴 주방인데 주방엔 무슨 일인가요? 오, 국수 삶는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요리는 아들의 취미.
4: 전공은 조리과. 바리스타 쪽으로 일도 했었고.
1: 오늘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점심 식사 준비 중이랍니다. 오늘 메뉴는 매콤한 비빔국수. 와, 맛있겠다.
4: 딱 이 소스 양념도 달고 짜고 맵고 그래요.
5: 본인 스타일?
4: 네, 제 스타일. 불만 있으면은 뭐 알아서 만들어야죠.
1: 말은 그렇게 해도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또 있을까요?

0: 윤자 씨 부부가 집에 왔네요.
1: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2: 아들이 다 준비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향 좋은 산나물이 오늘.

0: 특제 양념장 슬기도 맛보고 싶은가 봐요. 아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비빔국수 안 맛있을 수 없겠죠?
1: 맛있어 아들아. 엄마가 환자를 다 부려먹고 고맙다 야.
2: 맛있어요. 좋고.
3: 계속 해줬으면 싶지.
2: 그치.
4: 앞으로 주방 맡기는 거예요?
5: 아니요, 그거는 싫어요. 제가 주방을 맡고 싶진 않아요.
6: 아까 내가 거기다 여기다
5: 주방은 거기다 아직은 저희 엄마에게. 거기다 버리라.
0: 막내 아들 덕분에 참 맛있고 행복한 점심 식사였습니다.

0: 감기가 잘 안 걸리는.
1: 아무래도 농사일에 산나물 축제 방문까지 무리를 한 모양인데요. 아픈 게 제일 두려운 윤자 씨. 급히 가진 약재를 넣고 건강차를 끓여봅니다. 윤자 씨만의 피로 회복법.
0: 아, 색깔 좋다.
2: 맛있네.
0: 맛있어요? 피로가 안 풀리네. 아, 막 감기까지 걸려갖고 내가. 아, 나는 동아빠한테 고맙지. 실패를 해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2: 실패도 하고 뭐 하는 거지 뭐. 그걸 뭐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0: 그래도 뭐 돈을 이만큼 먹었어야지.
2: 진짜 꿈만 같지. 꿈꾸다 깬 것 같은 그런 생각이죠.
1: 굳은 각오로 시작했던 산골 생활. 산을 일궈 산나물 밭을 만들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은 윤자 씨. 그때마다 늘 함께해 준 건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의 응원 덕분에 농부로서 늘 노력하고 성장해왔던 윤자 씨.
2: 손 거칠어요. 항상 거친다 아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안 할 수도 없는
0: 뭐 거고. 둘이 다 같이 고생하는데 뭐 나만 하는 건가. 내려올 때는 참 예쁘장했는데 80대 할머니 손 얼굴은 50대 아줌마.
1: 곱디 고웠던 아내를 예쁘게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 남편.
0: 아는 거예요. 콧 벗고 닦는 거예요. 아, 콧물이 계속 나오네.
1: 그간 남편 걱정에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던 윤자 씨. 부부가 함께였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모진 시간들을 뒤로하고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보길 바라봅니다. 주말 아침.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한데요. 아무리 바빠도 슬기 챙기는 일은 진심인 남편입니다.
3: 불 떼야 돼. 나물 좀 삶자.
4: 불 떼야 된다고요?
3: 어.
1: 아들까지 합세.
4: 그거 다 파내야지.
3: 파내보내야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이런 데 태어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대?
4: 그게? 죽어버렸네?
3: 안 죽이려고 애쓰고 있잖아, 지금.

0: 잔가지 잔가지
1: 잔가지 잔가지 슬기 씨 슬기 씨
0: 우리 슬기도 넣고 싶대잖아.
1: 야 임마 나 밀지 마. 야 엉덩이 치워.
0: 우리 슬기
1: 난 네 엉덩이가 안 반가워 임마. 얘 붙이는 게 좋은가 봐. 저번에 그렇게 앉아봐. 방향 맞아 아들?
0: 방향 저쪽에서 이쪽을 불러오니까 뭐.
1: 응?
0: 엄마 옆으로 나와요.
1: 그러니까 방향이 이게.
0: 엄마 지금 정면에 있잖아.
1: 그래 방향을 잘못 준 것 같아.
2: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귀농 9년차 윤자 씨.
0: 우리 슬기 불멍하는 강아지야?
1: 그런가 봐. 우리 좋은가 봐.
2: 오늘은 나무를 데치고 말리는 건나물 작업을 하는 날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날.
3: 동 아빠 동원해.
2: 그때 농장을 방문한 특별한 손님.
3: 밥은 먹었고?
4: 먹었어.
3: 아, 그래. 하여튼 와줘서 고맙다. 아.
5: 여보 일로 와.
6: 야,
5: 일로 와.
6: 야. 일로 와. 형 만나러 가.
5: 일로 와.
6: 야, 큰 형이 네 사료도 사주고 그런다.
5: 오빠, 형이라니.
7: 오빠지.
5: 응?
7: 똥이라.
5: 야, 야, 너 맨날 도망가려고만.
6: 그래도 얼마나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애가 어딨어.
5: 야.
6: 간식도 줘봐. 응.
5: 똥구리 손. 손. 손.
2: 오랜만에 만나도 대화가 필요 없는 현실 형제입니다. 사실 오늘 큰아들까지 부른 진짜 이유는
1: 밥 안 나옴. 밥 안 나옵니다요.
2: 바로 산사태 때문.
1: 대단한 우리야. 지금 하룻밤새 이렇게 만들어버리려고. 작년 장마에 이게 유실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해놨는데 쓸어버린 거예요. 뭐가?
2: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농장. 또다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단단히 보수를 해둬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 그 자체. 아이고, 큰아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해 보는데요.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작업.
1: 들어서 이리 냉겨버려. 아, 난 이럴 때 강호동 씨가 제일 부러워. 확.
5: 강호동이 그거 할 것 같아.
1: 역시. 응? 스톱! 됐어. 아이고, 엉뚱한 데를 갔다. 스톱! 됐어. 하나, 둘!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좀 더 내려가고. 으라짜짜짜.
5: 이거 블록하려나? 와.
2: 귀농 후 산을 처음 일굴 때만큼이나 힘든 최대의 고비.
1: 농사 지어갖고 이어받는 그 자식들 있잖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5: 물어봤지 않아마 이거 남인데 다 좋냐.
1: 그러니까 남준 일 하는 거지. 쇠밖에 일해갖고.
8: 이어받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5: 네, 없어요. 네. 건강이 필요한데.
9: 건강은 병원 있는데 와도 좋고.
1: 어? 뽑아갖고.
2: 큰아들 농사 일에 더 질리기 전에 오늘은 그만 철수.
1: 응? 아들을 위한 나물 반찬. 나물 반찬 아들을 위한. 내가 아주 귀한 토종 참나물을 내가 준비를 했어. 엄마가 준비를 했노라. 자, 밥 먹어.

0: 많이 먹고 건강.
1: 오랜만에 온 큰아들을 위해 귀한 산나물들 밥상에 총 출동했습니다.
2: 많이 나가워.
3: 좀 덥다가 좀. 그 손으로 분다고. 입으로 분다고 왜?
0: 안 뜨거운데. 먹을래? 하나, 둘. 잘했죠?
3: 왜? 또 도로 뚫고 왔어?
0: 그게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것이오, 저 등치에.
1: 오랜만에 갖는 삼겹살 파티. 맑은 산 공기에 산나물까지 함께 먹으니 와, 정말 맛있겠어요.
0: 우리 큰아들은 빨리 장가를 가고 우리 셋째 아들한테는 엄마랑 같이 농사 짓자.

0: 배 아파 나왔어도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자식이라죠.
1: 아빠 몸이 제일 걱정되네. 휴일이 없어. 평일에는 회사하고 주말에는 산에 가고.
2: 엄마가 아빠를 빨리 해고를 시켜버려야겠구만.
1: 엄마한테 바라는 거는 뭐 좀 사업자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2: 막 퍼진다고?
1: 아마 조만간 폐업할 수 있지 않을까?
3: 너도 예고됐다. 네,
2: 하여튼 엄마 좀 잘 좀 도와줘. 그래 고마워. 제가 해고 소리 안 나오게.
1: 야, 돈 줄 만큼은 한다.
2: 그래.
0: 윤자 씨는 언젠가 두 아들 중 누구라도 자신과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다음 날 모두가 한가한 일요일 아침. 하지만 윤자 씨 부부는 남편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 더 바쁜데요. 산나물 파종이 한창.
2: 한 번, 두 번 하라고. 그 다음에 탈탈, 탈탈. 요걸 꼭 해주라고. 다 안 내려간다고 보니까.
0: 벌써 내년을 준비 중인데요.
3: 씨가 잘 나도록.
2: 농사꾼다운 말이네.
3: 이 빈틈 없이, 또 빈틈 없이 잘 나는 게 제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 빈칸 생기면 안 되니까.
0: 윤재 씨는 파종부터 시작해서 육묘 재배까지 모두 직접 하는데요. 더 좋은 품질의 산나물을 위해 하우스에서 키워낸 모종을 산에 직접 옮겨 심는 번거로움을 자처하는 윤자 씨입니다. 그날 오후.
1: 엄마.
2: 어?
1: 두부 찍자.
2: 어?
1: 두부. 엄마 핸드폰.
2: 잘 나온대.
1: 엄마 이걸로 촬영할 수도 있어. 삐삐삐.
2: 괜찮네.
0: 산나물 홍보 영상을 위해 똘똘이 막내 아들이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4: 이것 좀 아빠 옆 아빠 자리.
3: 그래. 내 자리도 있어. 나는 안 찍고 싶은데.
1: 나도 안 찍고 싶은데.
3: 됐어?
4: 안녕.
1: 한번 앉아봐요.
3: 야.
1: 내가 가운데야?
2: 조심.
0: 아이고 조심하세요.
1: 아니 그냥 이걸 아빠한테 줘. 아빠가 산만을 들고 엄마가 곰치 들고.
3: 산만을 들고.
2: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산나물 가족입니다. 산나물은 유기 인증을 받아서 유기 인증 받은 유박을 저희는 뿌려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0: 각자 도생인 영상 촬영.

0: 유기 인증을 쓰면은 맛이 있나?
1: 예.
0: 중요한 거는 유기질 비료를 하면 건강에 좋다는 거죠.
1: 그렇죠. 저도 지금 이거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단지? 다른 해도 단데 유별나게 올해는 좀 더 달아요.
0: 그래서
1: 좀, 그래서 그걸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법은 제가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단맛은 강한데 매운맛도 강해요. 일단 사업가 마인드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고객님들께 많이 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장점이죠. 많이 구매해 주세요.
1: 네, 영월 산나물 많이 구매해 주세요.
2: 구매해 주세요.
3: 누구보다도 강해야만 했던 윤자 씨. 윤자 씨의 소원처럼 언제나 강한 엄마이자 강한 농부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산나물의 여왕 윤자 씨 응원합니다.
1: 우리 언니 이쁘네. 아 멋있어.
4: 멋있어.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1: 아니 장아찌 좀 하라고. 언니 또 장아찌 솜씨가 또 그냥 또 영월에서 또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내가.
4: 아 그러면 내가 좀 해줄게.
1: 나를 여기서 들어갖고 그 자리에 던져버려. 그럼 내가 안 올라가잖아. 여기다 놔뒀다고. 아 당장 해고야. 이게 무슨 그늘을 이게 그늘 된다고 해드로 바로 들어오는데. 아 저 밑에다 놔두려니까 그냥.
0: 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을 위해
1: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의 가공 장아찌를 위하여.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펼치는 무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문화재단의 수림 뉴 웨이브인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수림 뉴 웨이브 2026 엇입니다. 수림 뉴 웨이브는 전통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가는 예술가들의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동시대 전통음악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무대의 주제는 엇이라고 정해졌는데요.

0: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정박을 비껴가는 엇박. 불규칙한 장단의 엇몰이처럼 정해진 틀에서 살짝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집중력을 더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추다해, 소리꾼 정은혜, 가야금 이화영 등 10명의 창작 음악가가 각각의 방식으로 새로운 엇을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는 창작 그룹 불새출의 멤버이자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박을 벗어난 신선하고 유쾌한 엇박을 즐기러 함께 떠나볼까요?
1: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나면 새로운 음악이 펼쳐진다. 전통과 새로운 감각이 만나 자유로이 흐르는 우리 음악.

0: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새 숨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의 숲을 가꾸는 수림문화재단인데요. 10년 전부터는 수림 뉴웨이브를 통해 전통을 토대로 독창적인 음악을 펼치는 음악가들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 전통음악 예술가 중에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음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주목하는 예술축제입니다. 매년 주제어를 설정해서 예술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곡을 창작하고 그 한 곡을 포함한 한 시간 분량의 공연을 이제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 있고요.
0: 지난 8월 27일 올해의 수림 뉴웨이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엇인데요.
1: 엇이라는 게 이제 어긋난다는 의미의 접두사인데 이번에도 아티스트들이 조금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엇이라는 주제어를 드렸고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주제어를 드렸습니다.
0: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소리꾼 추다의 소리꾼 정은혜 등 10명의 예술가가 독창적인 전통음악을 들려줬는데요. 9월 3일에는 창작국악그룹 불새출의 구성원이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이수자인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준은 엇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2: 엇이라는 단어에 한참을 또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뭔가 어긋나 있는 혹은 비켜져 있는 어떤 경계, 세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골든 아워라는 주제로 이 수림에서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엇이라는 주제를 표현해 봐야겠다. 비켜있는 세계를 뭔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 골든 아워를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옛 명인들은 삶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풀어냈죠. 그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을 담은 곡 영의 세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입니다.

0: 인간의 삶은 돌을 엎부딪힐 때 튀는 불꽃처럼 짧은 찰나가 아닐까. 이주는 창작곡 찰나를 통해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1: 우리가 이런 짧은 삶 속에서 다양한 인연, 만남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찰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인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0: 세 번째 무대에서는 저음 연주를 위해 기존 가야금보다 5도 낮은 음계로 개량한 저음 가야금의 깊은 울림을 활용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음색에 지나간 기억과 감정, 차오르고 흩어지는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1: 차오르고 흩어지는은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갈등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각자의 고민거리, 괴로움들을 같이 떠올리시다가 그 안에서 풀어짐, 우리가 해소가 되는 것, 흩어지는 것을 같이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0: 마지막으로 주제어를 바탕으로 창작한 신곡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인 골든 아워가 무대를 채웠습니다. 낮과 밤이 맞닿는 시간, 서로 다른 빛이 스치는 그 어새 순간에 포착한 황홀함을 가야금 가락으로 그려냈습니다.
1: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해가 지는, 그래서 석양이 물드는 그런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다. 이것을 음악에 담아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되새기고 함께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봤어요.

0: 사실
1: 수림 뉴 웨이브는 공연 후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이준 연주자의 무대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 공연과 축제를 이끌고 기획한 계명국 기획자가 함께했습니다.
2: 그러니까 계속 가야금을 12연 가야금을 계속 전통 가야금을 쓰러 다 연주를 하고 계세요.
3: 맞습니다.
2: 이렇게 10연 가야금을 고유하시는, 고수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3: 10연이 뭔가 25연은 7음 음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10연으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건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을 담아내려면 12연이 정말 좋다. 이런 좀 약간 사명감이 생기고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4: 12연 가야금인데도 되게 다채로운 소리들이 나서 되게 좋았고 골든 아워라는 신곡이 특히나 너무 좋았어서 또 앨범으로 언제 곡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 들어보니까 와 저희의 소리? 엇? 주제에 맞게 또 다른 흥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김희수 아트센터에서 이어지는 2026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난 엇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 자유롭게 흐르고 다채롭게 변주되는 전통의 새로운 흐름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6: 네, 전통에서 한 발 비껴선 엇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음악 그 자유로운 변주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이 어디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저마다의 상상력을 더한 무대였습니다. 공연과 함께 관객과 창작자가 소통하는 시간도 수림 뉴 웨이브만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창작자들과 인연이 깊은 예술계 동료들과 수림 뉴 웨이브의 기획자가 사회자로 나섭니다. 10월 1일 해금 연주자 최태영의 무대는 김성욱이, 10월 8일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의 무대는 정종임 연출가가 함께하고요. 10월 15일 타악 연주자 이준형의 무대는 소리꾼이자 무대 연출가 이자람이 관객과 창작자의 소통을 이끕니다. 어긋남 속에서도 균형을 잡는 창작자들의 음악과 다양한 작업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11월 5일까지 김희수 아트센터 스페이스 1에서 열리는 수림 뉴 웨이브 2026 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떤 그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먼저 환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또 보고 있으면 어느새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화가 이대원의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대원 작가는 1959년부터 8년 동안 한국 최초의 상업화랑을 운영했고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초대학장과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데요. 이대원 작가가 평생을 바쳐 그려낸 밝고 찬란한 색채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7: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 화사한 원색과 서로 섞이지 않는 색채. 색채의 마법사 이대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 덕수궁 안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이대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1921년에 태어나 2005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그동안 화사한 과수원의 화가로만 익숙했던 이대원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형 회화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풍경 회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번도 조명한 적이 없었던 이대원 선생님의 회고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말년 작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대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화로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간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회고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 구성을 따라 쓰면서도 각각의 시기마다 이제 주제를 좀 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7: 전시장 입구에 가로 5m의 대작 담. 워싱턴 주한미국 대사관에 걸려있던 작품이 이번 전시를 위해 고국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색점과 색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색의 조화는 이대원 회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6: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점을 뿌려놓은 것 같고 또 색선을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몇 발자국 떨어져서 또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 전시는 총 4부로 펼쳐지는데요. 1부에서는 동서고금의 미술을 두루 배우되 자기만의 양식을 찾아내고자 했던 이대원의 초기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정규 미술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중학생 때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가 장욱진, 유영국과 함께 영향을 받았던 스승 사토 구니오의 희귀 회화 설정도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6: 이대원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 중에는요. 이대원 선생님이 정규 미대를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마추어 화가다. 이러한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이 초기 작품을 이제 모아놓은 이 전시장에 오시면 당대의 1930년대

0: 1970년대 당시에 어떤 굉장히 특출한 미술학도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2부 이어가 돼 휩쓸리지 않다에서는 이대원이 유행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적인 조형 언어를 모색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서구 미술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전통 공예와 동양 회화의 원리를 탐구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자수와 나전, 화각, 목가구 등 작가의 소장품과 관련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자수와 나전을 가장 아꼈다는데요. 자수의 색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저마다의 색을 잃지 않듯 이대원의 색점 역시 섞이지 않은 채 작품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 전설의 마을 고뉴동은 한국의 전통 채색화 중 소나무, 학, 사슴 등이 등장하는 십장생도의 형식을 빌렸는데요.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탐구가 드러납니다.
0: 이제 작품들과 이대원 선생님께서 수집했었던 가까이서 두고 감상했던 그러한 미니품들을 함께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훔치면서 보다 보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서 자수에서 보이는 색실 하나하나가 무수히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낸 어떠한 구성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 녹아 있구나라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기법과 양식들이 다 이러한 미니품들, 우리나라 고미술품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큰 거죠.
1: 1970년대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화가의 삶을 살게 된 이대원. 이때부터 이대원 특유의 농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그려진 농원을 보면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무수한 색점이 놓여 있는데요. 80년대부터는 갈수록 선은 길어지며 리듬감이 생기고 원근의 구분은 점차 흐려집니다. 90년대에 이르면 원근은 거의 사라지고 동양화의 정묵법처럼 색점과 색선을 쌓아 올려 생동감을 전합니다.
0: 농원이 똑같은 농원이어도 그 시기마다 이대원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면모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대원의 말년 대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4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0: 전시장 마지막 섹션에는 이대원 선생님의 말년작과 함께 5m, 7m 되는 큰 작품들 아래에 흑경을 깔아서 마치 넘실넘실 되는 수면 위에 그림이 비추는 듯한, 실제 이대원 선생님이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서 바닥에서 이재를 놓고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마치 그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듯한 그 안에서 어떤 모라이체, 몽유도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1: 관람객들은 마치 사방으로 펼쳐진 과수원 속 꽃과 나무 사이를 거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화가의 평생이 담긴 환하고 평정한 세계를 관람객들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가로 7m의 화면에 굵고 자유로운 붓질로 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도리화. 이대원 말년의 대작으로 손꼽힙니다.
0: 정말 이 그림 과수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이 농원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화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좀 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대원 회화의 진면목을 마지막 전시장에서 마음껏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연과 한국 전통 공예를 사랑해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완성한 화가 이대원. 그가 펼쳐낸 환하고 자유로운 작품 속을 거닐며 우리 안의 자유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2: 네, 복숭아꽃과 백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가로 7m에 달하는 대작 도리화.

0: 영화는 마치 꽃사위를 거니는 듯한 그 느낌마저 드는데요. 과수원과 연못, 산, 담장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의 풍경을 그린 이대원 작가. 수백 개의 점과 선이 저마다의 빛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하나로 어우러져 색색의 풍경을 이루는데요. 그가 살아생전 수집했던 자수, 반다지, 나전칠기 등 전통 공예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대원의 색채는 전통 자수의 색실, 나전칠기의 자개 등 전통 회화의 점과 선을 탐구해 유화로 완성한 거라는데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오는 11월 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계속되니까요. 이대원의 화사한 과수원 속을 직접 거닐고 싶으신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부산 비엔날레, 창원 조각 비엔날레, 제주 비엔날레 등올 가을 전국에서는 다양한 국제 미술 전시가 열리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경기도에서는 2026 경기도자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주제, 땅이 만든다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경기도자미술관 장기훈 관장을 모시고 경기도자 비엔날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자재단 문화본부장 장기훈입니다. 이천에 있는 경기도자미술관하고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화행 공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국악방송 오신 거
1: 네,
0: 처음이시죠?
1: 처음입니다.
0: 네네.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존재하는 것
1: 네,
0: 같아요.
1: 참 많이
0: 예.
1: 있습니다.
0: 그런데 벌써 두 개를 맡고 계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자미술관. 이게 이천에
1: 네,
0: 있는
1: 경기도
0: 거죠?
1: 이천에 있습니다.
0: 와, 이천 하면 또 이제 그 흙과 도자 이런 공예가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1: 도자기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0: 네네네. 경기도자미술관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말씀대로 이제 저희 경기도자미술관은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 안에 있고요.
0: 네.
1: 경치가 참 좋습니다. 경기도에는 그 전국에 있는 도예인들이 약
0: 네.
1: 53%가 모여 있고요. 네,
0: 53%요.
1: 특히나 이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만 35%가 모여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은 그러한 도예인들을 위해서 도예인들의 전시를 소개하고 도예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한국도자재단, 이곳은 이제 경기도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1: 네,
0: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도자,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1: 재단 먼저 소개해드리면,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라는 행사가
0: 네.
1: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 행사로 이제 한 600여 명이 관람을 했었고요.
0: 네.
1: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한국도자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치렀던 이천 여주 광주의 그 행사장들을
0: 네.
1: 각각 이제 미술관, 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제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0: 아마 경기도 이천 하면 이제 이천사를 많이들 가장
1: 네,
0: 먼저
1: 그렇습니다.
0: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를 떠올릴 만큼 아주 유명한데요. 이천 지역에 어떻게 땅이 좋은 건가요? 흙이 좋은 걸까요? 그때 조선시대 때부터 그곳에 가마터가 있었고 그런 거죠.
1: 맞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가마터가 있었는데,
0: 네.
1: 이천 지역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근래
0: 아,
1: 일입니다.
0: 근래
1: 네,
0: 일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오.
1: 저희가 행사장을 갖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세 군데를 다뭐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0: 네네.
1: 광주는 조선시대부터 이제 상홍원 분원이라고 하는 왕실용 도자기 공장이 있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0: 네.
1: 조선 백자의 어떤 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전통을 이어받은 곳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서

0: 이제 그 관유가 해체되면서 관유의 전통이 이제 여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장인들도 여주로 옮겨가고 일제가 이제 산업화된 도자기 생산 공장을 여주에 만들면서 여주는 도자기 공장이 많은 도시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후발주자인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과 도예인들이 이제 서울로 모여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만 해도 도자기를 만들려면 장작불을 떼야 되는데
1: 그렇죠.
0: 서울에서 장작을 떼기가 어려우니까 서울 근교에서 가마를 뗄수 있는 가장 적지를 찾은 게 이천입니다.
1: 나무가 많은 걸까요?
0: 이천에 나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4개 정도 이천에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마를 빌려 쓰려고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아마 1950년대 중반의 일이고요. 그 이후부터 아예 예술가들, 도예가들이 이천에 많이 정착하면서 1960년대부터 이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도예가 전성기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그 당시가 약간 도예의 전성기로 볼수 있는 건가요?
0: 2000이 유명했던 시기는 아마 그때 것 같고, 지금도 물론
1: 80년대.
0: 유명합니다만, 네네.
1: 그러니까요.
0: 지금도, 여주이천 광주 합쳐서 한 600여 개의 요장이, 지금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까 전성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에 도예가 박종진 작가가 2026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수많은 도제 공예가들, 정말 수천 명의 작가들이 지원을 할 텐데, 우리 한국 작가가 딱 상을 받은 거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2024년에 경기 도자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약간 이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드는데, 어떠신가요?
0: 로에베 상은 뭐 도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 분야를 다 아울러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라서 더
1: 굉장히 큰
0: 의미가,
1: 상인가요, 그것도?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이고요. 박종진 작가는 수상 이후에 저도 만나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나라 도예계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경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받는 작가였고, 그래서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이제 유망받는 작가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또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국내외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박종진 작가 같이 그런 훌륭한 작가가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박종진 작가의 작업실도 경기도에
0: 네,
1: 위치하고
0: 그렇습니다.
1: 있군요. 청년 작가를 일단 지원을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더큰 작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지원들이 또 있을까요?
0: 저희는 뭐 전시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시는 또 일반인들을 위한 또 그런 기획이고, 도인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경기도자 페어 같은 페어에 참여해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그 밖에도 이제 전통 도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작가마를 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작을 또 저희가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또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입주 레지던시 공간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 창업을 할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그런 레지던시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요. 또 마케팅이나 도자기 관련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지역 도예인들을 위해서는 각종 도자기 축제나 저희 도자 비엔날레 그리고 또

0: 경기도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기도자 비엔날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큰 축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9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일까지 인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 주제, 땅이 만든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0: 땅이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는 저희 이번 비엔날레의 예술 감독인 이대현 감독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1: 네.
0: 이제 흔히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는 이제 흙과 물 그리고
1: 그렇죠.
0: 불을 가지고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흙과 물, 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연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은 땅을 이용해서 지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프레임을 좀 바꿔서 땅과 인간은 같은 공동 제작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부각해서 그 자연을 지구의 특장에서 본다면 지구에 쌓인 그 흙들의 층위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구의 각 지역의 어떤 지질학적인 아니면 지리학적인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건 모든 인류가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는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과 기술, 그리고 또 지구로 대변되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기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비엔날레를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가들이 나오게 되나요?
0: 뭐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서 작가를 좀 특정하기는
1: 네.
0: 어렵고요.
1: 대표적인 작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아유, 뭐 대표적인 작가는 일단은 많은 작가들이 지금
1: 몇
0: 참여를
1: 명 정도?
0: 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제전 같은 경우는
1: 네.
0: 전 세계 이제 14개국에서 작가를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57명의 작가의 130여 점 작품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0: 그리고 또 국제 공모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비엔날레의 메인 전시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77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1: 진짜 많은 작가들이네요. 예.
0: 사실은 모두 다 전시를 하고 싶지만
1: 네.
0: 77개국에서 이제 응모된 한 1,050명의 작가들이 1,400점 정도를 응모를 했거든요.
1: 네.
0: 그거를 또 이제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만 한 57점 정도 넘선해서 그게 이제 수상작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작들을 또 이번에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시대 도예 명장이라고 하는
1: 네.
0: 전시에서 국내에 이제 그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의 도자기 명장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도 한 60여 분이 초청이 돼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200여 점 이상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36분을 선정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은 다안 해봤는데 그 전시들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 망라하면
1: 네.
0: 꽤 많은 인원이 될것 같습니다.
1: 와, 그렇게 많은 작가분들의 전시를 다세 곳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0: 네,
1: 전시할 수 있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세 곳에서 나�서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1: 그러니까요.
0: 한 곳에서 한다면 공간이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1: 야,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7개국에 막
0: 네.
1: 천몇 명의 작가들이 공모에 지원을 했다 하면
0: 맞습니다.
1: 거기서 추려진 57개의 작품들. 이거
0: 네.
1: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작품들이라고
0: 그럼요.
1: 생각해요.
0: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고요. 또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성 작가도 있지만 신진 작가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
1: 그렇죠.
0: 거라서 앞으로 우리 도예가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0: 현대의 도자 예술성을 보여주는 행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축이긴 하지만, 저희는 3개 행사장에 각각 다른 컨셉을 해서,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라는
1: 와.
0: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심적으로 전시는 이천에서 이루어질 텐데,
1: 이천에요.
0: 이천은 이제 도자 예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전시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현대의 도자 예술이 이제 어떤가 하는
1: 네.
0: 그런 그 현주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도자 예술은 어느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시대 관우가 있던 그런
1: 네.
0: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유물 전시도 보실 수 있고 또 거기서 열리는 명장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가 오늘날 어떻게 맥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후배들은 그걸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발전시키는가라는 걸또 보여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는 일제 때부터 도자기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도자기의 이제 본래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예술적 기능, 요두 가지가 어떻게 잘 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디자인화되고, 또 공예로서, 요것이 완성도를 갖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뭐세 군데를 다 보시면,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세 군데를 빠짐없이, 왜냐면 지금 전시장마다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돌아봐야지 도자의 현주소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그 여주는 우리 생활 도자기, 직접 이제 뭐 그릇 같은 걸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0: 그렇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릇들도 많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가 3개 지역에서 모두 다 구입이 가능하고요.
1: 네.
0: 이천에서는 이제 미술관에 있는 아트샵에서 또 판매를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광주는 왕실 도자기 판매장이라고 또 별도의 판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도 도자세상 그룹 판매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행사 기간 중에는 여주청 광주 지역의 또 도예인들이 별도의 판매 교육 체험 이런 행사를 좀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사실 이 흙, 그다음에 클레이, 점토를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런데 추석 연휴에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키즈 비엔날레는 또 따로 열리는 건가요?
0: 따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 도자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그래서 비엔날레가 아무래도 좀 전문가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1: 그렇죠.
0: 키즈 비엔날레를 준비를
1: 해야죠.
0: 했고요.
1: 네.
0: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키즈 비엔날레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족들이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1: 네.
0: 교육과 체험을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예컨대 이제 뭐 타이틀은 뭐 상상 흑창고 뭐 어스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공예 포차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위해서 70% 정도는 예매를 하고
1: 아, 예매해야 돼요.
0: 30% 정도는 현장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는데
1: 네.
0: 이미 예매는 다 매진이
1: 아,
0: 됐습니다.
1: 매진됐어요?
0: 네.
1: 아, 제가 너무, 너무 늦었네요.
0: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1: 30%인데.
0: 기회를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또 그거 외에도 공예포차 같은 경우는 참여 작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아이들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1: 네.
0: 또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뭐 흙놀이 이벤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아무래도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매를 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자 비엔날레를 이제 가보셨던 분들 말고 처음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 네네.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관람 팁

0: 좀 주신다면 어떻게 돌아보면 제일 좋을까요?
1: 3개 지역이 각각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컨셉에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0: 일단 다 둘러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1: 그쵸.
0: 하나만 가지 말고.
1: 일단은 뭐다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좋겠는데
0: 네.
1: 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나눠서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입장권이 이제 개별권도 있고 통합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권을 사시면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0: 네.
1: 이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통합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다못 보시더라도 또 나눠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관람 팁을 달라고 했는데 다 봐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1: 그리고 또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0: 네.
1: 저희가 이제 모든 전시는 음성 안내를 이제 해드립니다. 근데
0: 네.
1: 도슨트가 해드리면 좋은데, 도슨트가 이제 시간대마다 움직이다
0: 그렇죠.
1: 보니까 본인이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QR코드로 음성 안내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챙겨서 그걸 이용하시면 보다 풍성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자미술관의 관장이시고, 또 이제 역임을, 네, 두 가지를 공동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뭐 일단 계획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올해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0: 네.
1: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에 부디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셔서 우리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고 또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도예를 많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경기 도자 비엔날레에서 우리 도자의 신비로운 매력을 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도자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관장님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경기 도자미술관 장기훈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 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로리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고유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9월 25일 국립국악원에선 우리 악가무를 만끽할 수 있는 휘영청 둥근 달이 펼쳐집니다. 올해도 씨앗 고르기부터 모심기, 추수와 방아찍기 등 한해 농사를 담아낸 평안도 향두개 놀이와 줄타기 신동이라 불리는 얼음산이 남창동과 아버지 남해웅의 신명나는 줄타기도 볼 수가 있고요.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민속악단의 강강술래, 그리고 밝은 달빛 아래 즐기는 판꽃이 펼쳐집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세계인의 흥과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탈춤 한마당 202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는 9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중앙선 1942 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에서 신명과 해악이 깃든 우리 탈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이다 라는 주제로 24개국 28개 공연팀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탈춤과 창작극, 마당극부터 글로벌 마스크 야간 퍼레이드와 선유줄 불놀이를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리, 다채로운 전통 문화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 악기는 이제 북한 악기의 서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0: MR 없어도 되는데.
1: 어, 난 MR 필요 사실.
0: 그 나는 이거 MR 없어도 뭘 하지?
2: 무슨 거?
1: 서정적인 거 뭐 첫사랑이랄까.
0: 뭐야?
1: A잖아.
3: A라고?
2: A 갖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4: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0: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1: 그래서. 아, 저희 또 이렇게 문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2: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고

연주자를 예전에 봤었고 제가 봤던 연주자보다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한국 와서는 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뿜뿜 솟아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 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근데 야,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0: 주인공이 될까요?
1: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우리

무대 바닥이 하얀 둥근 박씨를 양쪽에서 쭉 하고 잡아당겨 살찐 쌀알처럼 어여쁘다. 무대 왼쪽에서는 길

0: 길쭉한 나뭇가지가 높이 뻗어 올랐고 그 끝자락에는 구름이 걸려 있다. 뻗은 나뭇가지 근처로 제비들이 앉아 쉴 수 있는 나뭇가지가 기다란 벤치처럼 곡선으로 늘어져 있고 무대 우측까지 이어지는데 끝에는 제비들 몸통만한 꽁꽁 언 감이 몇 개 보인다. 그 옆으로 제비국의 왕인 제비왕의 단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북제비가 사용하는 소리북이 보인다. 소리북 앞쪽 무대 바닥에 놀부의 상징인 뿔갓과 흥부의 상징인 탕건이 있다. 이것들은 추후 제비들의 역할놀이에 활용된다. 무대 전체가 하얀 눈이 차분히 내려앉은 것처럼 희고 깨끗하다. 이곳이 제비들 사는 곳이오 땅이오 때로는 청천 하늘인 것이다. 무대 아래쪽 오케스트라 피트에는 국악기들이 보이고 연주자들이 앉아있다. 무대에는 총 6명의 수어 통역사가 함께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피트에는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를 수어로 통역하는 4명의 수어 통역사가 보이고 무대 우측 끝에는 음성 해설의 내용을 한국 수어와 국제 수화로 통역하는 2명의 통역사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저 음성 해설자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무장의 창극 지지지를 관람하는 관객이 되기도 한다. 평화로운 제비국의 어느 날, 제비왕과 북제비가 무대로 날아든다. 무대 구석 제비둥지에 아기 제비 네 자매가 보인다. 제비왕과 북제비가 반갑다고 지적인다. 무대 가운데서 제비왕은 관객들에게 안부를 묻는다.
1: 그래, 우리 제비국 제비들 많이 모여 있구나. 식사들은 잘 잡섰어?
0: 제비둥지의 아기 제비들이 지지지 배고프다고 엉엉 운다.
2: 지지지.
1: 오야, 오야, 오야. 나는 풀출주야 선인 찾아다닌다고 고생하는 우리 제비국 제비들 걱정에 한잠도 못 자고 말이오. 지렁이 새끼 하나 못 생긴다고 이 등짝과 배짝이 그냥 쫙 달라붙었어.
0: 업무로 바빠 살이 빠진 자신을 가요화하는 제비왕.
1: 그래, 제비들은 언제 오느냐?
3: 아마 오늘...
4: 오늘이지.
1: 너 오늘 뭐 이름 먹었냐? 장단의 배가리가 없어.
3: 강남 제비들! 깜짝이야. 제비국 제비들 날아들어옵니다.
0: 저 멀리서 짙은 검은색 상의와 순백의 하의를 입은 제비들이 보인다. 예쁜 옷을 입은 제비들이 무대 양쪽에서부터 한 마리 한 마리 날아들어온다. 상의는 제비들의 날렵함을 돋보이게 하고 하의는 넉넉하여 귀엽고 하얀 다리가 무대 곳곳을 요리조리 돌아다니기에 편안해 보인다. 제비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제비국이 반가운 모양이다. 고향에 돌아오는 제비들을 맞이하는 제비왕. 무대 중앙에 서면 그 주변을 제비들이 빙그르르 돈다. 이어서 제비들이 다 함께 지지지 노래를 부른다.

0: 제비들이 하나 둘 땅으로 착륙한다. 이어서 무대 중앙에 차례로 선다.
1: 그래 우리 제비들 고생이 참말로 많았다. 북제비야, 강남에 당도 못한 제비가 있는지 낱낱이 좀 구하여라.
2: 예, 출석 부릅니다. 호명하면 크게 손들고 복명복창하시오.
0: 모든 제비들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북제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한 명씩 소개한다.
2: 아 빠르다 빨라. 일본으로 들어갔던 일본 사쿠라제비.

0: 비사이로 막가です!
1: 하이!
2: 다음으로 중국 들어갔던 중국 마라제비!

0: 말아 쌍워? 말매와 해.
1: 하오 하오.
0: 하오.
1: 다음으로 뉴질랜드 나갔다 들은 뉴질 제비.
2: 칠칠해. 칠칠해.
3: 야 무서워.
1: 지지지지지지.
3: 말라고 했잖아.
1: 다음으로 저 멀리 나갔다 들어온 아프리카 사바나 제비.
0: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0: 그랬냐?
1: 에?
2: 아니 그랬냐고. 다음 인도 나갔다 들어온 인도 요가 제비.
1: 요가 제비가 중앙에서 말없이 요가 수련을 한다.
3: 독제비야.
0: 예.
3: 근데 왜 쟤는 말이 없어?
0: 아, 23년째 무건 수행 중이라고 하옵니다.
3: 뭐? 무건 수행?
4: 아니, 지지!
3: 어?
4: 따가리다야!
0: 어, 다음으로 유럽 갔다 준 유럽 강강자매!

0: 다음으로 타오르는 이 분위기 속에 참나무 장작을 더해줘. MJ를 사랑한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돌아온 MJB.
1: 와우.
2: 와우.
3: 예.
1: 이.
4: 와우.
2: 예.
4: 어?

0: 족제비야, 점거는 다 끝났니?
1: 마지막이지요.
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의 나라 조선에서 들어온 조선제비.
3: 마지막으로 조선제비가 무대 왼편에서 등장한다.
4: 혼대 다리가 부러졌다.
0: 응? 아니.
5: 아니.
0: 너는 왜 다리가 퐁퉁하리 가졌느냐? 어? 그러지 말고 편히 말해보거라.
4: 예. 소주가 아래리라 말리 조선을 나가 되었나 운수 불길하여 뚝 떨어져 대본의 다리가 작신 부러져 거기 죽게 되었으나 어진 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아왔지요. 아~
3: 조선제비의 말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제비들이 길게 이어붙어 거대한 구렁이로 변한다. 화목해 보이는 조선제비 가족들로 서서히 다가가는 구렁이.
6: 내 구역에 겁 없이 날아든 제비들 들어라.
7: 아이만을 살려주시오.
6: 내 눈에 똑같은 제비 모든 애 밥이다.
8: 살려주시오.
3: 구렁이가 다리를 들고 조선제비의 가족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0: 있었구나. 내 아끼는 제비 부부였건만 가지 말라고 당부했건만 왜 너희 제비들

0: 느끼는 내 마음을 왜 너희 제비들은 모르는 게냐?
1: 지지!
0: 아니, 그래. 자, 널 구해준 흥부씨가 있다고 하였느냐? 우리가 찾던 세상 선인인 게냐?
2: 세상 선인?
0: 그래, 세상 선인!
3: 세상 선인?
0: 설명해봐, 설명!
4: 조선 제비가 겪은 일을 제비왕에게 설명하고 무대 왼쪽에서는 제비들이 세상 선인 소식에 웅성거린다.
5: 진짜로 찾은겨?
6: 아,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세상 선인인데.
7: 참말이면 좋겠구만.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8: 난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구먼.
9: 쟤는 제비왕 마마 얘기 잘 듣죠? 응? 그치?
10: 아우, 지금 안 들리셔.
0: 아니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고 남자고 키는 저 제비 좀 되고 흥부씨가 인물이
11: 헌칠했는가 봐.
0: 아니 내가 설명만 들을 거면은 왜 이 판을 벌렸겠어? 보자, 직접 봐야겠어. 그래, 누가 해볼래?
4: 뉴질 제비가 흥부 역할로 나선다.
6: 아까 조선 제비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 탄검만 쓰면 딱 흥부씨 아니겠어?
9: 쏙 잘 어울린다 해.
7: 조선 제비, 거기 흥부씨 괴롭히는 사람 없었어?
9: 있지요. 형이고.
7: 그렇지, 어른인 것이고.
9: 부자고.
7: 기품이 좀 있나 봐.
9: 힘도 쓰고.
7: 난가 봐, 이름이 뭐야?
6: 그래, 우리들한테도 대충 알려줘야 뭘 좀 하겠어.
4: 조선 제비가 탕건과 뿔갓을 뉴질 제비와 요가 제비에게 전한다. 다른 제비들은 무대 왼편에 가지런히 모여 앉아 이 재미난 광경을 구경한다.
12: 저기 경상전라 충청삼도 얼음 그 남원이라는 고장에 흥부 형제가 사는디? 흥부는 아우요, 놀부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보인디 이 놀부만은 오장이 칠보였지요.
4: 제비들의 흥부와 놀부 역할 놀이가 무대 중앙에서 시작된다.
13: 흥부야.
6: 예, 형님.
13: 이리 와봐라.
6: 예.
13: 사람이 오장이 육부인데 나는 오장이 칠보라고 그러더라.
6: 한부가 무엇인지요?
13: 짐술보란다, 이놈아!
4: 놀부가 흥부를 때리려고 공격을 시도하나 한 대도 맞추지 못하고 무대 오른편에서 지쳐 주저앉는다.
13: 야, 이놈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섭섭다 말고 잘 들어라. 너도 큰 자식 장가를 보냈으면 손주를 봐도 몇 놈을 볼 나이인데 하는 일도 없이 대똥대똥 슬슬 돌아다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면 훈육을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밤낮 없이 와글와글 시끌시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6: 어? 갑자기 어찌 그러십니까요?
13: 갑자기는 뭔 갑자기요? 억겁을 참았어, 이놈아! 응? 나가라면 나가지 뭔 잔말이 그렇게 많아?
6: 이 엉동설안에 어딜 갈 수 있겠소, 형님?
13: 아따, 이놈아! 내가 네 갈 곳까지 일러주랴! 응. 이놈아! 말을 들어라! 부부의 양친 생전시에 너와 나와 형제라도 흥분이 깨지르던 일을 너는 응당할 테니라. 우리 부모 야속하여 나는 집안 장손이라. 선영을 맡기면서 글도 한자 안 가르치고 조야로 일만씩 교수 부리듯 부려먹고 때로는 차손이라 내리 사랑도 하다고 당초 일은 안 시키고 밤낮으로 글만 읽혀 허이 호식거든 일을 내 오늘 생각은 이 원통옥이 그지 없다. 이놈의 자손들이 여태까지 먹은 것을 값을 쳐 받을 터이나 그는 거리에 못할 망정 더 매기는 않을 테니 오늘은 너희 천자 권솔들 따리고

0: 이렇게 하루아침에 동생을 내쫓아냈지요.
1: 감정이입이 확 돼버리는데 이거 연기야 진짜 마음인 거야?
2: 진짜 연기야.
3: 와, 잘한다 잘해. 헐리우드 배우 같아.
4: 다들 주모.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0: 지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세상인데 이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5: 구경하는 제비들도 무대 중앙으로 들어와 흥분의 가족 역할을 해낸다. 대식구 흥분회를 보여주기엔 숫자가 부족하다.
6: 아기 제비들도 이리 와서 같이 해.
1: 오, 됐네 됐어. 자 그래서.
0: 그래서?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우리 제비들 퉁지서 다들 주둥이 벌리고 빼드드드드드드드드 거리는 모양새랑 거 한 개도 다른 게 없었단 게요.
5: 아니 자식들의 몰골을 보며 한탄하는 흥보처.

0: 가나니야. 포기라는 것은 어디 가면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시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 어떨어질 적은 명과 수복을 첨지하느냐. 몹쓸도무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노예호여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1: 무대로 들어온 흥보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흥보처에게 다가간다.
2: 저 마누라 자자자자자 아 마누라가 그리 설리 울면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0: 저 아니 저 그러지 말고 시숙님한테
2: 성님한테
0: 아이 부탁이라도 좀 해보면 어떡겠소.
2: 아따
0: 어떡겠소.
2: 그려 그럼 내 한번 다녀오리다.
0: 아이고 다녀오시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얼른 가.
2: 근데 성님이
0: 다녀오시오.
1: 넓은 해 마당새가 무대 위쪽에서 등장한다. 무대 앞으로 나오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쾌상한 움직임으로 다양한 마당일을 소화하는 듯 보인다.
3: 원래 작은 새님이 어쩐 일이시래요? 어? 혼자서?
2: 오냐 마당새야 잘 있었느냐?
3: 예.
2: 그래 형님 형수님은 잘 계시지? 요즘 성경이 어떠시냐?
3: 아이고 말도 마세요. 작은 새님 계실 때에는요 그래도 재앙에는 음식을 장만해서 포식을 시키시더니 아 이제는 재앙도 이 엽전으로 마친다니까요. 재앙 날이면 접시에다 엽전을 한 주먹씩 가득가득히 담아놓고 술이라 과실이라 어퍼육포 인절미라 어전육전 변정산정 생선이라 오세 탕이라 채소라 수정과라 말끔히 찌를 보쳐 어동육소 홍동백소 좌포위에 분양잼에 하고
2: 그래갖고

0: 나도 치우는디 신앙바에는 돈이 몇 푼 없어졌다고. 야, 나 기다립니다요. 거칠어 가봐야 매만 실컷 맞고 가실 것이요.
1: 흥부가 두려워 무대 왼쪽으로 퇴장하려는데 눈앞에 저 자식들의 환영이 돌아오지 말라고 손짓한다.
2: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을 안 뵙고 가면 도리가 아니지. 야 이놈아, 예? 어서 가자.
0: 아따 글씨, 들어가지 마시라니께요.
1: 흥부와 마당새가 무대 중앙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무대 뒤편에 있던 요가제비가 또다시 놀부로 등장한다.
3: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나. 어찌 아랫배가 이렇게 살살 아프다냐.
1: 놀부가 흥부를 발견한다.
3: 흥부놈 아니요? 이놈이 뭘 주려고 온 것은 아닐 것이고 필시 무엇을 얻어가려고 온 것이니 미리 방파막이를 해야 쓰겠구만.
1: 놀부가 흥부 뒤로 다가선다.
2: 형님, 동생 문안이오.
3: 문 아니고 문 바뀌고 나는 모르겠고 그대는 니시여.
2: 형님, 저 흥부요.
3: 네가 바로 그 흥부냐? 너 이놈,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니 어찌 내 집에 왔어? 어찌 왔어 이 도둑놈아?
0: 나가 도저히 못 잡겠구만!
1: 흥부처 나니!

어저께 하루를 문들어 흠이 불문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0: 버렸구나. 그럼 너 온 김에 볼이나 좀 타갈래?
1: 나 간만에 아궁이의 볼 좀 가 필요했구만.
2: 오늘 흥분에 밥 좀 먹었구먼.
3: 후부처 무대 왼쪽 밖으로 신나게 퇴장한다.
0: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니까 흉룡 곡식으로 늘려 먹기 딱 좋지요. 형님 감사합니다.
3: 흥부가 이 광경을 구경하던 제비들과 신나게 춤을 추는 동안 무대 오른편에서는 놀부가 마당새에게 몽둥이를 건네 받는다. 때린다.
0: 형님 보리 추신다더니 어찌 몽둥이 타작이오?
4: 야 이놈아, 이것이 바로 보리 타작 아니냐 이놈아!
3: 놀부는 보리 대신 보리 타작을 흥부에게 선사한다.
4: 야 이 뭐!
3: 놀부처 등장!
0: 형수 씨!
3: 바쁘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는데
2: 안아봐! 안았어! 안

누군지.

0: 그만. 저런 착하지 착한 사람이 지 살 길도 못 살피는 것이 고작 부모일고 형제 잃은 작은 제비를 보살핀 게냐?
1: 그치요.
2: 전하, 제비국소 오랜 시간 찾아왔던 세상 선인이 나타난 듯합니다.
0: 이런 착한 사람을 오랜 시간 찾아왔건만 마지막 착한 사람이 춘향 선생 이후로 수백 년이라 내 선선선대 제비왕 이후로는 나타나질 않았으니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구나.
3: 흥부에게 포상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제비왕과 제비들.
0: 어찌 어찌 어쩜 저리 세상 선하더냐. 박흥부 씨께 무얼 줘야 하냐. 제비국 제비들 생각은 어떠냐. 어서 마땅한 걸 번뜩 구하거라.

0: 형부 씨가 형 불부랑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
1: 아니 그것이
0: 아니 그 방법은 아니 그닥인데 터니 부담마땅한 걸 번뜩 구해보거라.
2: 그 허구한 날 식솔들이 굶고 살았는디 일단 요 배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0: 이 그렇지.
2: 야 비참아, 야 사람 참으로 밥심이었나? 아 조선 사람 참으로 밥심이었나?

0: 이런 재능이 다 있었더니.
1: 루루치.
0: 예, 좋구나 좋아.
1: 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0: 현금이 좋다. 응? 허나 성의가 좀 부족해 보이는 듯하다.
1: 제가 아니라 현금이 좋다는.
0: 아니 현금은 부족하다.
2: 아따, 현금이 최고인데.
3: 맞아.
0: 쌀 또한 좋지. 허나 사람이 먹고만 살 수는 없는 법 아니야.

0: 되느냐?
1: 그래, 북제비야.
0: 예?
1: 그것을 가지고 나오너라.
0: 그것이라면?
1: 그래, 그것?
2: 그것?

0: 금빛 박씨가 내려온다.
1: 자!
0: 국제비가 금빛 박씨를 들어 올린다. 대한민국의 전설의 보물 본표 박씨. 그 본표 박씨를 어깨에 매는 조선제비.
1: 박씨를 줄 테니 박흥부 씨께 가져다 주어라.
2: 자진무리 장단의 경쾌하고 희망 가득한 음악 서강찬란의 전주가 흘러나온다.
1: 본표 박씨는 은혜에 보답하는 신비한 박씨로 제비국의 보물이다. 이 박을 가르면 그 안에는 세상 선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을 것이야.
2: 제비들은 흥부 씨에게 전해줄 마음에 날갯짓이 가볍다. 제비들은 푸른 하늘 위로 날아올라 조선으로.

0: 아버지 집에 도착한 채비들.
1: 아이고 마누라, 이게 뭔 난리요?
2: 아이고 그러게요. 아이고 여보, 저 채비는 그때 그 채비 아니오?
1: 아이고 내 채비가 아니더냐?
0: 조산 채비가 흥보 주변에 박씨를 툭 떨어뜨린다.
2: 아이고, 아 이것은 박씨인데 그냥 박씨가 아닌 것 같아요. 보은표?
1: 보은표? 네가 건강한 것이 보은이다. 고마워.

0: 잠시 후 빈 무대로 북제비가 무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온다. 얇은 조명이 북제비를 비춘다. 조명으로 시간의 흐름이 보인다.
1: 흥분의 초가집은 기와집이 되었고 추운 겨울 내 구들장이 뜨뜻하니 마당에는 하얀 첫눈이 소복하고 굴뚝에는 하얀 쌀밥 짓는 연기가 몰락하구나.
0: 제비왕은 제비들과 함께 대궐 같은 집으로 바뀐 흥보 시내를 구경 왔다. 무대 왼쪽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제비왕, 그리고 무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비들에게 조명이 비친다. 겨울이다.
2: 여가 흥분해요?
3: 예,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박씨가 잘 자랐고 저 마당서 팍 탔다 이거지.
4: 그때
5: 저희가 다 봤지요.
3: 이 얼마나 신나게 타던지 우돌도 막 같이 노래했으문이다.
2: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보자. 흥부 박 타는 소리 나도 한번 들어보자. 왜?
4: 아, 박은 우리한테 너무 크니까. 저기 언감 가져다가 타봐도 될까요?
2: 언감이든 언대추든 타는 소리 어서 들어보자.
0: 흥겨운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면 제비들은 제비들 몸통 만한 꽁꽁 얼어있는 가마나를 낑낑대며 가져온다. 이어서 흥보 부부가 박 땄던 장면을 가물 박삼아 흉내낸다.
4: 뭐라고 하면서 탔더라?
3: 여보 마누라 탑시다.
4: 여보 마라 제비 탑시다.
3: 헛소리한다.

0: 실건 실건 담고 주소.
1: 첫 번째 박이 다 벌어진다.
2: 무대 왼쪽에서는 복주머니 배낭을 메고 있는 아기 제비 네 자매가 보이고, 어른 제비들은 쌀가마를 번쩍 들고 행진한다.
1: 흰쌀 대령이요.

0: 벌어진다.
1: 무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제비들이 상평통보, 옷가락지, 금가락지 각종 은근 부하들을 끊임없이 가져온다. 장단은 휘몰이다.

먹었구나. 1년 360일

동안 제비들 신나게 놀아 퇴장한다. 조선제비 잠시 멈춰 흥분의 집을 크게 한 바퀴 돌아

0: 조선제비는 무대 오른쪽으로 멀리 날아간다. 빈 무대 중앙으로 제비왕이 근엄하게 등장한다. 주변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푹제비.
1: 우리와 인간은 대자연이란 부모 아래서 다 같은 형제 자매다.
2: 어이!
1: 선한 마음은 곧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니 세상 사는 것이 제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2: 그렇지 세상 선이
1: 점차 차가워지는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온정을 품에 지닌 이를 찾고
2: 두둥탁 세상 선이
1: 흥부씨와 같은 선한 자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제비 형제들의 숙명. 오늘 또 강남 떠난 제비들이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이구나.
0: 무대 가장자리에 제비들 등장.
3: 먼 길 나라 두 날개가 뻐근뻐근 하여도
4: 가는 제비 두 다리가
5: 후들후들 하여도
6: 우덜 제비는 쉬는 법이 없어.
7: 임무 마쳤으니께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야 쓰겄어. 고향 그리워 못 쓰겄어.
8: 빨리 가서 집밥들 먹어야 돼. 모여들 출발들 안 하고 다들 강남 써봅자 해.
9: 자, 다시 한번 나라보세.
0: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파견 나갔던 제비들이 두 날개를 활짝 펴 고향 제비국으로 날아간다.

0: 제비들이 제비국을 향해 떠나고 무대 위에서는 우아한 날갯짓으로 춤을 추고 있는 춤제비들이 몇몇 보인다. 무대 왼편에서 조선제비가 춤제비들을 발견하고 다가간다.
1: 어? 춤제비들 아니냐? 니들 또 찬찬히 강남 가려는 게지? 명절은 명절이여 날아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이번에는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할란다. 날개짓 한번 굽구나. 어디?
0: 무대 왼쪽에서 놀부가 등장한다.
2: 근게 흥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근게 흥보 근오마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것을 심었더니 박이 열리고 그 속에서 돈과 쌀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믿겠어. 그게 진짜예요?
0: 네.
2: 참말이에요?
0: 네.
2: 참말이게며 내가 진즉에 알았으면 생으로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확 분질러버리는 것인디 그냥. 어라?
0: 놀부, 무대 중앙에서 춤제비들과 함께 놀고 있는 조선제비를 발견한다.
2: 제비를 언제 기다리나 했더니 아직 여기 남은 제비들이 있네. 얼른 잡아서 확 분질러버려야 쓰겄다.
0: 놀부가 무대 왼쪽 앞에서 구렁이 흉내를 내며 중앙으로 사뿐히 다가간다.
2: 알랄랄랄랄랄랄라. 알랄랄랄랄랄랄라.
0: 놀란 조선제비가 놀부를 주먹으로 때린다.
1: 알랄랄랄랄. 엄마, 뭐시여?
2: 제비 잡아라.
0: 조선제비 무대 밖으로 도망가다 끝까지 쫓는 놀부. 이어서 무대는 제비국. 제비들이 하나 둘 도착한다.
3: 내가 말이야 미국에서 경유를 했다가 이 아몬드를 좀 챙겨왔구먼.
4: 무슨 경유를 반대로 해서 온다 해.
3: 그 탈란 소리나 하지 마세요.
4: 에잉? 어? 그래도 몸에는 좋은 게 한 부리만 줘라 해.
2: 치찌 치찌 치찌 해. 치찌 치찌 치찌 해. 치찌 해. 치찌 해. 치찌 치찌 해. 해. 나도 말이야 돌아오는 길에 말이야 베트남 들려가지고 이 커피를 좀 챙겨왔지.
4: 좋다!
3: 얘 반응이 달라.
4: 무슨 아몬드는 출장만 갔다 오면 한결같이 30년째라 해.
5: 조선제비 들라.
0: 무대 왼쪽 구석에 조선제비가 보인다. 이번에도 다리가 부러졌다.
6: 아니 너는 왜 또 다리가 그러느냐? 아이 왜 너만 그러는 게야? 대체 그것이 무슨 내력이냐?
1: 전라도에는 운봉이 있는디 운봉 함양 두월품에 박가 형제가 있었지요. 아우가 제 은인인 흥부시고 그 형이 놀부인디.
7: 아 그 놀부!

0: 세발달리 소려운 대장소리 다패고시 못보기와 천장 울면 거칠하게 궁방 울면 관을 찍고 풍요를 빚다 말하니
1: 너희들 숨 넘어가겄다 그만 그만
2: 하나 더 남았지요 어? 아무 잘못 없는 초선제비 자보다 다리를

삼아 다시 돌아왔소이다.

0: 돌아왔소이다.
1: 참말로 거 놀부시 너만 것 아니오?
2: 슬퍼서 내 더는 못 듣겄다 해.
3: 멋이여! 내 이놈 놀부에게 벌을 줘야겠는데 무엇을 줄까 하니 북제비야, 그것을 가지고 나오너라.
1: 그것이라면은?
3: 그래, 고, 겉.
4: 고, 겉?
2: 구름이 거치고 푸른 창공에서 금빛 박씨가 내려왔던 것과 달리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는 창고 구석에 있던 박씨를 꺼내오는 북제비! 본표 글씨가 흰색이 아닌 검은색이다.
4: 오! 냄새!
3: 박씨를 줄 테니 놀부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말이다.
2: 조선제비는 창공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슝! 이윽고 조선제비 시야에 저 멀리 놀부의 집 마당이 보인다. 놀부의 집에 도착한 조선제비. 왼쪽에서 놀부가 제비를 보고 반갑게 등장한다. 조선제비는 박씨를 놀부에게 집어 던진다.
1: 퇴! 이거나 먹어라.

0: 제비가 드디어 박씨를 물고 왔구만.
1: 흥부씨네 박처럼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2: 계절의 변화를 놀부에게 알리는 푹제비.
0: 범이야! 이제 심었으니까 무럭무럭 자라라.
3: 여름이야!
0: 아이고! 박이 저거밖에 안 익었어. 지독한 가뭄이야. 야, 마당새 박에다가 물 줘.
3: 가을이야!
0: 아이고! 박이 저거밖에 안 익었어. 지독한 흉년이야. 야, 마당새야. 흥보놈이 밭빌로 오면은 몽둥이로다가 그냥 탁

0: 인자 그놈이 올 리가 없지. 아이고 해보자.
1: 그리고 인자
0: 아이 곧 동지인데 파기 저거밖에 안 익었어?
2: 놀부처가 큰 톱을 가지고 무대 중앙으로 등장한다.
3: 아이고 영감, 나가 본 게 밥 다 익었습니다.
0: 밥 다 익었어? 응. 그럼 내가 밥 다 가지고 올 테니까 몸 좀 풀고 계셔.
3: 응, 알겠어.
2: 놀부가 박을 가지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박이 참외만 하다. 근데 톱은 크다. 엄청.
3: 자, 아니 영감, 박이 어제 좀 깨는지.
0: 탁! 야, 이 사람아, 이 속에 그무늬가 보아가 잔뜩 들었으니까 염려 말고 박을 타세.
3: 예.
0: 자, 타세. 실용 실건.

안개 속에서 무언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제비들이 소고를 들고 무대 위로 미끄러지듯 출지어 등장한다.

0: 너희들은 누구냐?
1: 예, 저희는 강남에서 온 사당패인데 손님께서 보물박 탄다기로 외로차 왔소이다.
2: 이 소문 들었구만. 사당패 탈박들이 많어. 힘내야 쓰겄어. 어디 한번 놀아봐.
1: 쌤님, 우리가 한번 노는데 행아가 천냥이요.
2: 천냥 비싸?
3: 비싸?
1: 보물방.
2: 보물방. 그럼 내가 천냥 줄 테니 한번 놀아봐라.
1: 얘들아, 쌤님이 천냥 주신다니 한번 놀아보자꾸나.

0: 멈췄어. 한 번만 더 해봐.
1: 삼천냥.
0: 삼천냥?
2: 홀박!
0: 보물박! 그래, 내가 삼천냥 줄 테니 한

0: 근데 나는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늙었다. 응? 니들 이제 집에 가.
1: 스님, 우리가 가는데 행아가 만냥이요.
0: 마누라, 마누라, 내가 만냥 죽이 아까우니까
2: 아까워.
0: 싹 다 데리고 살아버릴까.
2: 뭐 하셔야 한다? 나가 만냥 죽으시게 저것도 부려버려.

0: 도리 도리 도리 당고 도리 도리 도리 당고 도리 도리 도리 당고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당고 도리 도리 당고
1: 아주 그냥 쌍으로 미치네 미쳐 좋아가지고 가서 박다와
2: 또 타요
1: 낯을 놓고도 기역자를 몰라 이것이 천재 일회 기회 아니야 벼락이 한 군데에 두 번 떨어질 수냐 뺐던 칼 도로 꼽는 것은 이 놀부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지
3: 놀부처가 박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번엔 수박만 하다
1: 자 탈세

0: 짙어지면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음산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놀부와 놀부처를 위협하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휘몰아치는 제비들의 움직임이 놀부 부부를 둘러싸자 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린다. 이어서 제비왕 등장. 놀부 부부를 노려다 보면서 무대를 크게 돌면 그 뒤로 제비들이 빠르게 뒤따른다. 제비왕이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자 뒤따르던 제비들은 흩어진다. 무대 가운데 몰린 놀부와 놀부처는 공포에 휩싸이고 분노한 제비왕이 놀부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1: 자네고 제비라 하는 짐승은 백복의 해가 어떤 날 정한 달이 울질러서 공박고저 한 일이니 그대로 이놈 죽어봐라.

0: 임마.
1: 흥부야, 착한 것이냐 아둔한 것이냐 속 깊은 그 마음 나는 더는 모르겠구나. 조선제비야, 네 뜻대로 하도록. 가여라.
2: 놀부씨가 알려나 모르겠네요. 평생 옆에 둬서

조선제비는 멀리 흥부와 놀부 형제를 바라본다. 흥부와 놀부의 뿔갓과 탄건을 뉴질제비와 요가제비의

놀부 부부를 일으켜 세운다. 서로 따뜻하게 안아준다. 흥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조선제비를

0: 자신이 요가 제비인지 뉴질 제비인지 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두 제비 뒤로 제비 왕이 다가간다.
1: 잡았어.
2: 감정이입이 확 되는구만. 진짜야 연기여?
3: 연기여.
4: 진짜야.
5: 잘한다 잘해. 할리우드 배우 같아.
1: 그래.
5: 아이싱을 줬다.
0: 아기 제비 4자매의 취임새와 함께 무대로 등장.
1: 뭐야? 너희들 이제 말도 하는 거야?
2: 맞다! 말문이?
6: 이러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울기만 울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7: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 날아서 지렁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0: 말문이 트인 아기 제비들과 환히 웃는 제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무대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제비왕.
1: 그래, 우리 제비국 제비들!
8: 네. 예!
1: 제비들!
9: 예!
1: 공연은 잘들 보셨어?
9: 예!
1: 나는 풀철주야 선인 찾아다닌다고 고생하는 우리 제비국 제비들 걱정에 한 잠도 못 자고 말이여. 지렁이 새끼 하나 못 생긴다고 이 등짝과 배짝이 그냥 쫙 달라붙었어. 봐봐요.
10: 볼록한디요?
1: 뭐셔? 공연 다 끝났다 이거냐? 선한 사람의 눈에는 말이여 나보다 남이 먼저 보이는 것이여. 그리고 지금 내 눈에는 보이네. 여기 계신 분들 눈동자에 우리 제비들이 보이는구만.
0: 제비들 무대의 일렬로 가지런히 선다.
1: 뭐하냐 제비들아, 여기 세상 선인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들 본표 박씨 부르다 드리지 않고.
11: 제비국 제비들 보은표 박씨 물어
12: 나라.

명씩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인사한다. 아기제비 네 자매부터 인사드립니다. 이효인, 소주현, 이도경, 박예림 넷이 일렬로 서서 인사드립니다. 사장패제비 강민지, 김지산, 박채연 셋이 일렬로 서서 인사드립니다. 춤제비 문지윤 인사드립니다. 춤제비 문서희 인사드립니다. 북제비 윤영진 인사드립니다. 사바나제비 마당새 최광균 인사드립니다. 사쿠라제비 흥보청 서진희 인사드립니다. 놀부처 박은선 인사드립니다. 유진제비 흥보 보준성 인사드립니다. 유가제비 놀부 손재영 인사드립니다. MJ비 역할이면서 CGG의 안무 감독인 유동인 그리고 조안무인 장향이 함께 인사드립니다. 제비국의 왕 우리의 제비왕 김강수 인사드립니다. 사장패제비 지지지의 각색과 연출 김대일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연 조선제비 정승희 인사드립니다. 무대 우측에 위치한 수원통역 협동조합 수원공감 인사드립니다.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연주 중인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저 작창과 음성 예선의 방수미 인사드립니다. 모든 제비들 길게 일렬로 서서 무대 중앙으로 이동한 뒤 다 함께 인사드립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짐 다 챙겼어요?
1: 그럼
0: 출발할까?
1: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2: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3: 네!
4: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5: 위험 요소 제보해야겠어.
6: 오케이,
2: 됐습니다.
7: 장아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8: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9: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10: 보안 확인 링크?
9: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11: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안녕들 하셨는지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알까기가 컴백했어요. 네?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 여한이 없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조상 대대로 전해온 놀이 알까기가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이렇게 시즌2를 마쳤습니다. 아,
1: 최서범님은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느라 무척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0: 아실런지요?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일지. 네? 헤어스타일에 돈 좀 쓰고 나왔습니다. 머리숱도 이게 풍성해진. 저의 생머리입니다. 일부 물지각한 인간은 가발 아니에요? 이렇게 뭐 땡겨보는 사람도 있는데 찰랑찰랑, 네? 찰랑찰랑, 네? 오늘 대국장에는 정말 빅매치, 사상 최대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대국장입니다. 와. 오. 국민 MC.
1: 네.
0: 네? 신동엽 구단.
1: 네.
0: 아, 백돌을 잡은 대국자 신동엽 구단.
1: 네.
0: 보세요. 참, 그, 아직도 동안이에요.
1: 네, 맞아요.
0: 예. 그, 데뷔했을 때 아주 미남이라고.
1: 네.
0: 화제만발이었습니다.
1: 유명했죠.
0: 미남에 또,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이렇게 잘깍이 생겼어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벌써, 네. 이, 오래됐군요. 91년도 S본부 특채 개그맨으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1: 그때 유행어.

0: 영어로 안녕하시렵니까? 가 무척 귀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0: 안녕하시렵니까?
1: 네, 그 기억이 맞긴 한데 이상하네. 91년도 일을 어떻게 김가영 초단이 하는지.
0: 아, 제가 91년생이긴 한데 네. 또 워낙 레전드니까요.
1: 예, 태어나자마자 웃었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시트콤으로 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신동엽 구단은 꽁트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 또 코미디를 그만큼 사랑했고 그리고 토크쇼와 버라이어티 MC로 맹활약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네, 2025년 이 시대에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국민 MC입니다.
0: 네.
1: 과연 신동엽 구단의 알까기 실력도 그렇게 좋을지 오늘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신동엽 구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히 던져주시죠.
2: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우리 준수와 이렇게 알까기 대결을 펼치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준수한테 미안한 게 저는 초등학생 때 전교에서 알까기를 제일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바둑 알까기 열심히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예. 이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대국자 김준수 6단을 소개합니다.
1: 아, 오늘 또 복병이 나왔습니다. 알까기 명이제 시즌 5에. 네. 대구의 시합에 참여해서 네. 거성 박명수 8단을 쓰러뜨리면서 이변을 낳았던 주인공입니다.
0: 네.
1: 막 가도 됩니다.
0: 네. 농계타법을 해도
1: 그렇죠. 농계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계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6단
0: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2013년 23살로 최연소 국립창극단에 입단. 2018년 판소리 수군가 완창으로 이수자가 되었어요. 창극계의 시아준수가 바로 김준수 6단입니다.
1: 네, 국악계의 아이돌 모던 소리꾼 사슴. 국악계의 박보검? 보검? 좀 아니고. 뭐, 그래도 됐거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대중가요를 곧잘 불러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는 소리를 듣는 김준수 6단입니다. 자, 흑돌의 김준수 6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시즌 1에서 박명수 선배님을 꺾고 오늘 이 자리에 신동엽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악계 자존심을 걸고 오늘 왕중왕이 되겠습니다.
1: 기한 죽고 네. 자기 페이스대로 해서 박명수 8단에 이어서 신우 네. 9단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 네. 네, 출사표 던져주셨습니다.
0: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자, 나 시합에 사용할 알 중에 두세 알을 올려놓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습 스윙이지요.
0: 네.
1: 네, 해보십시오. 와, 역시 어렸을 네. 때부터 말까기 신동 소리를 들었던 네? 네. 와, 이러면 네. 우리 저 김준수 우리 6단의 기력은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역시 뒷담당 네, 또 칭찬도 하면서 네, 이런 정도. 예,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지금 포석 이미 들어갔습니다. 급해요. 자, 김준수 6단. 제 전방에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아, 1선으로 쭉. 신동엽 9단을 더한대요? 아예 그냥 초전 박살.
0: 그냥 공격하겠다는.
1: 네, 공격의 뜻이죠. 의지. 수비가 아니다. 뭐 자신 있다. 국악인의 지정진영 알까기 명인자 시즌2 신동엽 9단대 김준수 6단 신사답게 프로답게 서로 정중하게 차렷. 경례 네, 예로 시작해서 예를 끝나는 알까기.
0: 네.
1: 김준수 6단부터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주방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저거 제대로 걸리면은 1타 2득가. 첫 수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네. 자, 신동엽 9단은 중앙으로 너무 포석이

0: 밀집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어! 저게 송이 비트나요? 와! 깔끔합니다.
1: 와, 역시.
0: 그 타업이 다르잖아.
1: 네, 너무 어? 깔끔해요.
0: 총 가운데, 총 타업. 네. 김준수 내 특공대 신동엽 9단의 그 한 점.

0: 좋습니다. 본인도 놀랐어요. 야, 이거 오늘 알까지 되는데.
1: 너무 네. 깔끔해요.
0: 자신있다. 네, 어느 각도건, 어느 위치건. 네? 그 주범룰 능력구단! 시작하자마자 앞쪽으로 네. 있습니다. 네. 저거 사석색전 안 됩니다. 저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깔끔하게.
0: 깔끔하게, 과연. 오! 네, 잘했습니다. 어. 네, 만회하는 김윤수 6단. 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런 거에 그 한 수에 흔들릴 네. 신능력 구단이 아니지요. 네. 네. 자, 오, 그래요. 신능력 구단은 안구도 부수구만.
1: 와, 진짜.
0: 다른 볼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와. 네, 프로네요.
0: 네.
1: 와, 이 신동엽 구단과 아내인 선혜윤 PD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0: 네.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딸이 대학에 합격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0: 아, 얼마나 기쁠까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신동엽한테 저렇게 큰 딸이 있었단 말이야? 네.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0: 그러면 크리미가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고 네. 키보드 막 이렇게 맹맹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혹시 크리미 엄마가 올린 건 아닐까요?
1: 뭐 저는 모릅니다. 어?
0: 지금 그 사이에 네. 그걸 못 참고 네. 혼자 뭐 했습니까?
1: 마음이 급했어요.
0: 아, 급하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런 또 실수샷이 나왔네요.
1: 네.
0: 자, 대충 까는 게 없어요.
1: 네.
0: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는 신동엽 구단입니다. 과연 약간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저게 가야 합니다!
1: 우와!
0: 네, 아직까지 봤을
1: 진짜.
0: 때는 가장 탑이 아니었나.
1: 진짜 최고예요, 와.
0: 와, 최고입니다.
1: 진짜 이게 조금의 실수도 없네요.
0: 네, 조금의 실수, 예. 네.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김준수 6단. 그러나 알까기는 모릅니다.
1: 맞아요.
0: 끝나봐야 하는 게 알까기.
1: 네.
0: 자,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기가 죽었어요. 신동엽. 뭐 하는 짓입니까, 저렇게? 네, 저런 거는 면회 안 좋습니다.
1: 지금 손에 땀이 네. 계속, 네, 땀이 생기나 봐요.
0: 그렇다고 해서 그 바둑알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수건 준비했다가 그걸 닦으면 되는 건데.
1: 이 김준수 6단은요,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을 하면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라고 합니다.
0: 지금도 손이 차나요? 손이 차구나. 긴장을. 과연? 양보를 하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신동엽 구단.
1: 네.
0: 그렇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양보가 없습니다. 네. 자, 역시!
1: 뭐예요?
0: 야!
1: 지금
0: 이럴 수가.
1: 와, 역시.
0: 지금 이 개수 따져보니까 7대 3입니다.
1: 와.
0: 네.
1: 진짜 엄청나네요. 와.
0: 이렇게 되면.
1: 네.
0: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준수 6단.
1: 네.
0: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저리 안 돼요. 늘 오늘은 안 됩니다.
1: 너무 부족했어요.
0: 네, 조금씩 부족해요. 안 풀려요.
1: 네.
0: 신동엽 9단. 난 저렇게 열심히 설렁설렁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1: 네, 하나도 봐주지 않고 있어요.
0: 아, 이제는. 네? 건드렸다? 건드렸다. 건드렸나요? 지금 건드렸다. 만약에 손에 건드렸으면 1타가 되는 건데. 인정을 했습니다. 건드렸나 봐요.
1: 네.
0: 그렇습니다. 역시 페어플레이.
1: 네,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1: 네.
0: 사실 느린 그룹으로 보면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1: 네.
0: 본인이 끝까지 고집불피임을 할 수 없는 건데.
1: 네.
0: 과연! 꽥이 나왔습니다. 그 먼 거리였어요. 뿌리수지요. 본인 실력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동엽 구단이 1차전은 가볍게

0: 끝낼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네. 또 김준수 육단의 알들이 좀 끄트머리에 있죠.
0: 네, 추석처럼부터 뭘 또 봐달라고 네. 이제 와서 실력으로 이제 겨루는 건데 네. 네.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예, 거기서 아파주나요? 아, 약간.
1: 애교가 끝내네요.
0: 그거 애기에 넘어갔나요?
1: 네. 네.
0: 이래도 이긴다.
1: 네. 네. 그래도 훨씬 많아요, 아직. 네.
0: 가진 자의 네. 여유입니다.
2: 네.
0: 저건 이제 나중에 대국이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연 저게 본인의 일부러. 네! 아, 죽었지, 박건이. 본인이 착각했어요.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김준수, 네, 육단 지금. 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네.
1: 지금 못 보다 보고
0: 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정석이죠. 역시 프로다운 수입니다.
1: 네.
0: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아마추어들 네. 앞설 때 무리한 공격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렇게 했을 때 곤란한 건 김준수 육단이에요.
1: 신중해야 돼요.
0: 똘롱 한 점인데 저걸 공격하자니 또 뒤로 물었을 때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네.
1: 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0: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내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저러면 안 돼요.
1: 저러면은 이게 김준수 육단 아직 들어올 수도 있는 앞이, 건가요?
0: 앞길이 창창한 이 기사가 그런 더러운 매너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저 네. 방송 거두시고 네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가지고 놉니다. 마지막에 이 전 네. 시골 태생입니다만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을 때 저런 식이에요. 한 방에 잡지 않습니다. 네. 계속 어떻게 할 거야?
1: 네.
0: 톡톡 치고.
1: 진짜 딱 그런 모습이네요.
0: 그러나 김준수예요. 죽어도 무슨 저를 쥐로 표현을 해요? 뭐 자존심이 상한 거지요.
1: 네.
0: 프로 6단. 네. 인기남인데 고기로 고기까지 말하겠다 또. 그러나 본인이 아직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 조금 더 늘었어야 되는데 와 대단합니다. 말까기도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선보일 줄이야.
1: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이 신등엽 구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진 말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는데 포석의 변화가 있어요. 일단 1차전에 맥없이 패한 김준수 육단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작전이군요.
1: 네,
0: 뭉쳐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등엽 구단은 1승은 했지만은 뭐 특이한 전술이 아닌 네. 무난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끝내겠다.
1: 네.
0: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전형적인 포석입니다.
1: 영향을 미칠지.
0: 네. 자, 김준수 육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1: 네.
0: 2차전.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몰린. 저렇게 뭉쳐놓으면 공격하기가 참 불리한데 말이죠. 그 딱 한 점, 다행히. 이 첫 수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동엽 구단이 당황하고, 꼭 저런 실수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신동엽 구단의 의미는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
1: 네.
0: 재미있는데 이거는 너무 못한다 이런
1: 와
0: 어디 들어와 야
1: 진짜 너무
0: 야 깔끔해. 오늘 우리 알까기 꿈나무들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국 지켜볼 텐데 말이죠.
1: 네.
0: 공부 자료 많이 나옵니다.
1: 네.
0: 예.
1: 이 김준수 육단이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수군가 중 토끼를 잡아들이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그 이유는 뭘까요?
1: 토끼가 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간을 두고 왔다 그런 거짓말도 하고
0: 새빨간 거짓말이죠.
1: 네. 네.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해준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이 판소리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김준수 육단 역시 내공이 있는데 오늘 알까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안 풀려요.
1: 네.
0: 김준수한테는 공부 재료가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저런 식인데 신동엽 구단한테 네? 시원시원한
1: 네.
0: 자, 몰려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포석도 김준수 육단이 잘못 뛴 거예요. 저기 잘 및 자칫 잘못하면 1타 2득 네. 실점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각이 좋아요. 신동엽 구단의 실력이라면 어! 아 최소한도 한 점은 와 저렇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와. 예. 아. 너무 깔끔해요.
0: 아 그렇죠. 네. 예. 목 타지요. 네, 목도 타고 속도 타고 답답합니다. 이상하게 네. 그 아까 연습실에서는 잘 듣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되겠다. 그러니까 또 김준수 육단도 건방을 떨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어서 네? 그 아, 네. 바둑판은 선물로 받았는데 이번 판 이기면 네. 알만 주세요. 알만 그러더니 네.
1: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아 이걸 차라리 거둬라. 아 무슨 아빠가 아들 네. 이렇게 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자상한 네. 승자의 여유. 네? 네 미덕이죠. 자. 그 오늘 제대로 드린 게 없어요. 아, 네, 자학합니다. 네.
1: 아, 이 김준수 육단의 팬들이
0: 눈물이 나지요. 이렇게 될 수가. 분명히 연습할 때 됐는데.
1: 네. 아유, 지금 자리를 비켜주고 싶지 않겠죠. 네. 자리를 지키겠다.
0: 네. 사실은 안 비켜줘도 됩니다, 저거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1: 하지만...
0: 본인이. 안 비켜줘도 맘대로 해. 와.
1: 와. 네.
0: 신동엽 군단은 그 사석도 그 자리에 놔도 되는데 꼭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1: 깔끔해요.
0: 깔끔한
1: 성격입니다. 네, 모든 게 깔끔해요. 네.
0: 그런데. 네. 이게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알카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김준수 6단이 기적적으로 저 1타 네. 3득이 나올 것인지 저 3점을 향해서 별짓을 다 아유, 나 참 이제 치사하게 손들어 저거는 사실 고수들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1: 네, 이게
0: 살짝 툭 네.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완전히 밀어서 이렇게
1: 이런 떡이 됐죠?
0: 네. 아, 네. 저러면 골라는 게 또 김준수 육단인데 사실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그거 말고 중앙에 네 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으로 다시
1: 지금
0: 이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또 연연하네요. 그거 뭐 큰 득이 안 되는데 거기서 득점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0: 별로 스윙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억지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1타 2득이 나왔습니다. 네. 와, 강화하고 있는 네, 신동기 구단. 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 소 뒷발에 쥐 잡은 격. 네. 와,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한점 처리도 버거워했던 네. 김준수 육단 갑자기 1타 2득 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오, 과연 어떻게 될지.
0: 어, 네. 그러나 신동엽 구단이에요.
1: 네. 네, 이 신동엽 구단이 네. 구독자 200만 명 가까이 있는 그 너튜브 채널 신동엽 아시죠?
0: 네, 네. 아유, 저는 이미 시련을
1: 아, 그쵸.
0: 네, 영광스럽게도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렇게 또 인사를 네,
1: 네 거기에서 숙취 해소제를 유료 광고 형태로 소개하다가 홈쇼핑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0: 대박이군요. 네. 이런 경우로 덕업에 일치라고 합니다. 네. 늘 술을 마시면서 필요했던 것이 숙취 해소제. 네. 그걸 너튜브로 하면서 유료 광고에 홈쇼핑 런칭까지.
1: 네.
0: 이야. 되는 날입니다. 네, 되는 신동엽. 뭐를 해도 잘 되는 신동엽.
1: 네,
0: 오늘도 됩니다.
1: 네, 이 오늘도 제품이 네. 그 땡깨수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잘 깬다고 합니다.
0: 오, 네. 알까기용 파두가를 런칭하면 어떨까요? 숙취해소제는 잘 깨고, 네. 알은 잘 까고, 네. 네? 짠한 형의 알 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 상대가
1: 어!
0: 그렇습니다.
1: 와, 바로 이렇게.
0: 다시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1: 네.
0: 예.
1: 와.
0: 더 이상 지질 끌지도 않을 겁니다.
1: 네.
0: 왜냐면 신동엽 구단은 다음 스케줄도 아, 있어요.
1: 네. 네. 이제 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
0: 아니, 아유, 이런 정도 내가 시간 끌 입장이 아니다. 김준수 육단 1타 2득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나오는데 그 장면. 야, 그건 수가 또 나와야 돼요.
1: 네.
0: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1: 깔끔하게.
0: 네. 어떻게 하나요?

0: 또그
1: 전면에 있는 알로 고고로 예 그렇게 또 밀기
0: 또
1: 작전으로
0: 그
1: 그런데 그러나 본인 알도 희생했습니다. 눈개타포
0: 네.
1: 두 점. 아, 참 애처로워 보이네요. 흑두 점.
0: 네.
1: 저두점 공격합니다. 끝내기 들어가네. 아, 손
0: 아.
1: 치워라. 이 형이 끝내기 들어갈 거야. 자, 1타이드극으로 멋지게 끝내는지. 자! 아, 저 반칙입니다. 다시 한번 드린 그림으로 보면. 그렇죠. 오른손으로 툭 쳤잖아요. 네. 이미 낙이 된 돌을 김두수육단 저러면 안 돼요. 네. 이미 그거 낙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0: 김수육관이 반칙이 늘어온 것
1: 네.
0: 같아요.
1: 이상하게 꼼수만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0: 네.
1: 자, 이제 한알입니다. 과연
0: 과연 공격을 할지.
1: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나,
0: 오!
1: 네, 이름에 목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0: 네.
1: 일값은 했습니다.
0: 네.
1: 김준수 육단. 4대 1. 4대 1인데, 여유죠. 오히려 신동엽 군단은, 에 이렇게 끝내? 좀
0: 네.
1: 더 끌어. 1차전에 약간 끌은 듯하네.
0: 네.
1: 본인의 본인 알로. 그 어렵다는, 네? 저 수가 그때 네.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저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따기를 잘못 배웠어요. 저게 사실은 저 손만 없었으면 딱 되는데.
0: 괜히 또 이제 꼼수를
1: 네.
0: 쓰다가
1: 자기 발등 찍은 거지요.
0: 네.
1: 네, 자기 발등 찍은 건데 그래도 멋진 수로.
0: 네.
1: 그대로 안 끝나요. 저 김준수예요? 아, 이도 저도 아닌 떡이 됐습니다. 아, 붙었어요.
0: 조금만 힘이 더 있었으면.
1: 자,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한칸 떨어져 있는 백한 점으로. 아, 그먼 거리 사용하나요? 오히려.
0: 어떻게? 오.
1: 무리수 아닐까요? 저게 과연! 무리수였어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한 점으로 공격하길 바랬는데,
0: 네.
1: 와.
0: 그러면.
1: 이게 만약에 성공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대1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게 성공을 하고, 네, 성공을 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대1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알까기 모르는 거예요. 야! 다시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예측 불허. 신동엽 9단 대 김준수 6단 승부가 이렇게 흘러가나요?
0: 과연 어떤
1: 그래도
0: 논리로.
1: 또저먼 거리에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백을 활용을 안 하고 그먼 거리에

0: 축하합니다. 사속작전 눈개탑법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시드니어 구단. 이렇게 해서 시드니어 구단이 2차전에도 승리를 해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0: 파두파는 기념으로 신동엽 씨, 신동엽 부대나에게 드리고 여기 사인은 해서
2: 방송국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똑같군요. 바둑판을 준다고 해서 이걸 주는 줄 알았더니 아,
3: 정말 이 방송국 분들 똑같네요.
0: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 바둑판이 또 무겁고 배려예요. 배려. 아, 네. 들고 그치, 가기가. 네,
1: 가져가시기 편하시라고.
0: 우리 김준수 육단도
4: 이렇게 정말 잘하실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빈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쭉!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정말 첫 무대부터 정말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판소리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이 노래 들어볼래에 직접 신청을 해준 친구들의 무대, 한 무대에서 정말 멋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네, 우리 친구들은 정말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과 한 무대에선 오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예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악을 대표하는 여러 대가들과 또 국악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했죠.
0: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대가의 깊은 소리, 그리고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친구들의 새로운 에너지, 이 두 에너지가 만나서 또 어떤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야말로 우리 음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박예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한 곡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번 드시도 사서 비치고 저 마가 아 음악에 막혔어.

0: 강으로 편지 오고
1: 제

0: 것.
1: 독수부요 홍태련여와 재롱망 재여배

0: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시죠. 판소리에 깊은 감동을 전해온 소리의 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선생님을 롤모델로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의 무대 만나왔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는데 네. 박예리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한 무대 어떠셨어요?
1: 정말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선곡한 무대들이 수월한 무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니까. 제가 천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0: 아이고.
1: 와, 너무 좋았습니다.
2: 와, 선생님께서도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고요. 그 네.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3: 생일처럼 정말 기뻤어요.
2: 생일처럼 네.
3: 엄마가 아서야 쑥대머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 박예리 선생님 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0: 네.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0: 울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박예리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4: 저는 유튜브로 쑥대머리를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노래를 들으면 신기해요. 기쁠 때는 더 신나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처럼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0: 그래요.
5: 저는 판소리를 전공으로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변성기로 고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무서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0: 그래요.
5: 우연히 박예리 선생님의 공연 영상을 보고 깔끔하고 단단한 상청 소리를 들으면서 큰 도움이 많이 되어서 네. 저도 박예리 선생님처럼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큰 명창이 되고 싶었습니다.
0: 아이고 선생님 좋으시겠다.
2: 그러니까요. 진짜
6: 소리도 잘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나.
0: 그러니까요.
1: 네. 천재들 네. 천재들.
2: 또 우리 친구 중에 박예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7: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방송국 녹화장에 갔었는데요.
0: 네.
7: 박예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훌륭한 명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길 바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박예리 선생님 그때 그 좋은 덕담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나야 돼요.
6: 나,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0: 이제 났죠?
2: 이제 슬금슬금 네. 나실 거예요.
6: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벌써 이렇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발전된 네. 모습을 보여줘서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2: 자, 오늘 들려주신 곡들도 선생님의 깊은 뜻이 아마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선곡을 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1: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대목에 이런 느낌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한 게 바로 판소리입니다.

0: 우리 춘향가 중에 쑥대머리 대목이에요.
1: 예.
0: 아, 이 소리 너무 좋구나. 예. 그래서 소리의 다채로운 기법들을 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1: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아이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박예리 선생님 덕분에.
2: 감사합니다. 예.
3: 꿈을 키워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즐겁게 이 평생 공부에 멋짐을 또 즐거움을 네.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그런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3: 응원할게요.
2: 감사합니다. 네.
3: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무대에는 또 어떤 대가와 학생들이 잊지 못할 무대를 선보일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경기 민요의 역사를 지켜오신 산 증인이죠. 이휴문, 강효주 명창 이렇게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큰 스승이십니다. 이춘희 선생님과 친구들이 전해준 무대에 만나봤는데요. 두 친구한테 먼저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대가와 함께하는 특집에 꼭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요?
1: 네, 저는 그 엄마랑 이춘희 선생님 무대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엄마가 우리 규민이 또 이춘희 선생님과 함께 공연하는 날이 올까 이렇게 한숨 반 기대 반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공고를 보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 야, 엄마의 소원을 이뤄주셨네요. 야, 대단한 딸이다.
2: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면서 어떠셨어요?
3: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어린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연 네. 같이 한다는 게 저도 처음 무대 섰을 때 엄청 떨리고 네, 긴장을 했었고 예. 오죽하면은 그 선생님이 네. 저에게 제 호두 좀 가져와라 제 무릎에다 갖다 끼워주게
0: 왜?
3: 떨려서
0: 떨리니까?
3: 깨지게
0: 아, 그 정도로
2: 달달달달 떨리니까
0: 그랬구나.
3: 그랬던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0: 선생님도 대가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진짜 선생님께서도 그런 인간적인 떨리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또 새롭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우리 두 친구는 이춘희 선생님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무대 있나요?
4: 저는 제 이름 박은미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네. 이춘희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많이 성장해서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2: 꿈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이루어지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저는 굉장히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꿋꿋해야 그 하다가 힘들거나 더디거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들 때는 네.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갖고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0: 그 선생님도 그렇게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3: 그럼요.
0: 그래요?
3: 수천 번.
0: 내가도 그런 생각을
3: 네,
0: 해요?
3: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정말 저는 이 소리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하에서 네. 저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0: 그거 어떻게 밥심 같은 건가요?
3: 밥심이 아니고.
2: 밥심이겠어요? 대가 선생님인데 다른 게 있겠죠.
0: 뭐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3: 밥심이 아니고 예. 배심.
0: 배심.
3: 예. 그래서 배심을 키워서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 이래가면서
0: 제
3: 네, 소리가 좀 힘이 생기고 예. 네, 굵어지고 이러면서 울림이 생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0: 자신감이 붙고.
3: 네.
2: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 가르침과 또 좋은 말씀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 친구들도 대한민국 국악을 이끌어갈 멋진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할게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어서 이춘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계속해서 감상해 보시죠.

마시고

0: 네, 대한민국의 신명을 세상에 알린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선생님과 학생들이 꾸민 흥겹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아, 정말 멋진 공연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2: 네, 뭐 제가 사실은 내년에
1: 네.
2: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데뷔.
0: 그래요?
2: 그래서
1: 축하드려요.
2: 이 요번에 네. 새로 결성된
0: 예.
2: 네. 도잼.
0: 도잼?
1: 도잼?
2: 도깨비잼.
0: 아,
2: 오늘 첫 데뷔 공연이에요.
0: 예.
1: 아, 이제 시작인가요?
2: 이제 시작입니다.
1: 아,
2: 그래서 우리 국악방송에 네.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2: 여러분들 다 같이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인사 시작.
3: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0: 그래요.
1: 우리 친구들 도잼 앞으로 기대할게요.
0: 야,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다. 그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 4명 모두 또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예요?
4: 네, 저희는 모두 국악을 하는 동시에 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1: 하키.
4: 그런데 하키와 국악 둘 다 은근히 닮은 점이 많아요. 하키도 친구들과 함께 호흡이 딱딱 잘 맞아야 하는데 국악도 친구들과 함께 장단이 딱딱 잘 맞아야 하거든요.
0: 재능이 정말 많은 친구들 같은데 처음에 김덕수 선생님 봤을 때 그때 어땠어요? 딱 봤을 때
5: 장구를 거꾸로 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지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요.
1: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6: 호흡 많이 해라 웃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0: 네.
6: 호흡 많이 하고 웃으면서 장구를 치니까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 연주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6: 네.
1: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어요?
7: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쉬는 시간에 피자와 과자를 먹고 쉬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정이 듬뿍 들어버린 것 같은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2: 이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지구촌이 아니고 우주에
0: 네.
2: 우리의 신명, 우리의 멋과 맛 그게 바로 우리 전통 음악이고
0: 네.
2: 전통 예술이잖아요.
1: 네.
2: 그걸 바탕으로 큰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오늘 기억하면서 전통 예술을 이끄는 대가로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네.
1: 네.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서도민요의 대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네, 서도민요의 깊은 멋과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소리의 대가죠. 유진숙 선생님과 내 친구가 함께 꾸민 무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전 인터뷰 때부터 좀 행복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행복했던 거 어떤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1: 저는 서도민요의 대가이신 그 유지수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2: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또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3: 사실 방송 나오려고 열심히 연습은 했거든요.
0: 예.
3: 그런데 힘들다가도 이 아이들만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같이 나누면서 그 즐거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0: 무대를 보는 저희들도 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네. 그 워낙 대가이신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은 좀 긴장도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4: 사실 처음에는 무서웠었어요.
2: 왜냐하면
4: 노래를 잘하셔도 너무 잘하셔서 전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0: 아우라.
4: 근데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니 정말 편안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0: 그럼 오늘 유지숙 선생님과 함께해서 어때요? 하나도 안 떨리고 좀 든든했어요?
5: 네.
0: 확실해요?
5: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든든한 선생님이 서 계시면 뭐 좀 떨린다기보다 오히려 더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그럼요. 너무 영광스럽고.
2: 예.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해요.
3: 네. 서도소리가 갖는 떨림을 이렇게 굵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것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따뜻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사 잘하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 를 먼저 가르치게 되죠.
0: 저희 딸도 좀 보내고 싶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예의 좀 배워오고.
0: 예의를 초3인데.
2: 인성도 네, 인사성도 좀 배울 수 있게.
0: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준비됐죠?
5: 네.
0: 자 해볼까요?
1: 유지숙 선생님과 이 같은 무대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4: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과 또 한번 무대에 서고 싶어요.
1: 앞으로 선생님처럼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 예쁘신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저희와 한 번 더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사랑해요.
0: 예. 예. 아유, 사랑한다고.
3: 행복합니다.
2: 예. 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3: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또 서도소리를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서 어느 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정말 선생님이 바라고 응원하고 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이 대가의 따뜻한 가르침과 친구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보는 내내 정말 미소가 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2: 네.
0: 오늘 행복한 무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 네.
0: 판소리와 민요, 사물놀이까지 각 분야를 정말 대표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한 무대에서 호흡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 정말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서 눈을 맞추고 또 소리와 장단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배운 소리와 장단 그리고 선생님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친구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장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봄 향기를 가득 담은 모형으로 국악한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상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악 한마당의 음악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실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 자리하셨습니다.
0: 먼 땅을 녹이는 봄비며 기지개 켜듯 얼굴을 쏙 내밀 새싹이 기다려지는 이 계절은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때죠.
1: 네, 추운 겨울 고단하고 팍팍했던 우리네 삶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나고 풍성한 무대 준비해봤죠?
0: 네, 금강산 타령에 이어서 신민요 봄노래까지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최수정, 하지아 씨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금강산으로 유람 함께 떠나보실까요? 큰 박수로 금강산 타령 청해주시죠.

0: 금강산 타령에 이어 신민요 봄 노래까지 봄 느낌이 물씬 전해진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좋은 글귀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본 무대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글을 노랫조로 읊는 송서와 한시를 노랫조로 읊조리는 율창 준비해봤죠.
0: 네. 네,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기던 품격 있는 소리지만 자주 접하기가 어려워서 더욱 귀한 무대일 것 같은데요. 송서 율창의 맥을 잇고 있는 유창명창의 무대로 만나볼까 합니다. 큰 박수로 그 무대 열어주시죠.

0: 박상옥 명창과 여러분들의 무대로 서도서리 산타령, 놀량까지 함께 오셨는데요. 정말 경쾌하고 씩씩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선소리 산타령은 아름다운 산천의 경계를 시원시원하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기자기한 꽃밭으로 한번 떠나가 볼까요?
0: 네, 이번에는요.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임금이 너른 뜰에 화초를 가득 심어두고 온갖 화초를 보며 노래하는 화초타령을 국립창극단 김준수 씨 그리고 국립무용단 박지은 씨의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열어주시죠.
2: 세상의 기아 요초들을 황극전 넓은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는디.

만낭 촌소의 홍연화 남향부도 옹헐왕문 도식 천천한매와 진휴장 거우 재난 불거거인 따고복사

화만기 붉게 무너니 당신 문용 백꽃이요 천대산 트라라니 양평은 게 작약이요

연화 이화도와 개관화 홍옥 백곡 사계화 동원돌이 편희춘 목동 요지가 행화

마시자 감자 유자 상유능 나등금 포도마루 아름 배추각색 화촉 한인양과

0: 차라리 나비가 논이는 듯한 꽃밭에 뻐꾸기가 날아와 지저귀는 듯한 느낌. 이 생각류 대금 산조가 아주 멋스럽게 어우러졌죠. 이 생각 명인께서 특별히 출연을 해주셔서 네. 더욱 빛났던 무대였습니다.
1: 자, 이번에 만나볼 무대야말로 이 봄과 딱 맞는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악한마당을 통해서 신동으로 소개됐던 친구들이 세상을 노래하는 아이들, 새노아. 라는 이름을 달고 첫 선을 보이는 그런 무대 준비되어 있죠?
0: 네, 경기 소리를 공부하는 친구들 3명과 판소리를 공부하는 친구들 3명이 하나가 돼서 우리 소리를 여러분 곁에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전하려고 합니다.
1: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남도 잡가 세타령 그리고 경기 잡가 장기타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무대일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어머, 어쩜 어쩜 이렇게 고운 잣대하며 시원시원한 성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1: 네, 그동안 박일희 씨와 저가 국악계 아이돌로 불렸잖아요.
0: 그랬었나요?
1: 오늘부로 싹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국악계의 소녀시대가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국악계의 아이돌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0: 먼저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세상을 노래하는 아이들, 저희는 세나입니다.
1: 와. 네. 그동안 우리 국악 한마당 신동 코너를 통해서 소개됐던 친구들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

0: 연두색 치마를 입고 또 그러면 경기 소리를 전공하는 친구들 어디 있을까요? 네, 또 저렇게 있네요. 네.
1: 그런데 이렇게 장르가 다른 소리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소개해 볼까요?
1: 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나 누지는 못하리라. 이렇듯 경기민요는 낭낭한 목소리와 섬세한 식임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밝고 경쾌한 리듬이 경기민요를 듣는 대중들에게 흥겹게 만들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절씨구 네. 절씨구 절씨구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판소리 남도 소리 질 수 없죠. 어떤 친구가 얘기해 볼까요? 네.

0: 이렇게 남도미녀의 매력은 구성진의 매력이에요.
1: 아, 구성지다. 네. 경기 소리보다 조금 얼씨구가 더 길었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2: 같은 얼씨구라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느낌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만든 무대의 첫 번째 무대 주제를 교과서 민요라고 정했다고요.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0: 또래 친구들에게 민요를 친숙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교과서 민요로 하게 됐어요.
2: 네.
1: 아, 대단합니다. 딱 봐도 우리 송은 양이 막내 같은데요. 그렇죠?
0: 네.
1: 막내로서 각오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3: 저희 그 세누아 팀 언니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팀이 막내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1: 네, 이뻐요.
2: 네.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세누아 친구들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4: 네, 저희 세노아는 또래 친구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세노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말도 그냥 잘하네요.
2: 네, 세상을 노래하는 아이들. 앞으로도 우리 세노아 친구들의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의미로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세노아 친구들 만나봤는데요. 이젠 다 함께 민요를 즐겨봐야죠.
1: 네, 온 국민이 민요 명창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 함께
2: 민요를! 네, 오늘은 봄향기 가득한 경기 민요를 준비해봤습니다. 덩기덕 덩더러러러 궁기덕 궁떡 흥겨운 굿거리 장단의 매화타령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요.
1: 네, 매화타령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매화타령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후렴이 좋구나 매화로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매화타령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마 경기 소리의 꽃타령이다 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그 후렴 우리 박예리 씨의 낭낭한 목소리로 먼저 들어볼까요?
2: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0: 보다. 와. 이게 매화타령의 후렴이거든요.
1: 좋습니다. 오늘 네. 매화타령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꽃도 네. 한복에다 달고 오셨네요.
0: 오늘 매화타령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네, 옷입니다.
1: 야, 그러면 특별히 맛내는 양념 비법 좀 가르쳐 주시죠. 네,
0: 제가 경기 소리를 잘 부르지 못해도 맛있게 부르는 비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바로 이 매화타령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좋구나 매화로다 이럴 때 봄이 온 듯한 느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구나 매화로
1: 아우 슬퍼 아우 슬퍼
0: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네. 정말 반가운 성음으로 좋구나 매화로다 아. 이렇게 반가운 성음을 가득 담고 부르는 것이 하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봄이 되면 꽃이 그 꽃망울을 툭툭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꽃망울이 툭툭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것처럼 어이야 더이야 어이야 이렇게 꽃망울이 톡톡 터지는 것처럼 디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네, 꽃망울이 터지듯이
1: 아니 박예린 씨 노래 부르는 것만

0: 봐도 봄이 네. 온 것 같고요.
1: 꽃이 피었죠.
0: 네. 그리고 또 이제 노래를 부를 때 표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1: 네.
0: 웃으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더 감칠맛 나게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1: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쿠남매화로 오다 시작.
2: 조쿠남매화로 오다.
1: 꽃망울이 터집니다.

0: 이번에 저기 멀리 있는 꽃망울이에요. 해티어라 시작. 해티어라. 이제 정말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사랑도 매화로다 시작.
1: 사랑도 매화로다.
0: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매화타령 부르다 보니까요, 봄 정말 사랑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오늘 국악 한마당 즐거우셨나요?
3: 네.
2: 네, 끝으로 전 출연자와 함께 매화타령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과연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비주얼 밴드 락드림. 김지현과 락드림,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0: 전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1: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0: 키 전체?
1: 네. 가창력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2: 저는 그냥 안 올렸으면 좋겠네요.
3: 일단 저희는 팀이다 보니까 지현 씨도 함께 한 팀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현 씨가 구음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마디를 추가해 드렸거든요. 이제 지현 씨는 계속 합의가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운 입장이었고 지현 씨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4: 저는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서로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져가시려고 하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분배로 좀 많이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는 합주 끝난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5: 올스타의 무대 판 스타트!

0: 별을 눌러주세요. 올스타 팀은 총 15개 스타 중 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팀 미션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이 한 사람만 부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김지현님께 너무 맞는 편곡이 아니었을까. 이게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2: 혹시 두 팀이 연습을 하실 때 얘기가 잘 된 건가요?
3: 사실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2: 조금 많이 그게 무대에서 많이 좀 비춰졌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4: 그러니까 이게 각자 너무 훌륭한 팀이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들으면서 좀 전달되는 게 서로 좀 이렇게 다른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느껴져서 예.
5: 소리에서 두 분이 삐끄덕거렸어요 사실은. 요는 제일 중요한 게 소리거든요. 그래서 연습 부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6: 그런 트러블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0: 최종적으로 총 18팀이 세 번째 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판은 20팀이 올라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팀을 14개별로 떨어진 고체 소리와 조주환 축하드립니다.
1: 불탔다니까 기분 너무 좋네요. 지옥불에 갔다가 꺼내진 기분이에요. 보자, 3라운드부터. 그만 안 된다.
2: 제가 많이 부족할 순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3: 저희 킴만의 색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즐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퀸
4: 많이 사랑해주세요.
5: 저희 팀에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 경로 2탄! 경로 2탄!

0: 두 번째 판까지 잘 뚫고 올라오셔서 다들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가 세 번째 판의 또 미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시대별 음악을 싹쓸이하라.
2: 고민도 들고 좀 멘붕이었어요. 제가 원래 듣는 스타일의 아티스트 분이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생각이 많아요.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4: 아, 이번 싹쓸이판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5: 드디어 오늘 세 번째 판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떤 도전자가 최종적으로 1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판은요. 전 장르에 이어서 전 시대까지 싹쓸이하자는 의미에서 일명 싹쓸이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싹쓸이판에선 도전자들이 같은 가수의 다른 곡으로 1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각 팀의 무대가 끝나면 별을 많이 받은 분은 다음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덜 받은 분은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팀 다 올스타를 받게 되면 무조건 다음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두 팀 다 9개 이하의 별을 받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신영희 선생님,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악 오디션 또 후배들을 위해서 심사를 해주셨겠습니까만 이 조선판스타 심사가 참 힘들다고 제작진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6: 저 눈물나요.
5: 아 그렇죠.
6: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장단점이 다 있고 소리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둘이 중에 하나를 떨치려니 인간으로서는 못 할 일이에요. 나 울고 싶어요 진짜.
5: 조선판스타 싹쓸이판 1대1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장르 그리고 전 시대를 아우르는 싹쓸이판.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첫 번째 공개될 가수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공개해 주세요. 1977년 아니 벌써로 데뷔한 산울림은 형제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 락밴드라고 할 수 있죠.
6: 아니 벌써.
5: 아, 산울림을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0: 15개를 받아 올스타 등이 됐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김나니 씨의 맞설 상대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박성우.
2: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뭐지?
3: 야, 벌써 힘들다.
4: 둘 다 잘하는데.
5: 둘이 붙어놓으면 어쩌냐고.
3: 파이팅!

0: 15개의 변호사다 올스타.
1: 저는 산울림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2: 자, 3번.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3: 저는 산울림을 미리 선택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금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더 들어봐야겠지만.
0: 이만은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잘 봤습니다.
4: 아. 근데 김나니 씨는 산울림 나왔을 때 되게 어리지 않았어? 아, 물론 박성우 씨도 어리지만.
0: 그렇죠. 어때요?
4: 어리지 않았나요?
1: 네,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4: 아~
5: 네. 네, 저도 그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6: 아버지께 있었대.
7: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0: 태교 음악으로 들으셨던 거죠?
4: 아니죠. 아버지 쪽에 있었으니까.
0: 아버지 쪽에. 예. 뭐 근데 잘 따져보면 아버지 쪽도 아니라 어디 음식물 속에 있거나 곡식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연 속에 있었을 수 있어요.
5: 제가 방송이라 조금.
0: 예.
8: 자연. 궁금한 게 사실 그 1대1 경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인의 어떤 별 개수를 좀 약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예.
1: 많이 받는다면 좋겠지만 조금 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4: 어떤 충분히... 매력이요?
1: 저의 귀여운 아하. 네.
8: 귀여움으로 가신다는 거죠?
9: 박성우 씨는 또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5: 저는 진실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 진실함 대 귀여움이군요.
1: 저의
5: 진실함으로
0: 서로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네, 제가 먼저 이때 동안 선배님 너무 고생하셨고
7: 보내버리겠다는 거지. 이제 잘 가라.
1: 지금 날씨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가시는 길에 조심히 가시고요.
8: 저기 이거 쇼미더머니인가요? 쇼미더 판소리예요? 이야 대박인데요?
10: 시작부터 보냈어.
8: 재밌다.
10: 자 반격 들어가나요 반격?
5: 라니야 집에 두 살 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되니까 아직은 못 가겠다. 보여줄 게 너무 많이 남았다. 미안하다.
0: 예, 김나니 대 박성우, 박성우 대 김나니. 김나니 씨가 먼저 시작합니다. 김나니 씨 무대 판 스타트.
11: 아, 또 무대 보는구나.
7: 부실씩 해주지.
11: 이번 라운드 왜 이래?
12: 화이팅!
13: 화이팅!
1: 감사합니다.
11: 귀여워.
7: 귀여워요.
1: 산울림의 큰할아버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조금 더 뽐내고 신나게 놀고 오자. 아쉬움이 없는 무대를 조금이나마 더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무대를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예쁘다. 싱그럽다, 싱그러워.
2: 산속이다, 산속.
3: 산 할아버지니까

0: 네, 김나니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누를 때나 누르지 않을 때나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제가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쉽긴 하죠. 네.
2: 아, 이거는 뭐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네 이럴 만한 무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색깔이 달라서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0: 별은 눌러주세요.

0: 다니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라니 씨 목소리가 참 마음에 드는 게요. 파워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파워가 많을 때는 섬세하지가 않고요. 맑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맑으면서도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수들이 그런 소리를 내기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밸런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라니 씨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나 어떤 노래 실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다이내믹을 살리려면 강한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분명히 약하고 또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늘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성량도 좋고 목소리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무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별을 안 누르게 됐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이해하는 게 안 좋아.
3: 왜요?
2: 너무 떨려. 나 진짜 지금 심장이 터질라 그래.
3: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0: 자, 이번에는 박성우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박성우 씨, 네. 김난희 씨가 지금 12개의 별을 받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원래 무대에서 그렇게 많이 떠는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2: 그리고 떨리지.
1: 두 번째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3: 화이팅 화이팅
4: 화이팅.
3: 괜찮아.
5: 화이팅.
6: 내가 떨린다.
7: 왜 떨려 내가?
6: 내 남편 아니야?
0: 박성호 씨의 무대 판 스타트.
8: 오늘 부를 노래는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완전.

이 산, 저 산 꽃이 피었었는데 벌써 백설이 펄펄 휘날리는구나. 언젠간 가겠지. 겠지. 푸르른 푸르른 네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네,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김란희 씨가 받은 12개의 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0: 박성우 씨는 11개의 별을
1: 왜? 궁금이
2: 명절하네.
1: 정말로 성우 씨를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리를 하실 때는 그렇지 않으실 텐데 1라운드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중저음의 소리가 거의 안 나오세요. 특히 이런 읊조리는 형태의 곡들은 중저음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소리를 내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정확한 전달력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사실 뒤에서 아무리 호소력 있게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매 라운드마다 그 부분이 좀 귀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저음에 대한 연습과 그걸 보강하신다면 지금 갖고 있는 무기에 훨씬 더 큰 파워를 주지 않을까. 예. 네,
3: 감사합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4: 저는 둘 다 다 높이 평가해요, 솔직히.
0: 네,
4: 왜냐하면
0: 그렇죠.
4: 소리가 기본이 돼 있으니까. 중저음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소리는 고음이 좋아야 되는데, 또 고음도 남자로서는 최고 고음을 냈었고 중저음도 잘했었고 잘했어요. 예.
3: 감사합니다.
5: 일단 저는 그 전체적으로 그 두 곡을 연결하신 부분, 그런 연결점이 너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호소력이 좀 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정말 정말 호소력이 너무 너무 짙으신 것 같아서, 지금 입은 색깔과 같은 짙음이어서 너무 와닿아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4: 일단
6: 어제부터 계속 좀 목이 안 좋은 상태인 거를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누를 끼친 게 아닌가, 그 청춘이라는 명곡에다가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7: 되게 후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진짜 한 번 들었는데 두 번 듣고 싶고 세 번 듣고 싶은 음원을 만들어 보는 게 저의 각오인 것 같습니다.
0: 제1대 조선 팬스타가 되기 위한 승부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1993년 데뷔한 솔리드는 한국 가요계 R&B를 도입해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솔리드

0: 가 처음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1: 저희 중학교 난리 났었어요. 여학생들이 다 이준 오빠 좋아했거든요.
2: 남자들이 다 지팡이 입고 다녔어요.
3: 전 조한 씨 좋아했었어요.
4: 제가 누딘 팬들이 좀 많았거든요.
5: 교포 말투. 네. 교포 말투 있잖아요.
0: 나의 사랑이 김조한 씨. 오늘 본인의 노래를 도전자가 부르게 되는데 묘할 것 같아요.
4: 어떻게 어떤 식으로 편곡을 할죠?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판소리하고 섞여본 적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신나면서요. 저도 한번 제 공연에다 한번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국악하고 R&B가 섞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4: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들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시니까요. 네.
0: 그렇죠. R&B와 국악의 콜라보레이션 조선판스타에서 그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과연 원곡자가 앞에 저렇게 떡하니 앉아 있는데 패기 넘치게 도전하는 팀은 과연 누굴지.
6: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강심장이야.
7: 진짜.
0: 명품 복근 핫스타 조주아.
8: 야, 특히 나도.
9: 야, 얼굴에 기부하네.
10: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를 했네.
0: 조주환 씨와 대결을 펼칠 상대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소리.
4: 네, 진짜 좋아하는 두 팀인데요.
9: 세다.
0: 공교롭게도 지난 판에서 극적으로 추가 합격한 두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It's alright, 다 아무도 모르게.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켄입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11: 저를 두 팀 다 각오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조주환 씨도 특기를 살린 옷을 입고 나오신 것 같고, 보채 소리 옷도 심상치가 않은데 어떤 또 특별히 정해진 컨셉이 있는 건가요? 세 분 다?
12: 네, 저는 사물놀이의 복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꾸며봤고 이 오방색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13: 오방색. 우리의 한국의 오방색.
11: 응. 약간 투사 느낌도 나요.
3: 네. 오늘 전투 정신으로.
12: 네, 전투
3: 그럼
12: 정신으로.
3: 옆에 팀이 거의 그 황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12: 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14: 네, 제가 황소 자리인데요. 한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소한테 바칠지 소를 잡을지. 보채 소리. 그래도 신혼이신데 알콩달콩 재밌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이를 악물고 계속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15: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긴장하면서 신혼을 즐기기보다는 이 미션을 어떻게 완수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신혼이니까 가능하지. 조금 살고 나서 이런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날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16: 왜냐면 지금 기분 탓인지 몰라도 두 분 너무 떨어져 계세요.
3: 그쵸, 저도 그래서 약간 혹시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셨나요?
16: 예, 연습하다가 좀 싸우신 게 아닌가. 예.
14: 네, 어제 한 저녁 먹기 전까지.
16: 두 분 아직 화해가 안 되셨으면 다음 주에 문제 하시는 것 같으세요.
1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아니요.
0: 조주환 씨도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12: 예. 신혼이신데 지금 바쁘게 자꾸 여기서 노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노세요. 집에 가서 노세요. 제가 놀겠습니다. 전 총각이 여기서 놀겠습니다.
6: 진짜 소리가 머니네.
7: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온 거. 다시 산 인생.

0: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한 거는 올해 초, 이제 코로나 한참 시작할 때부터 그때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전에는 민속촌, 용인 민속촌에서도 공연도 했었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1: 네, 손바닥
0: 일하게 됐습니다.
1: 턱끝 말아서 롤링 다운 내려가고 그렇지. 여기가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배꼽도 쏙 갈비뼈도 쏙 닫아서 그래요.
0: 손바닥 눌러서 머리로 만세. 숨 크게 마셨다가 그렇죠. 자, 왼손 떼서 천천히 부드럽게
2: 어디 보자.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연습 시간 끝나고 바로 넘어와서 지금 수업 이제 끝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못 먹으면은 집에 가서 참고 먹는데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급하게 그 도시락을 항상 닭가슴살 싸고 다니거든요. 예. 네. 언제 배고플지 몰라서. 아, 월요일이라 그런가. 너무 먼데 여기서. 오, 잡혔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인데요. 예, 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근처 가서 전화 다시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조선 판스타 하면서 그 레슨비를 충당하려면 조금 더 예,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필라테스 가지고는 조금 모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리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이 형 맞으시죠? 이 차. 네네.

0: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무대니까.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댄서분들이 또 있네.
2: 야, 또 뭘 보여주려고.
3: 기대되는데?
4: 조지환 씨의 무대 탄 스타트.

0: 별 배워도 희한한 놈 배워서 힘들어 줄까다 노는데 너. 아니 글씨 이 친구놈들이 어여쁜 여인네들이랑 소개팅을 시켜준다 해서 내가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내 마음속엔 오직 일편단심 그녀뿐인디.
1: 누군디? 영희! 누군디? 영희!
0: 또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어찌 남자들끼리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기왕지사 이렇게 나온 거 어디 한번 재미지게 놀아보자. 장난 바짝 몰아라!

0: 또 있어?
1: 뭐야, 뭐야, 뭐야, 뭐야.
2: 뭐가 또 있다고?
1: 뭐야?

0: 아니 저렇게 안 힘든가? 놀이를 어떻게 하지?
1: 숨도 안 자, 숨도 안 자.
2: 조주환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주환 씨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자, 마음에 준비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4: 어?
3: 오.
2: 조주환 씨는 총 14개의 별을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야.
2: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 김주환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요? 정말 댄싱까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제 겁니다.
7: 아유, 감사합니다.
8: 네.
9: 주환 씨를 보면 솔직히 가창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무대 그리고 이분이 갖고 맞아. 있는 스타성 이런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10: 맞아.
9: 유일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고요.
11: 다음에는 대체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줄을 탈지 뭘 할지 모르겠어요.
8: 줄을 탈지 대박이다.
11: 네, 너무 기대가 되고.
2: 그런가 하면 안혜은 씨.
11: 너무 잘하시는 참가자 중에 한 분이시다 보니 기대치가 제가 많이 높은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런 약간 뒤에 뭐가 더 나올라나 하다가 끝난 느낌이어서 버튼에 손까지 올렸는데

0: 이게 눈치를 보고 또 누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1: 그 뒷부분에 보면 백백홍홍 남만중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춘향가에 나오는 소리예요. 하얗고 빨간 꽃 가운데 어여쁜 미인이 나타났다라는
2: 춘향이가.
1: 뜻인데
2: 춘향이가.

0: 그래서 빨간 띠를 찾고 흰 꽃으로
1: 그래서 두 노래가 네.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뒤에 부분에는 결국엔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는 이 무대에서 여자친구인지 모르는 그 설레는 마음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2: 아, 다 네. 열린 결말.
0: 네, 열린 결말로 다음에 이게 누가 만나는지 다음에 그걸 모르고.
1: 아, 그럼 이게 시리즈예요? 다음 무대 또 이어지나요? 네,
0: 다음 무대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을지.
3: 드라마 드라마.
4: 밀당의 달인이야, 밀당.
5: 그러니까. 신영희 선생님.
1: 선생님.
6: 아니, 무대에는 끼가 있어야 돼.
2: 맞아요.
6: 끼가 아주 넘쳐 흘러.
2: 맞아요.
6: 술술술 넘쳐 흘러.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 좋은 걸로 좀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손.
5: 선생님 너무 좋아하신
0: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6: 아 좋지 그럼.
5: 부주한 씨는 왕의 남자가 아니라 희의 남자입니다. 네 희의 남자세요. 부주한 씨 그 이상형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궁금해 하셔가지고.
0: 저 연상 좋아합니다. 예. 아. 연상 좋아합니다. 예.
7: 무대를 굉장히 화려하게 잘 끝내주셔가지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8: 뭐 아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퍼포먼스가 참 보기 좋았고 네, 스타도 그렇게 나와서 아 우리 참 경연할 때마다 치열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조금 마음에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5: 조주환 씨는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9: 쉽지 않을 텐데.
10: 그러니까 14개가 쉽진 않아.
5: 다음은 도체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조선 판정단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럼 조주환 씨의 무대를 보고 별을 눌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눌렀을 것 같아요?
7: 저는 눌렀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무대였고요. 네 이렇게 퍼포먼스가 화려한 무대를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열망하는 무대여서 굉장히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셨군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보채 소리는 14개 별을 넘어설 수 있을지.
10: 이거 지금 어려운 건데 14표 나오기 어려울 텐데.
8: 보컬이신? 김조한 씨 곡 중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아주 진한 발라드 곡을 준비했습니다.
11: 이번에는 진짜 목소리만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억들과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노래에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아 잘해라 잘해라.
5: 보채 소리 무대 판 스타트.
11: 초심을 잃지 않으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 무대에 대한 후회 없을 자신은 있습니다.

0: 와, 아우, 이 뻔했어.
1: 보채 소리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조선 판정단의 선택은 과연 어떨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보채 소리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자, 잘 들어본 게요. 새로운 노래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편곡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게 봤던 게요. 창법이 3개 정도 나왔었죠. 아무래도 그 창법들이 바,

0: 바뀌다 보니까 음정들이 왔다 갔다 조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2: 근데 아까 그 궁금한 건 무대에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 사진들이에요? 어릴 때?
3: 네. 네.
2: 아 그래서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4: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곡에 넣은 이유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랑 8살 때부터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2: 혼자서 외로운 경우도 많지만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운 게 더 사실 외로운 거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그럴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마 그래서 그거를 자장가와 있지 않았나.
1: 메시업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은데 그 소리 중에 북천이 말딱 걷는 이라고 하는 그 시조가 있는데 그 목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북천이 말 이런 식으로 가는 소리인데 이 소리 자체가 맛이 나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그 고가신조 북천이 막다커늘이 실은 사랑 시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좀 차가운 현실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5: 점점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다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채 소리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더 신나게 봐주시니까 저는 아주 신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신나하셔서 그리고 노래도 천생연분 땅땅땅 끝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기분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7: 아쉽죠?
8: 많이 아쉽죠. 그런데 시원섭섭해요. 더 잘하고 싶었어요.
5: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은 누굴지 지금 공개합니다. 장범준 자타공인 음원 최강자 장범준 씨입니다. 대중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청춘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과연 장범준 씨를 선택한 도전자는 어떤 분일지
9: 누구야?
5: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 누구야?
5: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9: 경로 이탈.
5: 경로 이탈.
9: 택시기사.
5: 경로 이탈에 맞설 상대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야~
10: 또 붙었어.
9: 또 붙었어.

0: 속삭인네.
1: 아, 왜 이래?
2: 이번에도 또 만났네요. 다시 만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유태평양님께서 저희를 또 약간 저격 아닌 저격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가 봐요.
3: 야. 네, 다음 번.
4: 나야. 구. 구.
5: 저희는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 9번.
6: 저는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적발 넘치면. 네.
3: 장범준 마감.
8: 어제 3과 오늘의 수업이다.
9: 뽑기 번호부터 6과 6을 뒤집으면 나오는
10: 9가 나왔어요.
9: 이건 데스티니지.
11: 왜 몰랐어요?
12: 왜? 그래야 또 방송이 재밌잖아요.
13: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경로 이탈이 골랐기 때문에 장범준 씨를 고른 게 조금 없지 않아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밴드 한번 마주쳐보자. 네, 왜냐면 제 스스로에게 계속 두려움

0: 이참에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봐야 돼. 두려움도 없어지고 좀 자신감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유태평양 씨?
2: 아는 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속에 들어가서 깊숙하게 제가 한번 쫙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도 대충 알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하지? 이렇게 제가 도발을 좀 했었습니다.
3: 네, 그렇지만 근데... 저는 거짓 정보를 줬습니다.
2: 네, 그렇더라고요.
4: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저희가 지난번에도 1대1 데스매치긴 했지만 한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동지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야 이제 결판을 꼭 내는데 유태평양 씨 오늘은 경로인태!
4: 유태평양
2: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죠. 네. 저번 라운드 때 경로 이탈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네, 이번 라운드 때 이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평양 화이팅!
6: 저희가 오늘 부를 노래는요 장범준님의 서울 사람들이라는 곡입니다. 전주 인트로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를 느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울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4: 이 대결의 끝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7: 간다. 택시 타고 간다.

0: 맞출 수가 없네, 박수.
1: 틀렸다.
2: 아, 두 개 쌍으로 부른 거 진짜.
3: 아, 쌍태 평소. 아,
4: 네. 쌍으로 본 사람 없어요. 쌍으로 본 사람 없어, 저렇게.
1: 아, 사랑해요.
5: 연습하고 있어요. 나 이제 연습해야 돼요. 모르겠고. 계속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6: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올스타 가자.
7: 붐 붐 붐.

0: 경로의 탈은 총 15개 결과가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나팔을 그렇게 한 번에 쌍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3: 아니 그게 뭐 쌍평소예요? 뭐라 그래요? 뭐 쌍평소라고 그래요? 쌍나팔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4: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사실 장난으로 그냥 두 개를 풀어봤어요.
5: 그게 불리던가요?
4: 네 되더라고요.

0: 좋아서.
1: 힘이 필요한 네. 거 아닌가요?
2: 국내 최초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쌍태평소로.
1: 쌍나발은 네. 어떻습니까?
3: 쌍, 아, 욕 같아서 싫습니다.
2: 쌍평소도 별로인가요? 쌍평소?
3: 네, 쌍태평소 하겠습니다.
2: 아, 미안합니다. 네. 고집 있으시네요. 예, 예.
4: 야, 그 팀에 임종훈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5: 그렇죠. 아주
3: 감사합니다.
5: 필요한 보석 같은 존재.
6: 오늘

0: 본인이 원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팀원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1: 아, 네. 아, 네. 네, 제가 원해서
0: 아, 본인이
1: 하겠습니다.
2: 원해서. 본인이 좋아하죠. 본인이 약간 관종이죠.
1: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
2: 아, 그죠? 네. 네. 관심 받는 게 체질이에요.
3: 그냥 막 이 노래 요번에 편곡하신 거 아니면 오, 좀 있었어 이 노래? 너무 완성도가 높아요.
4: 편곡은 이번에 편곡을
3: 아 정말 알맞게 있는 그 양념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고요. 오늘 노래들 중에 편곡이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5: 맞아.
0: 어, 맞아, 맞아.
3: 갑자기 그 되게 느낌 있는 그 808 나왔잖아요. 오, 사운드적인 면에서 정말 올스타 받을 만한 무대였습니다.
4: 사실 돈을 감사합니다. 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공연인 것 같은데 제가 출연료를 받기가 참 미안한
0: 아 좀... 오늘 그래서 출연료 안 나가
4: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 그럼 저희한테
4: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6: 예예 예. 그런 걱정할 때마다 제작진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예 한번 조치를 취합니다
7: 아 참 잘한다 그렇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6: 예
7: 어, 잘 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6: 지금까지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잘한다.
4: 인간인가 뭔가 이렇게
0: 보고 응원할 거야.
3: 오늘 제일 잘했는데 얘네들?
4: 지금까지 중에 최고인 것 같아.
8: 선곡 같은 경우도 사실 제작진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말렸어요. 이 선곡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니...

0: 이게 워낙 빠른 노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어긋나면 이게 맞아요. 다시 쫓아갈 수가 없는 거가 돼서
1: 맞아요. 저도 네. 제일 걱정하는 바입니다. 판소리 랩으로 제가 바꾼 게 네네네. 조금 아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명이랑 이런 것만 좀
0: 이 판소리 휘몰이 하듯이는 좀 더 연습을 네.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그거를 또 이겨냈고 저는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3: 유태평양 씨. 네, 아까 경로 이탈을 이번에 제대로 이탈시키겠다고 했는데 아, 못 시켰네요.
2: 그래서 취소 한번 하고 편집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3: 예, 이 얘기까지 다 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직진 똑바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4: 파이팅!
5: 파이팅!
3: 유태평양 씨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6: 부담 가겠는데 부담 가겠어.

0: 고맙습니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달을 달을 눌러주세요.
2: 가사 외우는데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아, 어저께도 막 밤까지 가사만 외우고 오늘도 와가지고 계속 중간에 계속 죽어 계속.
1: 유태평양 씨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근데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1: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여기 농부가 되기 위해 의기투합한 이들이 있습니다.
1: 저 하나 더 줘. 하나 더 드릴까요? 알겠어요.
2: 우이 한 바구니 3,000원씩입니다.
1: 저희가 진짜 아, 이거 하나 드릴까요? 아, 역시. 아버님 우이 다섯 개 3,000원.
3: 맛있네.
1: 그러니까 싱싱해요. 몸 마려.
4: 여보세요.
1: 감사합니다.
4: 맛있는 우이예요.
0: 아직은 새싹 농부.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성장 중인데요.
1: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5: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0: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
1: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4: 저희 애기는.
1: 승부를 시작해볼까?
2: 아. 오케이, 가시죠.
6: 가시죠.
1: 준비, 시다.
7: 본 실력이 안 나오는데?
2: 실력이 안 돼. 너 찍지 안 된 거 걸렸어, 지금.
1: 김난이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여불고 한다, 지금. 근데 청년 농부야, 아직.
7: 농촌에 고령화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아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7: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2: 해보자!
1: 하나, 둘, 셋!
0: 비농 새내기 사총사들의 좌충우돌 농사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곡창지대로 한민족의 곡간이라 불리는 김제.
1: 오, 한다. 노래 잘해.
0: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멜로디. 김제 씨의 전국 노래 자랑 무대가 섰습니다.
1: 예, 예, 예. 어머니, 오이 3,000원! 다섯 개!
0: 무대 한쪽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마련됐는데요.
8: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7: 가자기 언니!
1: 갔다 와볼래?
8: 갔다 와, 갔다 와. 아, 네.
9: 다시 먹어.
1: 같이 가자.
8: 갔다 와, 내가 한 번.
0: 농산물 판매는 잠시 접어두고 즐기겠다고 신이 난 이분. 김제로 귀농을 한 농부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자, 저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제가 난 스타 현숙 씨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는 이는 귀농 3년 차인 달 씨. 한 손에 꼭 쥔 이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 선수 나이를 안 먹어요 왜?
2: 김치 쌀을 먹었어.
3: 미니오이 먹는 방법을 손으로 빡! 문질한 다음에 피부를 위해 이렇게. 그 다음 피부 미오이 끝났다? 이렇게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고추장이 필요 없어.
4: 완전 일석이조.
3: 미니오이를
5: 한블로그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 미는 무릎 쓰고.
5: 그렇지, 부끄러운 무릎 쓰고.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지.
1: 잘하.

0: 마법으로.
1: 아우, 우리 잘 길렀네. 기름 발라 갖고 왔는가? 사기름 발랐나? 어우, 진짜 잘 길러네.
2: 아, 감사합니다.
1: 잘했어. 대박 나.
0: 오이, 밥게 삼촌아.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강아지도 좋아하는 오이. 맛보고 가세요, 어머니.
2: 네.
0: 저희가 키운 거예요. 청년농부의 핏땀물이에요.
3: 오이가 달다.
0: 하나 사주세요.
4: 다희 씨의 적극적인 홍보에 결국 손님의 지갑이 열리네요.
0: 감사합니다.
2: 네.
3: 많이 팔아요.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보에서. 네, 백보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5: 우리네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0: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네, 근데 우리가 맛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전에 축제 나가서도 맛있어서 그 다음 축제 때 또 찾아오신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 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6: 오늘 또 그때 오늘 새벽부터.
3: 아, 그러니까 싱싱해요. 몸 알아.
7: 전국 노래를 따라
3: 발라먹으려고
7: 출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서 구입하려고 옷부터 신경 써가지고.
0: 멋있어요. 아버님도 초록색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거 드릴까요? 전부 다요? 전시원이 어머니?
2: 다 담아?
0: 여기 두 개 담아서 여기 어머니 다 드립니다.
3: 내 거예요, 아줌마.
4: 동료들과 함께 농사 지은 오이를 알리고 싶어 전국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넉살 좋은 다희 씨 덕분에 홍보뿐 아니라 판매도 꽤 된다네요. 장사가 끝날 쯤 판매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이 농사를 짓는 동료들인데요.
8: 아, 우리 저 위에 올라가서 갔다 와가지고.
0: 우리 이거 담았어.
8: 아, 진짜?
0: 다 팔았어. 아니, 이거 다 팔았어.
8: 아, 진짜?
0: 다 팔았어.
8: 오.
0: 진짜 많이 팔았어.
8: 손님 중에서 지금 두 개 빼고 거의 다 나갔는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짝짝짝.
0: 아,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자. 하나, 둘, 셋.
8: 파이팅!
0: 오케이.
6: 고맙습니다.
4: 수확 때문에 바빠서 판매는 도리했지만 마무리만큼은 사총사가 함께입니다. 다희 씨를 포함 오이를 키우는 사총사는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1: 더워 보인다. 기모를 입고 왔어요.
2: 아, 보세요. 요새 아침에 춥더라고. 더운가 봐.
0: 한참 먹어.
6: 여기 양배추즙도 먹어야 돼, 오빠.
2: 아, 양배추즙도 먹어야지.
6: 먹을 사람.
2: 저요.
6: 말 안 해도 두 명 더 가져.
0: 먹을 사람.
6: 두 개를 동시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응, 되지.
0: 양배추 먹었어. 진짜 쓰긴 쓰다.
6: 인생보다는 달겠죠?
2: 뭐라고?
0: 내 인생 같네.
6: 인생보다는 안 쓰겠죠.
0: 일하러 갈까?
4: 오이 농장은 약 1,652제곱미터, 그러니까 500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최첨단의 스마트팜으로 농부 양성 교육과 실습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총사도 이곳에서 농사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 그래프 보면 27일날에는 광 그래프 되게 두껍잖아.
0: 맞아.
2: 이날에는 구름 하나 없이 되게 좋았었어. 근데 이때에 날이 계속 흐려가지고 아마 계백도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용이가 한번 생장점을 확인을 해줄래?
6: 오빠, 그럼 제가 경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4: 사총사가 함께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각자 주력하는 업무는 다르다는데요.
9: 해가 좋은 만큼 확실히 요새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생장점 볼륨이 많이 작아졌다.
6: 경경 한번 재볼게요. 4.9.
9: 4.9?
6: 5.1.
9: 아니야, 밑에 그 개화된 거 밑부분도 한 번만 재줘.
6: 9.6. 경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혜 언니 뿌리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0: 알겠어, 내려와. 랜덤으로 한번 뿌리를 까볼까?

0: 잘 뻗어놨고 뿌리 색깔도 하얀색인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새로 나온 잔뿌리들이 많아서
1: 다행히 아직 뿌리에 대해서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0: 뿌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역시 우리 괜찮네. 오이는

0: 많고 유쾌한 성격의 맏언니입니다.
1: 우리 부자 되자.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어.
0: 대기업에 다녔던 학내 씨는 꼼꼼한 성격과 추진력으로 스마트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2: 다 해낼 수 있다. 잘 살아보자.
0: 진중한 청년인 우용 씨는 농업의 매력에 빠져 농업대학교를 재입학. 지금의 팀원들을 만난 겁니다.
3: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0: 막둥이인 나니 씨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팀원들을 만나 농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덕분에 인연을 맺은 4명의 청년 농부.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이자 친구로 함께 성장 중입니다.
4: 우리 청춘
5: 화이팅!
0: 오이는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총사가 작물을 오이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재배 기간이 짧고 작기도 1년에 3번이나 돼서 수익을 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1: 어제 안 땄노, 김난이?
6: 어제 놓쳤네, 이거.
3: 대박.
1: 김난이 어제 안 땄어?
3: 저 아니에요.
6: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1: 김난이 맞는 것 같은데.
4: 안 땄네. 깜빡했네.
3: 저희 애기입니다. 놓치면 이렇게까지 진짜 깔끔하게 자라는 게 오이예요. 팔이 두꺼워서 비교가 될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이가 끝없이 자라는 채소예요.
4: 활기가
0: 한창 수확철인 요즘 매일 아침과 오후 두 번씩 수확을 하는데요. 시기를 놓쳤다가는 오이 크기가 너무 커져 판매 불가.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며 작업을 합니다.
7: 짜잔. 짜잔. 너가 생각하는 오이 기준이 뭐야? 좋은 오이의 기준?
2: 과장이 좀 길고 그 반듯하고 길쭉길쭉해야 좋은 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 단단, 어느 정도는 단단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7: 네. 이거 약간 희었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좀 펴져. 저의 팁입니다.
0: 농사를 짓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는데요.
7: 보통 이런 가시를 크게 만드는 게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얘네들이 엄청 커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4일 뒤에 따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7, 8일 뒤에 따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확량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내 자식도 이렇게 크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언니 이거 봐요.
7: 우리 나니가 이렇게 많이 땄어.
3: 제가 언니 부자 만들어준다 했죠?
7: 야, 언니 진짜 부자게 됐다.
3: 아, 우리 부자 될 수 있겠다.
7: 언니 땅도 사야 되고 하우스도 올려야 되는데 고맙다, 야.
3: 여름 잡기엔 이렇게 못했죠?
7: 그죠? 여름 잡기에는 힘들었습니다.
3: 저희 진짜 많이 성장했네. 하이파이브.
7: 예. 뭐 혼자 드실 수 있겠어?
3: 아, 그럼요, 언니.
7: 역시 우리 막둥이.
0: 수확한 오이는 바로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굵기와 길이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예상.
7: 맞춰봐.
1: 내가 볼 때는 25.
7: 그럼 난 26.
1: 26?
6: 난 27개?
3: 28박스.
7: 오!
1: 28, 7, 6, 5야.
7: 오케이.
3: 제가 제일 많네요.
7: 뭐 얘기할래?
1: 어?
7: 뭐 내게 할까?
1: 뭐 내게 하냐고?
7: 어.
1: 뭐 내기나 해?
7: 너 너무 아저씨 같았어, 지금. 아저씨 같았어. 뭐 아저씨지 뭐.
1: 이것도 누가 묻혔어?
7: 나는 아니야.
1: 이거 누가 이런 몸뚱이 만들었어, 이거.
7: 김난.
6: 내가 봤을 때 김난이.
3: 뭐만 하면 다 나르네. 이거 색대로 뺄게요. 색대 근데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1: 그니까.
7: 또 나왔다. 야, 이거는.
3: 한번 먹어볼까?
7: 응.

0: 먹어봐봐.
1: 맛은 비슷할걸?
0: 맛있을 것 같아. 어때? 괜찮아?
2: 응. 똑같아요.
0: 나 저런 걸 좀 못 내는 게 너무 아깝다.
2: 응.
0: 맛은 좋은데 사실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곰판장 못 내는 거니까 저런 걸 좀 잘 팔 수 있으면 좋은데.
3: 아침 일찍부터 스마트팜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0: 세개 3,000원 드립니다.
4: 싸다.
0: 세개 3,000원.
4: 진짜 싸다.
0: 감사합니다. 큰 거 먹어도
4: 아침으로 먹어도 수 있는 거예요?
0: 아, 네, 그냥 가시나. 없는데 곳으로 또
5: 열
0: 개요. 와, 드릴게요.
6: 저기요. 저기 네. 여기 잠깐 와보시오.
0: 네.
6: 알제리에서 오신 그게 계시거든. 아. 같이 사진 좀 한 번 찍어주세요.
0: 아, 저희 친구들 다 같이 찍어도 돼요? 네.
5: 찍어줘. 찍어줘.
0: 그러면 오이를 하나씩 들고 찍을까?
6: 그럼 뭐 그럼.
7: 잘 나옵니까?
8: 네.
7: 네. 점수 알제리 가예요.
9: 이야. 알제리에 600만 평에서 하려고 하거든.
0: 아, 딜리셔스?
5: 뭐? 딜리셔스?
0: 아,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알제리 오이랑 달라요?
5: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lgerian cucumber and his cucumber?
7: Small.
0: 잘 키운 거 같냐고 물어봐 주시.
5: They a good job growing. 그리고 how to successful it is?
7: Yes.
5: 감사합니다.
0: Thank you.
7: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와중에 또 만 원어치 팔았네. 아주 그냥 장사를 잘해.
0: 아줌마의 힘이지. 이렇게 팔아야 돼. 알제리 돈으로 팔았어야 돼.
3: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이다 보니 시설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조금 늦어진 포장 시간 서둘러 봅니다.
0: 몇 박스? 셀러볼까?
1: 내가 25, 6, 7, 8.
0: 세보자.
3: 과연 몇 박스나 나왔을까요?
2: 11, 12, 13, 14, 25, 26, 27, 28!
0: 너야?
1: 그냥
0: 빨리. 아, 너 맞춘 거야? 아, 내가 맞춘 거야?
2: 이거 맞았죠? 꼴등이 이거 빨리 쌓아요.
1: 예.
0: 어떻게?
1: 쌓아줘.
2: 쌓아줘.
1: 이거 개수 파면 다 된 거야?
0: 특대하고 나눠야 돼.
8: 특대 4개?
2: 특대 4개.
1: 오케이.
0: 오케이.
2: 자, 그럼 봐.
1: 짠.
0: 오늘도 좋은 값 받아오기를 바라며. 가자!
1: 쏘리, 렛츠고!
0: 쏘리, 렛츠고! 예! 이야, 뭘까 천지네.
1: 출근했나?
0: 안 했을걸?
2: 아까 보이던데?
0: 그러면 몰래 따가자, 빨리. 아.
3: 사총사 출동! 혁신밸리 내에는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종류도 많고 신선하기까지 하니 식재료 구하기에 딱이라네요.
0: 어떤 거 선택하지?
1: 이렇게 하나씩만 할까? 버터헤드가 부드럽고 맛있잖아.
0: 맞아.
1: 근데 얘도 진짜 맛있더라고.
2: 사이피라 맛있죠?
0: 아, 근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두 개 들고 가면? 아,
2: 괜찮아요. 만원 몰라 몰라.
0: 아, 알겠어. 그럼 이거 두 개 따가자.
2: 좋아요,
0: 오케이.
2: 좋아요.
3: 서리하는 데 필수인 망보는 건 차분한 우용 씨가 맡았습니다.
0: 우와, 뿌리 싱싱한 거 봐.
2: 와, 뿌리 진짜 좋다.
1: 진짜 잘 키운 걸.
2: 오, 실하네.
0: 야, 너 얼굴만 해.
2: 왜요? 제 얼굴만 하네요. 빨리 가자.
1: 가자. 밥 먹자.
2: 밥 먹자.
0: 배고파.
3: 다행히 들키지 않고 무사히 서리 성공입니다.
0: 우리 맨날 너무 자주 서리해서 오빠한테 좀 미안하다.
2: 이번이 여섯 번째인가요?
1: 많이 해도 잘 모르겠다. 희준이 형 불러볼까? 미안한데.
0: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은 해야지.
2: 제가 오늘 계란 후라이 많이 붙여왔습니다.
0: 진짜? 한 사람당 세 장 돼?
2: 한 장은 안 되고.
0: 오빠! 상추 좀 서리했어요. 아, 나냐. 이실 짓고 했어.
2: 걸렸다. 짠!
1: 맛있겠다.
0: 오빠, 밥 먹어요. 상추랑 같이 밥 먹어요.
2: 다시 한 번.
3: 서리안 농장의 농부와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데요. 서리했다는 핑계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겁니다.
2: 막 팍팍 뜯을게요.
0: 네.
1: 역시 요리사다니.
0: 김단이 손맛.
8: 야, 왜 저건 안 뜯었대? 와사비.
1: 전혀?
0: 어떻게 생긴 줄을 몰라.
1: 맵더라. 맵더라. 너무 매워.
0: 아니, 맵찔이라서 못 먹어.
1: 깜짝 놀랐어.
3: 오늘 점심은 버터헤드와 카이피라라고 불리는 유럽 상추가 들어간 비빔밥.
0: 빨리 계란 넣어줘.
1: 빨리 넣어줘.
2: 계란 좀 넣을게요.
0: 아침에 밥 먹겠다.
2: 네, 5분이면 부칩니다.
1: 역시 감대로.
2: 계량하고 이러는 건 다 수술이 하는 거.
0: 이것도 우영이 어머님이 해주신 거잖아.
2: 아, 할머니가 짜주신 참기름.
3: 이제 잘 비비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빔밥 완성입니다.
2: 오빠 그릇이 작아서 먹고 더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맛있어.
1: 맛있네.
2: 많이 드세요.
10: 달고 짜고 매운 거 또 고소하고 상큼한.
11: 아침에 이용범 과장이랑 통화했거든요.
0: 어.
11: 중도메인한테 한동안 여기서 뭐 행사하느라 애들이 뭐 이제 물건을 못 냈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물량 이제 들어올 건데 좀 잘 팔아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물건만 찾는 또 중도메인이 있대요.
0: 그러니까 용범 과장님은 계속 자기네들한테 내일 줄 건지 강주로 낼 건지 정해달라는 거지.
11: 그러죠. 어제 그리고 지난게 한 2만 1천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1: 네, 그래서 거기가 2만 1천원 나왔는데 우리가 2만 6천원이면 머리가니까 뭐 앞으로 한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3: 사총사의 요즘 고민은 경매 지역을 선택하는 일. 지금까지는 광주와 대전으로 번갈아 보냈는데 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1: 이렇게 하고 왔었잖아. 근데 대전에서는 우리가 특대를 냈더니 그게 오히려 가격이 되게 낮았단 말이야. 절반도 안 됐잖아.
11: 맞아요.
1: 그러면 대전에 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 크기가.
11: 요구하는 게 안 맞는 거지.
2: 위에 쌓는 그 사이즈들이 너무 크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특대로 빼는 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맨 위에 한 단을 그걸 꾸역꾸역 넣는데 그게 좀.
1: 난 그 넣은 게 신기해.
0: 어떻게 박스 안 찢었어?
1: 박스 찢었어 어제. 어떻게 넣었어 그렇게?
2: 그러니까 아, 들어가긴 들어가야 어떻게 이렇게 잘 하면 괜히 그렇게 넣을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등급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막.
1: 나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11: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어디로 내일 거죠?
1: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대전이 낫다 생각해요.
2: 저도 대전. 광주에 비해 머리는 아니더라도 광주에 비해서 높게가 나오고 있잖아요.
0: 대전이 됐으면 좋겠어. 우영이도 괜찮아?
11: 네,
0: 괜찮아요.
11: 오케이. 대전에 내는 걸로 전화할게요.
0: 네. 용범 씨가 잘 팔아주겠지.
2: 용범 과장님, 용범 오빠.
0: 시계차.
3: 비싼 값을 받기를 바라며 서둘러 출하 준비를 합니다. 하나에 10kg이나 되는 오이 박스를 옮기려면 지게차는 필수. 지게차 운전은 농사짓는 부모님의 조기 교육을 받은 막내 나니 씨가 맡아 하는데요.
0: 뒤에 봐줄게. 괜찮.
2: 아, 여기서 뭐 줄까요? 내릴까요?
3: 아직은 지게차 초보인 나니 씨. 마무리는 전문가분이 맡아주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출하까지 내보내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 힘은 들었지만 네 명이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한창 수확철인 요즘은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0: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네. 저희

0: 제가 답변을 최대한 아는 것까지 많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과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과수랑 학부.
0: 아, 여기도 가수인데.
2: 과수요?
1: 네, 그 4학년에 과수로 그 학사를 졸업했고 3년째는 전문 그 화훼학과로 나왔어요.
0: 아, 일단 가볼까요? 저희 온실 가보실까요?
1: 좋잖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3: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견학 온 건데요. 스마트팜 농법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1: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실까요?
4: 아, 머리다!
0: 잡아라.
4: 말바라 씨.
0: 말바라 씨, 출동.
4: 안 돼! 안 돼!
3: 농부들에게 벌은 반가운 존재지만 오이 농사에서만큼은 예외라는데요.
5: 저희가 이제 벌이 수정하면 기형과가 생겨가지고 몸에 무조건 잡아줘요.
0: 오이는 수정이 필요 없어요. 딸기랑 토마토는 수정벌이 필요한데 수정이 되면 곰봉 돌리는 거 아시죠? 그 서커스 단에서 그렇게 동그랗게 곰봉가라고 해서 그렇게 생겨서 저희가 상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벌을 잡아줘야 돼.
6: 벌이 없을 때 이렇게.
0: 네.
1: 지금 여기 보시면 꽤 자라는 게 상품이 있는 건데 홀로캐즘을 버리는 상품.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여기에 발이 끼일 수가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안전화를 신고 하는 게.
0: 네.
3: 작물에 대한 정보는 기본. 스마트팜 농법과 농기계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다혜 씨. 미래의 후배가 될 학생들에게 농사의 즐거움과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 열정을 다합니다.
0: 친구들 졸업하고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요?
1: 관련 계열로 취업.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취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0: 농사도 추천을 한 만큼 나와요. 한 만큼.
1: 인당 500만 원씩 가져갔죠, 저번 달에?
0: 네 명이서 500만 원씩.
7: 아, 힘든 거 없으세요?
1: 아, 힘들어요. 다 아무리 스마트팜이고 어쩌고 해도 1차 산업이에요.
8: 그래서 정말 이게 노동을 써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기계화, 자동화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해서
1: 그래도 이제 근데 벌을 조선으로 벌을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재밌고 할 만한 것 같아요.
0: 고생하셨습니다.

0: 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십시오.
1: 독보적인 난이가 승리하겠지만
2: 내가 독보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3: 비장한 표정으로 리프트에 올라서는 사총사.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1: 승부를 시작해볼까?
4: 아, 전 쉬엄쉬엄 할게요.
2: 최선을 다해라, 김나니. 오케이, 가시죠.
5: 가시죠.
1: 준비. 시작.
3: 대결은 고된 농사일을 즐겁게 하는 사총사만의 방법입니다.
4: 떨린다. 아, 전 실력이 안 나오는데?
2: 실력이 안 돼. 접근 안 하고 이런 걸 쓰면 안 돼. 최우용 지금 어 침지 안 된 거 걸렸어 지금.
1: 아 진짜 김나리 빠르다.
2: 야 나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4: 성능표 어디 있어요? 잘 안 들려요.
2: 얘들 열심히 하고 있다.
1: 나 최우용 따라잡았음.
2: 어 말도 안 돼.
1: 김나니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여불고 한다 지금. 언니 나이 많다고? 노인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아직 언니 청년 농부야 아직.
6: 농촌에 고령화가 진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야 그래도 언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6: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2: 누나는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 어? 아니 난이랑 사이하네.
3: 오이줄기 유인 작업을 두고 벌이는 농부들의 대결. 조용한 강자 우용, 절대 강자 난이, 그 뒤를 쫓는 타해, 우승을 노리는 항래. 가장 손이 빠른 농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 다 왔어? 아, 그래도 나 꼴찌는 아니니까 성공했다.
4: 아, 아직 끝날 때까지.

0: 원래 예상된 승리였었어.
1: 감들 박수.
0: 와, 꼴찌다. 고생했어. 가자.
2: 결과가 뭐 중요한가요? 덕분에 즐겁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를 찾았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이 있어 오이 홍보차 나섰습니다.
0: 하나 드릴까요?
3: 네, 주세요.
0: 알겠습니다. 맞아요.
4: 이름이 어떻게
2: 다이씨와 나니씨를 놀라게 한 훈훈한 외모의 남자. 대체 누굴까요?
5: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5: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6: 고생하고 있군.
2: 씩씩한 다혜 씨를 한순간에 애교 넘치게 만드는 이는 바로 남편인데요. 귀농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0: 전우애다.
5: 제가 좀 못 볼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0: 오, 이 다섯 개 3천 원이야.
5: 마음이 아프네요.
6: 밥은 드셨어요, 다들?
0: 오빠가 직접 싼 거야?
5: 오. 칼질이 너무 괜히란데?
0: 오빠 고마워. 하나씩 먹으면서 할까?
6: 네, 먹으세요.
5: 진짜 예쁘다.
6: 진짜 샀다니까요.
5: 진짜요?
0: 진짜 진짜 배고파.
5: 와, 잘 먹겠습니다.
6: 맛있으세요. 빨리 먹으면서 하세요.
0: 오빠.
5: 오이 사세요. 다섯 개 3천 원입니다.
6: 감사합니다.
0: 뭐 맛있다. 오빠 잘하네. 나 시집 잘 갔네.
2: 귀농 전 일을 하다가 만난 두 사람. 일본으로 출장을 함께 간 것이 계기가 돼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대전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가 김제로 귀농을 하면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의 꿈을 믿고 응원하는 남편을 위해 다혜 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어머니, 저희 오이 다섯 개 3천 원이요. 보고 가세요.
6: 오이 보고 가세요.
0: 오이 다섯 개 3천
6: 원.
0: 오이 한번 보고 가세요. 오이 다섯 개 3천 원.
6: 하나 주셔보세요.
5: 오이 좀 드릴게요.
2: 아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남편. 필요한 일부터 하나씩 돕는데요. 능숙한 폼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네요.
5: 오이 다섯 개
0: 2천 원이요. 감사합니다.
6: 오이 한 번 3천 원.
0: 시장님! 시장님 하나 사주세요. 가세요, 시장님. 네.
5: 이
0: 보이
5: 하나.
0: 아, 네, 김제 시장님.
5: 잠시만요. 언니 이거 3천 원.
0: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카드 들고 가셨죠?
2: 판매 부스에 남편이 나타난 순간부터 몰려드는 손님. 잠시 쉴 틈도 없이 오이가 팔려 나갑니다.
0: 3천 원 걸러드릴게요.
5: 이거 어디가
0: 무슨 일? 아, 이 이걸로
5: 했는데.
0: 잠시만요, 어머니. 그건 쌓아놓은 거라가지고 옆에 사장님 거라서. 우리 요정이에요. 우리 요정이 사람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6: 나 아까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부른다고.
2: 여세를 몰아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남편. 와, 그래서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5: 3천 원치 하나 드릴까요? 아, 이분 먼저.
0: 이거 카드 한번 결제해.
5: 아, 제가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5: 아, 진짜 없어요. 끝났어요.
0: 아, 아까도 어머니 오신다 했는데.
5: 네, 진짜 맞아.
0: 감사합니다.
7: 맛있더라고.
0: 아, 맛있대.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진짜 끝났어.
0: 고생했어. 하나, 둘, 셋. 와. 끝. 예.
8: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6: 제일 길 것 같아요.
8: 예, 제일 길어요, 여기가.
0: 와, 미쳤다.
8: 와, 와, 어디까지 나오냐?
6: 2m 될 것 같아. 2m, 2m.
8: 나왔어, 나왔어.
0: 와.
2: 오이 38박스 완판! 와, 정말 대단하네요.
5: 아, 좋다. 좋네요.
6: 어? 저는 일단 얼마인가요? 주시면 될 것 같아.
0: 나의 사랑.
6: 그거면 됐지.

0: 나하고 얘기한 거.
1: 말 잘하노? 고생했어요 오늘 다들.
2: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기경님 그리고 언니도 진짜.
1: 아니야 아니야.
2: 토끼가 많이 묻히셨네요.
3: 힘은 들었지만 그야말로 신나는 날입니다. 농장에서 20분 거리인 이곳. 다혜 씨가 자취를 하는 곳인데요.
1: 오빠, 어떤 게 더 예뻐? 이거 택도 안 됐네, 이건.
0: 이건 좀 비치는 것 같아.
1: 섹시하지 않아?
0: 아니, 안 돼.
1: 안 돼? 시골에선 안 돼? 이건 어때?
0: 가운데 거 처음 입는 옷이잖아.
1: 오빠 양말도 귀엽지? 이번에 새로 샀어. 보라색으로. 좋아요. 이렇게 입고 갈게, 그러면?
0: 네, 가운데 걸로.
1: 알겠어. 네.
0: 오늘 좀 낯섭니다, 다혜 씨.
1: 진짜요? 네. 미안해요. 낯설게 해서 미안해요. 이상해?
0: 거울을 보고 하셔야지.
1: 우리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3: 남편이 오는 주말 중 하루는 휴가를 내는 다혜 씨. 이날만큼은 농부가 아닌 애교 많은 아내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의 데이트 장소는 희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변산 해수욕장.
1: 진짜 예쁘다.
4: 철썩철썩 걸리는 소리를 들으며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어.
1: 진짜? 좋다.
4: 이 냄새가 너무 좋아.
1: 바다 냄새? 나도 좋아. 나 빨리 바다 들어가고 싶어. 바다 수영하고 싶어.
4: 지금 해볼까?
1: 아니 지금 싫어. 안 돼! 안 돼. 오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좋지?
4: 자주 보면은 안 돼.
1: 아, 왜 자주 보면 싸워?
4: 아니, 그런 반가움의 느낌이 확실히.
1: 와, 아니야. 난 같이 있고 싶어.
4: 같이 있어봐서 알잖아.
1: 같이 있고 싶어.
4: 나도 같이 있고 싶은데. 둘만의 화목을 위해서는 약간의 텀을 줘도 이건 나쁘지 않다. 서로 관계 같이 살아야지.
1: 그래 같이 살아야 돼.
4: 같이 사는 게 좋아.
1: 좀만 기다려줘. 나 진짜 자리 잡아서 오빠 부를게.
4: 항상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1: 진짜?
4: 근데 그걸 언제 실행이 옮길까가 지금 항상.
1: 오이하자 오이.
4: 난 수박이 좋아.
1: 아예 오이하자. 수박은 내가 사줄게. 오이하자.
4: 괜찮아 막. 알겠어.
1: 하다 보면 재밌어.
4: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그냥. 하나 딸 때마다 1,000원, 두 개 2,000원.
4: 감성 파괴인데.
1: 아 그래도 현실은
4: 아무리 현실에 살지만 우리가.
1: 그치? 내가 너무.
4: 아니야, 나는 감성에 있을 테니까 이번에 이성적으로 있으면.
1: 아 우리 둘이 잘 섞으면 되겠다.
4: 섞으면 되지.
1: 예.
3: 어머나, 8년 차 부부인데도 여전히 신혼 같네요.
1: 진짜 고마워. 잘할게.
4: 받아 들어갈까?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두 사람. 언젠가는 함께할 그날을 기약해봅니다.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농장이 아닌 곳으로 나선 다혜 씨. 뭘 하려는 걸까요?
5: 가져오셨어요?
1: 네, 가져왔어요.
5: 비용은 전리적으로 말수하고 하는 것이 35만 원.
3: 농사를 짓고 있는 스마트팜은 교육기간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데요. 이후에 농사지을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6: 계약서 작성하셨으니까 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동지대장 발급 받으시고 품질관리원 가셔서 재등록하시면 돼요.
1: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작물이 없어도 농지대장 발급해도 상관없어요. 저 오이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작물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하시더라고요.
7: 원칙대로 하면 확인하고 할지 아니면 어차피 계약까지 했는데 네. 안심하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7: 임대료까지 내셨는데 네. 그 부분은 한번 상담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아무튼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꼭 성공하셔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농부로 독립하기 위한 첫발을 뗀 다혜 씨. 스마트팜이 아닌 노지에서의 농사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에 처음으로 농지가 생긴 날.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농지를 보러 왔습니다.
1: 와, 넓긴 넓다.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볼게요. 우와, 잘할 수 있겠지? 나에게 땅이 생기다니. 정말 기농 2년차 성공했다.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오이도 대박 나고 콩도 대박 나서 부자 돼서 꼭 하우스를 올릴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성달 화이팅!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3: 그럼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이씨 아자 아자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겠다. 일찌감치 일을 마무리한 사총사가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8: 근데 오늘 안 짖는다.
1: 몇 번 봐서 그런가?
8: 그런가? 철이 쪼쪼.
9: 진짜 예쁠 것 같아. 나는 너무 무섭거든.
8: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 있었어.
10: 이거 가지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봐봐. 다 자르고 있을게.
8: 예쁘네.
9: 우와.
1: 오, 이쪽은 진짜
9: 목소리 얘는 이겼네, 이겼네.
3: 오랜만에 막내 나니 씨 부모님의 복숭아 농장에 왔는데요.
10: 아, 이거 빨리 채워버리자면.
9: 아, 저기 가위 봐.
10: 가위.
9: 아, 신기하다. 가수는 아예 모르니까.
1: 그렇지, 나도 그래.
9: 수직작물만 해봐서.
3: 한동안 집에 들리지 못한 나니 씨를 따라 나선 사총사. 궁금했던 복숭아 농사법도 배우고 일도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10: 이거 막 세균처럼 보이는 네. 거 그냥 이렇게 막이 좀 두 가지 정도 남겨놓고 지금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엄마 바빠서 못 한다니까.
9: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되는 거야?
10: 얘는 열매 없으니까 그냥 두 개 남겨놓고 이렇게 가지 두 개.
9: 가지 두 개?
10: 나중에 얘네들이 열릴 거를 좀 생각해서 남겨놔야 되니까.
1: 어머니, 그럼 지금 이후에도 열린다는 얘기야?
10: 아니, 이거 세순, 내년 세순. 야, 명아, 푹푹 치면 안 돼, 이거.
9: 뭐야, 조심하라고?
10: 이게 얼마 되는지 알아?
1: 하나에 만 원?
9: 하나에 만 원?
1: 거의 그 수준일걸?
10: 8만 원대. 뭐지? 8만 원.
1: 한 박스에 바른 거지. 오이 10배다.
9: 10배. 오이는 지금 하나 600원 정도 해서요.
3: 그야말로 복숭아 몸값이 금값이네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도 한데다 가격 얘기까지 들으니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1: 지금 세순 엄청 얇은데? 남쪽 두꺼워진다고?
9: 그러니까 신기하다.
1: 어려운데?
10: 아니, 이렇게
9: 이렇게 잘라.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거지.
8: 잘하네. 오빠가 여기 와서 알바하면 되겠다.
9: 너 맞게 자르고 있는 거지?
7: 아, 진짜?
8: 너보단 잘할 거?
1: 저 이번에 땅 임대 받았어요. 콩 심으려고.
8: 몇 평?
1: 2,000평 될 것 같아.
10: 풀을 못 잡아주면 콩 진짜 안 되는데.
1: 풀이야? 벼 할 때도 보면 그 테두리는 풀약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10: 보라는 멜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 한번 해볼게요.
10: 아, 그러면 네. 콩을 심고 네. 나니한테 얘기를 해주면 네. 내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때 이제 제초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어느 때 뭘 줘야 되는지.
3: 모든 도와주시는 나니 씨네 부모님 덕분에 연고 하나 없는 김제에서의 귀농 생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1: 저희가 민망한
10: 자주 놀러와. 고기도 와서 구워 먹고. 네.
7: 들어가겠습니다.
3: 그날 저녁 나니 씨의 자취방에 사총사가 모였습니다.
11: 오늘의 우리 조수는 바로 당신.
9: 뭐 할까요?
11: 짠. 진짜 이거 재작년 이걸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기가 나요.
1: 진짜 맛있어, 나인의 김치.
11: 근데
9: 김치찌개 맛있는 거 같은데.
11: 오빠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잘.
1: 맞아, 맵찔이. 괜찮아?
11: 근데 저희 집 김치도 매운데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 때
8: 고춧가루를 꼭 넣는 편이에요.
12: 내가 못 먹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겠다. 상관없다.
8: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13: 쌀밥이랑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요.
8: 일단 김치를 조금 볶다가 우영 오빠가 썰은 양파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1: 가져오란 소리야.
13: 양 조절해서 넣으세요.
8: 나 양파 썰어주는 남자 처음 봐.
1: 남자를 안 만나본 게 아닐까?
3: 오늘 저녁 메뉴는 나니시표 꽁치 김치찌개와 짭조름한 명란이 올라간 오이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9: 맛있네. 배고파.
13: 밥 먹고 싶다.
3: 그리고 더울 때 딱인 오이 냉국도 준비 중입니다.
1: 아까 뭐랬지? 나니야?
13: 감으로?
1: 감으로 하는 거라 했나? 으아.
8: 이게 근데 제가 봐서 이거 밍밍해요.
9: 밍밍해?
1: 응. 너가 봐봐.
8: 빨리 다들 먹어봐요. 밍밍하다 그랬죠?
9: 밍밍해?
1: 그래 먹어봐.
9: 이게
1: 하체 물었어?
8: 언니 설탕 진짜 많이.
3: 아이고 그런데 설탕을 너무 넣는 거 아닌가요?
8: 살려야 한다.
1: 살려야 된다.
3: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9: 됐다. 오케이, 아 오케이. 설탕 넣으니까 되네. 됐네.
8: 그럼 막내 오빠가 오늘 이거 다 먹으면 되겠다.
9: 뭐라고? 이거.
8: 네.
3: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요리 솜씨 좋은 나니 씨의 지휘 아래 사총사가 함께 만든 저녁상이 완성됐습니다.
9: 진짜 배고프다.
1: 잘 먹겠습니다.
8: 맛있게 드세요.
9: 맛있게 드세요. 난 잘 먹게.
8: 네, 맛있게 드세요.
1: 진짜 잘 먹게. 미쳤다.
9: 튀김 맛있네.
8: 맛있죠?
1: 튀김 맛있어.
9: 잘 끓였다.
1: 그냥 밥도 진짜 맛있다.
8: 맛있게 드셔주니 저는 그걸로 배가 부릅니다.
1: 진짜
9: 거짓말 없다야.
5: 많이 먹었다니야.
1: 오늘 진짜 고생했다. 일한다고.
8: 언니 오빠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1: 고생했어.
8: 아 너무 맛있다.
1: 진짜
8: 밥 좀 덮어줄까?
13: 한국인은 밥수.
3: 지난 1년 농사를 지으며 동고동락한 초보 농부 사총사. 농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함께 달려왔는데요. 가끔 의견이 달라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힘을 냈습니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농사를 사랑하는 멋진 농부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청년 농부들 파이팅!
9: 이거 판넬 있고 봉투 있고
8: 시식도 해야 되니까 그 락앤락통도 챙겨가고
1: 다 챙겼네. 야무지게 챙겼네.
13: 아 맞아, 현금 차에다 넣어놨어요.
1: 나니야 잘 팔아보자.
13: 못 팔면
1: 빵망이
9: 파이팅!
1: 파이팅!
9: 파이팅!
13: 파이팅!
9: 파이팅!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저동 중에 높이 떠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민요, 우리나라 민요입니다. 우리 합창단, 시민 합창단 여러분들이 우리 민요 전도사들로 나섰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민요 전도사 위촉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대중적인 노래로 혹은 예술적인 노래로 불려주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10월에 아주 멋진 밤입니다. 여러분들의 앵콜에 더불어서 멋진 노래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무용하면 사람들이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1: 시작! 하나, 아, 두, 둘, 셋, 넷, 넷!
2: 감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2번, 3번, 얼, 4번.
1: 2번, 3번, 얼, 4번.
3: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요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요렇게 올려야 돼.
1: 선수 오른손 하나, 아, 둘, 셋, 넷, 올라오세요.
0: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활동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1: 올리고 감고 해볼까?
2: 네, 돌아.
1: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3: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0: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뭐?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 공예의 멋을 계승하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외길 인생,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고운 흙덩이의 장인의 손끝에서 발 물레 차는 소리를 따라 솟구치고 풀어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불길에 몸을 살라 조선백자 고유의 빛깔과 우아한 자태로 완성됩니다.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종옥 선생은 철저하게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요. 5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끈질로만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지은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가외치기 작업입니다. 가외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겨 찾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니는 특별한 이름의 칼, 낙죽장도는 손잡이와 칼집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낙, 대죽, 낙죽장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늘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상수 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긋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바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국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조름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조름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염색한 배오리를 엮어서 채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채상의 무늬도 아름답지만 차르르르르 훑어내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셈이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채상을 무늬와 촉감이 비단을 바른 듯 곱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갓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살을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에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는데,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영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삽,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조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5: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 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염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6: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 때.
5: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네, 고인을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1: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0: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7: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예인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승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저승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살짝.
0: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8: 상여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상여 집 안에 있던 상여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장여집 보고 왜 이렇게 헛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0: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8: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모아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0: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1: 누구야?
2: 꼭두.
1: 꼭두? 꼭두 각시?
2: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1: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2: 내가 원에서 이 좁은 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1: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2: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1: 두렵긴.
0: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3: 그 앞에 상여 앞에 꼽는 모습 여기 들어보세요.
4: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헐헐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0: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정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겄어.
0: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5: 하나.
0: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4: 안동상여는 그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여는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여는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여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여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여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0: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정말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0: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내.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래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의 미련은 몽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에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용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지요.
1: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2: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1: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1: 저승이라.
2: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1: 그래, 두렵다.
0: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0: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다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기 시작했죠.
1: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다비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0: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1: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0: 알아서 바람이 불어지네.
1: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0: 저거 넘어질까 봐. 그래도.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1: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0: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1: 불이 꺼지고
0: 이렇게 세워.
1: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0: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일이고. 3일날?
1: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0: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도설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결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장례는 여섯 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1: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0: 땅을 다 파서 이제 학원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지.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0: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1: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선 안 돼.
2: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저 여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네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흥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0: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3: 방해하지 말고 비켜!
0: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4: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5: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4: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6: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주겠지.
7: 아주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아주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꼭두를 만난다면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4: 몸과 마음

0: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조각 아빠가 됐네요.
1: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렇게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한 달이요, 세 달이 달라고 그러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세 개를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 이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0: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1: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그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거리다가 좀 삐딱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0: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2: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확 나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돌아야 돼서 약간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0: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3: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4: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무늬 넣을 예정이거든요.
3: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1: 꼭두도 좀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0: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5: 우리 다시리 군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리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6: 그러네.
5: 이 중이 어떤 중은 뭐하니 빈 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랑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랑 냄새를 다 맡고 규승이나 중이 안 나 있어. 자 이제 다시리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를 좀.

0: 짧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 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예외였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부터 봐야 돼요.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1: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0: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죠.

0: 다시 되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래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되게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0: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내려올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와, 첫 번째 왔다. 그 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 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 줄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죄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당신을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두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을까요? 전라도에는 유난히 예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참 많은데요. 수려한 계곡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문학의 풍류를 즐긴 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봅니다.

무등산 서북쪽의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가사 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벼슬길에 나가기까지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봉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에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실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의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초당 4경입니다. 다산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다산초당 삼경은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넓은 돌로 다조라고 합니다. 그가 차에 얼마나 깊이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0: 자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낯선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니 정말 믿기질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관련된 책을 100권은 읽어야 한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의 독서량과 실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다산 초당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 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곡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사인데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 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강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송시열은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사리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론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일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네.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둘 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내가 세운 목표에 의구심이 들어 가끔 멈칫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한 번씩 멈춰서는 건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바다 위 항해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항로를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방향성을 다시 평가하고 의문을 품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 올려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점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 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아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아사나입니다. 아난타아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잡아서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자세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